김동준의 FM팝 첫 곡은 Maneater, Daryl Hall and John Oates의 노래 5초의 법칙님이 신청해 주셔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스티비 원더가 파트타임 러버라는 곡으로 이제 그 리듬을 차용해서 만들었죠. 이건 사실입니다. 스티비 원더가 다릴 홀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좀 리듬 좀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쓴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이 다릴 홀 앤 존 오츠의 I can't go for that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를 기본으로 해서 빌리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만큼 이 다릴 홀 앤 존 오츠가 위대한 뮤지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Every Time You Go Away도 원래 이분들이 만든 곡인데 약간 블루지하게 그렇게 불렀었는데 폴 영이 아주 심플하게 불러가지고 또 히트를 엄청나게 했죠. 하여튼 위대한 뮤지션이에요. 다릴 홀의 집에서 그 이제 무슨 창고 같은 데서 각 뮤지션들 뭐 케니 로긴스, 제이슨 브라즈 같은 뮤지션들 초대해가지고 하는 게 유튜브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이 다릴 홀의 어떤 음악성, 천재성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니터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실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노래 Band on the Run에 이어서 닥터 훅의 Sexy Eyes 그리고 다니엘 분의 Beautiful Sunday까지 들으셨습니다. 박용호 씨가 Band on the Run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Beautiful Sunday 문경 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이어집니다. Rita Coolidge의 We Are All Alone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Christopher Cross의 Sailing 욜로님의 신청곡입니다. 그리고 Carpenters의 Close to You 9943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곡이어서 듣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레슬리 고의 It's My Party 그리고 커니 프란시스의 Vacation, 처비 체커의 The Twist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Vacation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찰손 브로워스님이 The Twist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 이어집니다. 후리지아 향기님이 Back for Good, Take This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고요. Backstreet Boys의 노래 Shape of My Heart. 이 노래는 뷰티 중복스 공주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닉네임 읽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저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ke this, back for good. 먼저 듣죠.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입니다. 시원하게 더 세 곡을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Ed Sheeran의 Perfect, 이진훈 씨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Eric Carmen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웅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150번으로 월성 계곡으로 휴가 왔어요. 시원한 바람과 흐르는 물소리가 딴 세상에 있는 느낌입니다 하시면서 Little Peace, 니콜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리볼빙도 3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계신 겁니다.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잘릴 가능성은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그 변호사가 되기 전에 노숙인 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노숙인들은 100%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감당이 안 된 사람들이 다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발사분이 계셨어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셔서 유명한 어떤 호텔 이발사로도 일하시고 기능올림픽 비슷한 대회에서도 수상하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90년대 후반 어느 날부터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는 세상이 갑자기 옵니다. 이발사라는 직업을 가지셨던 이 분이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고 미용실에 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산업의 구조 변경이라는 게 갑자기 닥쳐온 거예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발소를 계속 영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달은 매출이 좀 떨어졌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빌려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은 매출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빌렸는데 다음 달은 갚지만 그 다음 달에 또 빌린 건 그 다음 달에 못 갚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특히 90년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빚지기가 힘듭니다. 이러면 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친구한테 빌리고 가족한테 빌리죠. 근데 가족한테 돈 빌렸다 못 갚고 친구한테 돈 빌렸다 못 갚으면 이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갚지 못하고 내 주변에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볼빙을 한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카드 깡을 한다. 내가 도저히 돈이 없어서 뭔가 부업을 알아봐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통계적으로는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네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을 두 배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내가 이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뭐 택배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죠.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원래 하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범죄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갚게 되고 그걸로 이제 빚을 청산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실상 범죄나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90년대 우리 굉장히 많이 목격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을 포기하고 어차피 내가 돈을 벌어봐야 빚을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노숙인이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야, 빚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러고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될 때 저한테 오시거든요. 파산 사유의 1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실직입니다. 그리고 2위는 사업 실패입니다. 사실상 두 개가 같은 거죠. 거의 80%는 실직과 사업 실패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이 생활비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박이나 뭐 코인 투자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사행성 높은 투자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0.7%밖에 안 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들. 왜냐? 미국처럼 우리는 파산하고 싶다고 확 파산을 시켜주지 않아요. 법원이 엄격합니다. 사지멀쩡한 놈이 왜 일해서 돈을 갚아야지 왜 파산을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돼서 앞으로 노동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파산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요즘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50대 초중반이면 다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했던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뭐 주로 요식업 같은 자영업에 도전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셨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날리게 되면 사실 급격한 어떤 빈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통 집 같은 거 하나 유지하고 빚을 점점 키워가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파산으로 나서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기에 따라붙는 것들이 또 사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투자 사기, 뭐 수익형 부동산 사기. 그러니까 사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반쯤은 사기고 반쯤은 투자 실패인 경우.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노년의 재산을 완전 날리게 돼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회생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 하거든요. 야, 젊은 애들이 무슨 빚을 져서 그걸로 회생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생활비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지방 도시에 있는 한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월세를 사는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보통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통신비, 휴대폰은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인터넷비, 그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비, 여기까지만 해도 한 1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끼에 만 원은 잡아야 돼요. 하루에 두 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60만 원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160만 원이죠. 여기다 대학생이잖아요. 교재도 사야 됩니다. 책도 사야 되죠. 앞으로 내가 취업 준비 같은 거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죠.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말 작게 잡아도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 있죠. 좀 적게 잡아서 학기당 등록금을 600만 원으로만 잡아도 월로 환산하면 등록금만 1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후배한테 밥도 한번 안 사주고 친구들 MT도 한번 안 가고 술도 한번 안 먹고 이렇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보태줄 수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과연 월 300을 계속 대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 월 1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야 월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도 나름 100만 원씩 보태줬고 정말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걸 해도 기본적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학자금 대출 내지는 추가 대출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하냐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 취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생활비. 이것도 고스란히 빚 내지는 앞으로의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 취업 예전처럼 하기 힘들죠. 특별한 전문직이 아닌 이상에야 처음에 중소기업으로 취업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심지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 세후로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아까 한 달에 30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서 학자금 그 등록금은 빠지겠죠. 대신에 회사를 다니니까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옷도 사야죠. 조금 더 교통비도 더 많이 들 거고 회식 같은 데 참여도 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50, 3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앞에 졌던 빚들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은 더 이상 나한테 돈을 대주지 않아요. 취업한 애한테 왜 돈을 대주겠어요? 생활비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은 학자금 대출 거의 갚기가 어렵고 이 상태에서 딱 하나만 터지면 딱 하나. 뭐냐? 예를 들어 뭐 연애를 좀 심하게 했다거나 무슨 경조사가 터졌든가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게 다 마이너스 통장 내지는 회사에서 내준 대출 이런 것들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1년 다니면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빚이 4, 5천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빚이 한번 쌓이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3천, 4천짜리 빚이면 뭐 그 정도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면 5천 되고 깜빡하면 1억이 됩니다. 이러면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내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급 250만 원, 30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안 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물가는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물가 외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뒤집어 놓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 가능성은요? 이런 사람들이 빚을 진 상태에서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이걸 갚을 길은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더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빚도 못 갚는데 그동안의 부동산은 두 배, 세 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씁니다. 혹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투자는 마땅히 굉장히 모험적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95%는 망합니다. 오히려 빚만 더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주식도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제, 낮에는 소비는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고 반면에 물가는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고 또 AI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어요. 당장 그래요. 지금 AI 때문에 뭐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아직 그 물결이 안 보이거든요. 당장 변호사들만 해도 지금 올해 나오는 변호사들은 수습자리를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1년차 변호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1년차 변호사 4명, 5명이 하는 일을 지금 4, 5년차 변호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용접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용접공은 살아남는다. 내지는 뭐 미장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기술 배워라. 앞으로 5년 뒤에 건물이 지금처럼 지을까요? 공장에서 뭔가 AI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식을 만들어내서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낸 거를 그냥 현장에서 다 붙이기만 하는 그런 건축이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회생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금융위기일 때 그럴까요? 금융위기 때도 늘어나지만 더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뭐냐면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때 회생 파산 신청이 급증합니다. 최고 이자율을 30%에서 25%로 낮아지면 그때 회생 파산 신청이 확 올라가고요. 25%에서 19%로 낮아지면 또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빚을 어떻게 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40%로 빚을 질 수 있다면 이 빚을 지지 빚을 져서 앞에 걸 갚는 거예요. 더 높은 이자율의 빚을 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회생 파산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나의 빚을 없애보자 4% 5% 빚을 없애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빌리고 메꾸고 때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빌릴 데가 없으면 다른 길이 없으면 이때 회생 파산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무리를 해서라도 갚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꼭 먼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성실하게 갚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성실하게 갚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무리를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성실하게 갚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성실하게 갚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나 심지어 채권자를 위해서나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건강을 해쳐서 아예 못 갚게 되는 상황보다는 얼마라도 갚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부업 같은 걸 하지 않고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는 상황이지만 작은 돈을 어떻게든 크게 버는 방법을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높은 확률로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저한테 보이스피싱 오시는 분들이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실행범, 가해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범죄 가해자가 돼서 처벌은 받는데 실제로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이득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갚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은행을 상대로는 왜 그런 감정을 안 느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라의 본질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뭐냐?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쳐서 일종의 보험료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율은 낮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자가 높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냈다는 건 이미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걸 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냈습니다.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운전해서 사고를 안 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까? 이때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을 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 이렇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만들었으니 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박탈감은 어떨 거야? 라는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보험료와 보험금 안에 그게 계산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역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라고 협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돈 안 빌려줍니다. 은행은 본인이 판단하고 빌려준 거예요. 이 정도 이자율이면 이득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 받는다면 본인의 판단이 실패한 거고 본인들의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이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일종의 사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나 실제 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전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이미 빚을 탕감하는 경우의 수들과 계산을 이미 다 하고 빌려준 거니까 그렇게 못 받게 되는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 너무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비즈니스고 사업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본인도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퍼를 미리 좀 마련해 두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이제 파이프라인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일에만 너무 매진하지 말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 소비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회생을 해보면 회생이라는 게 월 155만 원으로만 생활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를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신용카드는 빚을 지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는 그 자체로 내 물건을 카드사가 먼저 내주고 나는 이 빚을 월말에 갚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카드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회생파산 신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빚을 못 낸다는 거예요. 내가 회생하면 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빚도 못 지고 카드 생활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죠?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하죠. 그 빚 때문에 빚을 자꾸 내가지고 힘들어졌는데 빚을 또 내지 못하면 내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비슷한 건 뭐냐면 마약 중독자 얘기 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마약을 끊으세요라고 하면 아 이제 마약을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스스로 나는 카드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을 때 이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아 정말 그건 못 살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빚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 규모 안에서 뭘 소비한다는 걸 안 해본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는 그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일단 필요를 위해 긁고 나중에 카드값을 메꾸면서 후회하고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는 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데 회생을 하면 155만 원 안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체크카드나 현금만 써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155만 원으로만 사는 경험을 하잖아요. 3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고 뇌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돈 안에서 생활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안 사고 안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람이 3년을 살면 그 뒤에 소비 패턴이 바뀌고 심지어 돈을 모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학교 같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말고 진짜 학교. 3년 동안 소비 습관을 배우는 학교고 이 소비 습관을 바꾸고 나면 굉장히 더 이제 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어쨌든 돈 빌려가지고 못 갚은 놈인데 그거 없애주는 놈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한 노숙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도 갔고요. 뭐 선교단체 이런 데, 꽃동네 이런 데도 다녀오셨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잠시 그때뿐이고 다시 술을 드셔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파산을 했거든요. 파산을 했고 그동안 연락이 안 되던 5, 6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자녀들에게 본인이 공공근로로 번 돈 중에 6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60만 원을 송금해 준 그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의미고 내가 돈을 번 만큼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걸 언젠가는 모을 수 있다는 거. 이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썩습니다.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빚을 없애주는 거. 최소한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도 관리 가능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그 무게를 좀 줄여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썼어요. 사실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빚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지. 아니요. 다음 달에 내가 갚을 수 있죠. 있겠지. 다음 달에 너는 잘릴 수도 있어요, 회사. 회사 잘리는 것뿐이 있나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함부로 지시면 안 됩니다. 못 갚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잘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빚을 졌던 사람들을 네가 잘못해서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 범죄도 늘어나고 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어떤 동력을 굉장히 잃어버릴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실직이 남의 일일까요? 사업 실패가 남의 일일까요? 아니요, 제 일이에요. 저는 노숙인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 나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시대가 왔을 때 사람이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회생파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교육을 하고 또 직업을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게 안 되면 뭐 기본소득이 될지 연금이 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 회생파산은 시작점. 시작점에서 그 위를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희망이 있다는 건 내가 번 만큼 그 돈을 쓸 수 있고 내가 재산을 모아서 남들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한테 희망이 있는지.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을 빚갚기든 뭐 어떤 이유든 내가 행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거나 어떤 것으로 힘든데 돈을 많이 쓰고 있거나 그래서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면 이때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생파산 같은 걸로 빚을 없애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투자나 재무구조를 설계하고 소비구조를 바꾸는 것이든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우울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요. AI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직업을 얻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시대가 바뀐다는 건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큰 기회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관리한다면 그 뒤에 정말 새로운 기회, 정말 대단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꼭 이번 기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입은 치유자. 오, 이 사람 어떻게 내 이 상처를 잘 알지? 내 결핍을 잘 알지?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작가를 통해서 좀 위로도 얻으시고 또 함께 지혜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대화를 해보고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그 부족함과 결핍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가 있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더라고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그냥 프로그램 한 번으로 어떤 집회나 누군가의 조언 한 번으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각각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보통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림자라고 인생에 생각하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바로 그 그늘이나 그림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명의 기독교 작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과연 이 결핍들, 남들이 그렇게 닮지 않고 싶은 일상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 분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첫 번째 분은요, 헨리 나우엔인데요. 뭐 다 잘 아시는 작가죠.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면 다 알아야 된다. 근데 나우엔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아,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스스로가 이미 먼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고 아팠던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도 다 알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모자란 것들에 대한 허기짐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거죠. 실제로 이 나우에는 그 첫 번째 책 저서가 인티머시라는 친밀함이라는 주제의 책인데요. 그의 평생을 걸쳐서 관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심리학과 영성을 함께 전공했던 학자답게 나우에는 이 글들을 읽고 있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 결핍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위로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통찰력에. 그래서 실제로 이 나우엔의 이런 관계에 대한 지혜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나우엔과 교류를 하고요. 그가 전했던 서신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또 나우엔이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도래하면 그의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나우엔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진정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뤄요. 어떻게 보면 나우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측면에서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우엔에게 한 가지 부족한 관계가 있었어요. 결핍을 느끼는 관계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이 나우엔에겐 네덜란드의 법대 교수로 있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고 완벽주의였거든요. 나우엔을 보면서도 늘 기대치가 높으셨어요. 나우엔은 늘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지만 좀처럼 아버지는 나우엔에게 따뜻한 칭찬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전기를 보면, 여러 전기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우엔의 아버지와 나우엔이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나우엔의 글을 보고 나우엔이 지인들에게 했던 얘기를 보면 늘 아버지에 대한 불평, 원망,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요. 평생 관계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정작 한 사람,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어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이 나우엔은 이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는데요. 그 인생 마지막 즈음, 60대가 넘어서 나우엔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아버지를 모셔서 함께 서커스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려워했던 것들을 렘브란트의 그림을 묵상하면서 다시 찾아보면서 마침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한 아버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집 나간 아들처럼 또 집안에 있지만 불평했던 큰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져 가면서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귀향이란 책이 아버지의 90세 생일에 헌정하는 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우엔이 죽기 1년 전 아버지와 호텔방에서 아흔이 넘은 아버지와 예순이 넘은 아들이 함께 한 호텔에서 성찬식을 갔습니다. 나우엔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을 맛봤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나우엔 일평생에 풀리지 않았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나우엔의 이 평생의 숙제가 저희로서는 고마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우엔 스스로가 늘 관계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결핍 속에서 끊임없이 더 깊고 더 정직하게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우엔의 글을 읽고 있으면 오, 이 사람 어떻게 내 이 상처를 잘 알지? 내 결핍을 잘 알지? 하는 위로와 다독임이 그의 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나우엔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다음 작가는요, 유진 피터슨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언어를 쓰려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모양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피터슨은 그 지점에서 딱 막습니다. 당신의 동기가 정말로 정직하게 당신 스스로가 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동료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경쟁의식 속에 우월감을 가지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이 언어를 보고 있으면 바로 우리 옆에서 경험하는 그 언어들이 있어요. 일상의 언어라고 하죠.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래서 현학적이거나 아주 어려운 언어가 아닌 바로 우리가 옆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언어들로 성경과 다리를 놔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유진 피터슨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진 않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 신학교에서 성경의 언어들을 가르치다가 목회지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충격을 받습니다. 다름 아닌 신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돈을 내고 성경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질문을 했는데 막상 목회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라든지 다른 오락거리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이 충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유진 피터슨이 다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성도들의 언어에 밀접한 말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연결해 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평생을 거쳐서 그는 이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 한 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번역이 됐고 2천만 부가 넘게 팔린 엄청난 책이죠. 현대어로 번역된 이 책을 읽고 있으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팔복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 있죠.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다. 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평생에 맛볼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헌물로 드리십시오. 놀랍죠?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죠.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고대의 언어가 아니다. 그 당시에 써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은 현학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올라갈 때마다 그걸 내리는 거예요. 땅으로 내리고 이 성경의 언어가 진리라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와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책들을 써내고 전 세계에서 강연을 했는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피터슨은 한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비록 그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목회지를 옮기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때로는 그 성도들을 실망해서 정말 다른 곳으로 갈까 해서 이력서를 책상에 올려놨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도 많은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그런 많은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한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계속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만났던 분, 지난주에 만났던 분,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분, 그리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중독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내가 설교하는 대상은 바로 그 대상임을 유진 피터슨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여 년을 한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를 하고 마쳤던 거고 거기에서 바로 메시지 성경이 나왔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자서전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목사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결코 유진 피터슨이 나는 권위 있는 종교인이야 이 표현이 아니고요. 나는 성경과 일상을 읽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내 자리야 라는 정체성을 늘 잊지 않으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소명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 다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 곳곳에 나는 목사다 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종교적인 권위를 과시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렇지. 오늘도 유진 피터슨은 이곳에 있지라는 일상에 뿌리를 내린 일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자 다짐으로 들리게 되고 그 표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되돌려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소중한 자리들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마르바던입니다. 안식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영성 작가인데요. 마르바던의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 있어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팩트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휴가 많이들 가시죠. 휴가철입니다. 여름에 많이들 떠나시긴 하는데 휴가를 가면서도 휴가 갑니다라고 주위에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대요. 그 휴가를 떠나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또 신경 쓰일 게 많아서 조금 불편하신가요? 그러니까 쉬고 오세요 이 한마디를 듣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휴가를 가면서도 노트북을 챙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확인하고 이메일에 들어가 보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휴가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대요. 휴가를 쓰면서도 주변에 크게 알리지 않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잠시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내가 쉬는 동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혹시 일을 내가 안 한다고 또 평가받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뭐 정당하게 써야 하는 휴가가 있는데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뭐 전화기를 계속 들여다본다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미국의 여러 직장 문화 조사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이 휴가 중에도 이메일 확인하고 뭐 이렇게 응답하고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 미국의 인사를 담당하는 많은 분들은 제대로 쉴 줄 아는 직원일수록 업무 효율과 집중력이 높다. 그리고 번아웃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이 휴가를 제대로 쓰도록 독려해라 이런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그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루 쉬면 또 계속 오시던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길까 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죠. 부모들은 또 아이들 일정에 맞추느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쉬러 가서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휴가라는 것은 뭐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고 또 다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쉬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쉬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못 쉬어본 분들은 막상 시간이 딱 생기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오래 달리면 엔진을 좀 식혀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잠시 멈춰야 또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잘 쉬는 방법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있다면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는 쉬고 있다. 나는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시간들을 알차게 보냈다. 꼭 어디 뭐 놀러 가지 않더라도 타국에 뭐 놀러 가지 않더라도 내 주위에서 알뜰살뜰 잘 보내시는 분들도 재밌게 계시더라고요. 팁을 좀 주십시오.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또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도 투데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 마음 잘 지키면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K라디오에서 배우세요. AM 1669 오전 11시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라디오 역사백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대해서 어떤 인생사셨어요? 무슨 일을 쓰셨어요?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하는 얘기 풀어보시죠. 그러면 이게 뭐 꼭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요. 역사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기만 했지 그냥 잊고 지내는 건 아닌가 문득 자문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사람들은 물 위를 걸어 다니면 와 이거 기적이야 그러는데 실제로 기적이라는 건 내 나라가 있고 내 나라 땅을 발 딛고 걸어 다니는 게 그게 기적이다. 그 이전에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썰을 앞서서 풀었던 이유가 야 잘하셨어요. 일단 제가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뭘 하셨길래 세종 역사 연구소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살짝 소문 들으니까 이게 올해 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 산하의 사단법인 세종 역사 연구소의 임일빈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임일빈입니다.
0: 음성 너무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우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우혁입니다.
0: 네. 이 세대가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두 분 사이에도.
1: 저는 1세대로 좀 늙었고요. 네. 우리 이사장님은 1.5세대니까. 네. 여기서 고등학교부터 나오셨으니까. 네. 그 세종 역사 연구소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0: 네. 아니 근데 역사 연구소 그러면 좀 이렇게 연륜도 있고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런 분들이 쫙 모여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럴 걸 생각했는데 차세대 멤버들이 꽤 많다고 소문 들었거든요.
1: 거의 우리 이사님들은 1.5세대로 구성되어 있죠.
0: 왜 그런 걸까요?
1: 그 다음 세대를 2세대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 1.5세대라고. 네. 그러니까 1.5세대들이 우리 이우혁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그 역사 의식을 확고히 갖고 네.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2세의 역사 교육을 책임져야지요.
0: 진검다리네요.
1: 그렇습니다.
0: 1세와 2세 그 사이에 1.5세.
2: 네, 맞습니다.
0: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2: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중학교 때 미국에 왔으니까 네.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도 우리 소장님이 이 세종 역사 연구소를 이끄시는데 아주 베이직하게 네. 어려운 부분 없는 역사를 우리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니까 좋은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 것 같아요.
0: 네, 세종 역사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이게 오늘 이 자리를 모셨던 이유가 제 1회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 치러진다 그래가지고 소문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쿡쿡 찔러서 물어봤어요. 되게 아드님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번에 역사 능력 평가 시험 한번 응시하시죠? 그랬더니 할 수 있을까? 되게 망설이더라고요. 아이 속상해.
1: 하여튼 이것을 계획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한국인인데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획한 건 네.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학생부를 만들어서 영어로 출제를 했습니다.
0: 네, 아이들한테 편하게.
1: 예, 예. 영어로 출제를 했고 그것도 한국 역사에서 핵심적인 요소 문제 30문제를 뽑아가지고 네. 예상문제까지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0: 잠깐만요. 예상문제집만 그럼 딱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네요?
1: 100점 맞죠?
0: 오, 그럼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요.
2: 그렇죠. 예.
0: 뭐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못하는데 한국 역사 시험 볼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던데 영어로도 시험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예상 문제지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국어로 시험을 냈고
0: 일반부도 시험 보는군요.
1: 예, 그럼요.
0: 네.
1: 그 학생들은 영어인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베이직한 한국 역사라도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0: 네.
1: 물론 임진왜란한테 이수신 장군이 신나게 일본 수군 두들겨 팬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세종 같은 분이 한글을 만드시고 이 과학 기구를 만드신 것은요.
0: 네.
1: 참 찾아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쎄고 쎘어요. 2000년 역사 아니 오죽하겠습니까?
0: 네,
1: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30문제를 출제하고
0: 네.
1: 이제 예상문제를 만들었고 영어로 그중에서 20문제를 출제하니까
0: 네.
1: 상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0: 아, 자, 중요합니다. 일단은 예상문제가 2만 문제 그 안에서 20문제 아니죠? 예상문제 집은 몇 문제일까요?
1: 30문제 중에서 20문제 출제합니다.
0: 오이고 너무 너무 적은 거에서 너무 이렇게 다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거라도 확실히 좀 알았으면 해서 네. 그래요. 사실 시험을 봐야 공부하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한 100문제는 돼야지 예상문제 너무 적어서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공부해야. 네. 이 말씀이 마음에 남네요.
2: 학생분들은
0: 네.
2: 영어로 보셔도 되고
0: 네.
2: 한국말이 편하시면 한국말로 보셔도 괜찮아요.
0: 네. 예. 언어 장벽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영어 네네. 문제, 한국어 문제 보실 수 있고
2: 예.
0: 학생부, 일반부가 있으니까 어른들도 됩니다. 나이 네네. 제한이 없는 거죠?
2: 예, 일반부는 예상 문제가 우리가 사진 문제를 우리 세종역사연구소
0: 네.
2: 웹사이트나 한인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고요.
0: 네.
2: 그리고 그 4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0: 네.
2: 그리고 5문제가 추가로 나오는데 한 문제만 딱 논술로 나옵니다.
0: 아,
2: 나머지 예.
0: 이래야지 이제 좀 이렇게
2: 네. 네. 그래서 좀 구분이 좀 평가를 네. 더 역사의 깊이를 더 할 수 있고요.
0: 네. 세종역사연구소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보면 좋을지? 예. 검색창에서 세종역사연구소 예. 검색하셔도 좋고요. 또 뉴욕 한인회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또 출제 예상문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세종히스토리.com입니다.
0: 세종히스토리.com으로 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시험은 언제 치러지는 걸까요?
1: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0: 8월 15일 광복절에
1: 예, 광복절날 예. 뉴욕 한인회하고 저 총영사관하고
0: 네.
1: 광복회하고 평통이 같이 이 다모스 연회장에서
0: 네.
1: 그 8.15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0: 예.
1: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0: 네.
1: 그러고 바로 이어서 시험 보기로 했습니다.
0: 네. 8.15 경축식이 있고 점심 먹고 1시에 이제 역사시험
1: 예, 그렇습니다. 걸로.
0: 아까 얼핏 상금 얘기 나왔는데 상금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상금이 얼마길래 궁금한 채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역사백서 함께 펼쳐보고 있습니다.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이우혁 이사장님과 함께 일단은 그 한국 역사 능력 시험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제1회고 앞서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얘기 슬쩍 흘리면서 상금이 있어야 했는데 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2: 우선 학생들은요. 이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인데
1: 네.
2: 1학년하고 12학년하고 경쟁하라고 그러면 불리하지.
1: 1학년이 불리하죠. 네.
2: 그래서 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는 가산점을 줘요.
1: 네.
2: 5점. 그리고 6학년서부터 9학년까지는 가산점 3점을 줘서
1: 네.
2: 평가를 하는데 혹시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동점자가 나오면 학생부는 한 살이라도 어린 순서입니다.
1: 네.
2: 거기다가 나이가 같으면 생년월일이라도 어린 순서로 결정을 했고요.
1: 네.
2: 학생부, 일반부 합쳐가지고 1등 상금 2,000불을 걸었고요.
1: 예.
2: 2등이 1,000불, 3등이 500불입니다.
1: 몇 그런데, 명이나, 네.
2: 예?
1: 1등은 한 명, 2등도 한 명인가요?
2: 1, 2, 3, 한 명씩이죠.
1: 네네네. 아, 그렇지. 금상은상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1: 네.
2: 걔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교육시켜가지고 제2세의
1: 네.
2: 선두주자로 만들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역사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친구들이 앞으로 2세들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뒷받침도 계획을 갖고 있다.
2: 그 목적으로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진짜 우리 2세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2: 그런데 이게 좀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1: 네.
2: 먼저 역사에 대한 의식을 부모님들이 갖고 계셔야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1: 네.
2: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한국 역사를 가리키던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슬픈 민족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1: 네.
2: 1940년대 초에요. 샌프란시스코의 이 재패니스 커뮤니티가 교회만 350개 했었어요.
1: 거의 뭐 장악을 했네요.
2: 교회만 350개 했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 재패니스 커뮤니티에 교회가 한 개도 없습니다.
1: 아, 저는 한 600개로 늘었으면 이럴 줄 알았는데.
2: 그리고 차이니스 커뮤니티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1: 네.
2: 그리고 그 일본인, 그 일본에서 온 이주자들은 자기 이름이 나카무라라고 일본계인 것 뿐이지 일본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모이지도 않아요.
1: 네.
2: 자, 우리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역사나 한글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5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걱정스러워요.
1: 그냥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삶은 미국인이 돼 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겠죠.
2: 그렇죠.
1: 네.
2: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한국은 지금 남한, 북한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한국,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고 또 일부 분들은 세계 제2의 강대국인 중국에서 살다 오신 한국인들이 있어요.
1: 네.
2: 자, 후에 한국에 무슨 위기가 닥치든지 아니면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1: 네.
2: 미국이나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어요. 과연 그때 우리가 미국 편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한국 독립에 도움을 줘야 되고
1: 네.
2: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게 우리의 책임인데
1: 네.
2: 그게 우리 세대에 온다면 당연히 하지요.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1: 솔직히 감당 못할 것 같아요.
2: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그게 우리 세종역사연구소의 설립 취지입니다.
1: 네. 우리 2세, 뭐 2세 더 나아가 3세까지 계속 이제 우리 한인 핏줄만 그냥 뭐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역사를 아는 한국인으로 제대로 키워서 더 멀리는 또 우리 한국 통일될 때까지. 예.
2: 제가 어저께 까무라칠 뻔했어요.
1: 왜요?
2: 제가 BTS 공연을 갔습니다.
1: 아, 잠깐만요. 그 기사에 났던 그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분도 있었다고 혹시 그 주인공?
2: 그 중에 이제 가장 늙은이 축에 들겠죠 제가. 그런데 BTS 나는 히트곡이 뭔가도 몰라요.
1: 네.
2: 근데 하여튼 젊은 친구들인데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막상 그 스타디움을 가보니까 나 까무라칠 뻔했어요. 그 거대한 스타디움 한 8만 명이 아주 그냥 비지고 들어갔는데.
1: 네.
2: 저는 공연 보려면 앉아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다리도 아프고.
2: 앞에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난리들을 소리를 질러대는데 귀막이 터져. 근데 전부 다 외국 애들이에요.
1: 예.
2: 그래서 과연 나중에 BTX가 인터뷰하는데도 한국말로 했어요. 그리고 그 통역을 하더라고.
1: 네네.
2: 근데 과연 제가 한국인인데 그때 한 번 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국인 과연 너의 시작은 뭐고 끝은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힌 민족이라는 거.
1: 네.
2: 내가 한국이라는 인이라는 게 소름 끼치도록 흥분을 했어요.
1: 네.
2: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BTS가 있는 한국인, 손흥민이가 있는 한국인,
1: 네. 아우, 뿌듯해.
2: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참 얼마나 이 자긍심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1: 그럼요.
2: 부모님들 자녀 역사 교육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1: 네. 학교 시험 점수 뭐 활동해가지고 좋은 대학가 이거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넓게 보면은 1세대가 우리 모두의 이민 이 한인들에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 이밀빈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2: 저만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같이들 해야죠.
1: 우리
2: 앵커님도
1: 네.
2: 이번 시험 꼭 좀 응시해 주시오.
1: 제가 또 1등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아유. 네.
2: 예.
1: 제가 아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응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면 다른 분들은 1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1: 2등부터
2: 우리 앵커님이 1등이라고 그러시니까.
1: 네네. 기대해 주십시오. 아,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세종 역사 연구소 이 이름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짓게 되셨을까 궁금했더니 사연이 있네요.
2: 요즘 잘못하면 내 자랑 같은데.
1: 이건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2: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1: 네.
2: 사실 대학을 갈 때도 고고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과면 고고학과에 가면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옛날에
1: 취직하기 어렵다.
2: 우리 세대에는.
1: 네.
2: 제가 사실은 일본 근대사를 전공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저 명치유신부터 일본 근대사지요. 그걸 전공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은 진짜 선비의 DNA를 갖고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이 나라가 왜 그 싸움꾼,
1: 네.
2: 이 사무라이의 DNA를 갖고 있는 일본한테 그것도 조선 통신사나 뭐를 통해서 백제시대서부터 우리가 막말로 가리켰는데
1: 네.
2: 몰려줬는데 왜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일본사를 공부하게 된 동기예요.
1: 네.
2: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어땠길래요?
2: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본이 근대화가 성공할 때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사무라이들이 흘린 피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한국은 지배계급들이 선비거든.
1: 네.
2: 선비가 일본은 지배계급들이 사무라이야.
1: 네.
2: 역사의 변동기에 와가지고 한국의 선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했고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살 것인가를 궁리했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했더라고요.
1: 네.
2: 그게 한국이 일본한테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머릿속에 역사라는 의식 자체가 있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1: 네.
2: 그냥 하루가 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공부 시켜가지고 자녀 좋은 대학 보내려고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슬픈 결과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없어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이렇게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흐지부지하다 정말 우리 민족 의식조차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걱정 아닌 걱정은 맞습니다. 그죠? 다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해서 역사라는 그 깊은 얘기들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2: 제가 세종이라는 타이틀을 삼게 된 것은요.
1: 네.
2: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떤 세미나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만큼까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를 나름대로 자기 주제를 발표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1: 네.
2: 저는 과감하게 한글을 꼽았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냐면 우리 세종대왕 만나보고 싶어.
1: 예.
2: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 도대체 대왕님 무슨 생각으로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1: 다 궁금하네요.
2: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사대주의 명함은 죽고 살고 못 살 때
1: 네.
2: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한국의 기능이요. 한글의 기능이요. 얼마나 편리해요. 한글 안 만들고 우리가 한문 써봤어요. 한문을 써봤어요. 끔찍한 얘기죠.
1: 팔 아플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고 우리나라가 한 30년은 뒤졌을 겁니다.
1: 네.
2: 30년은 뒤졌을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힌 분들이 세워주신 나라, 키워주신 나라인데 우리 한번 더 발전시키자고요.
1: 네.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우리 말이 딩기과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냐는 그죠? 예. 어우 그냥 이런 그냥 저는 이제 얼핏 기억나는 한 부분을 말씀드려도 이멜빈 소장님은 뭐 가슴으로 그냥 울컥하시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내 돈 써가면서
1: 그러게요.
2: 내 시간 써가면서 이게 이 세종 역사 연구를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하나라도 좀 우리 이세들한테
1: 네.
2: 좀 가르쳐서 뒤 좀 감당해달라는 그 취지니까
1: 네.
2: 우리 저 학부 형님들, 부모님들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십시오.
1: 네. 첫 단추는 우리 이밀빈 소장님이 잘 채워주셨는데 이제 1.5세 이우혁 이사장님 이후에 또 우리 세종역사연구소를 잘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0: 그렇죠. 역사에 네. 대해서는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1세대와 2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로서
1: 네.
0: 저는 저도 이제 학부모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지금 성장은 다 했어요.
1: 네.
0: 대학교 졸업한 딸이 있고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는데
1: 네.
0: 저도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한글 학교를 보냈어요.
1: 네.
0: 그래서 한국 그 모든 과정을 다 수요하고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한국어를 잘 읽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1: 네.
0: 그렇게 커왔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돌미터리에 들어가고 뭐 네. 외국인과 같이 접해야 되니까
1: 네.
0: 한국어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1: 네.
0: 이 저와의 대화도 한국어가 약간 차단이 되더라고요.
1: 네.
0: 또 못 알아듣는 그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한국어를.
1: 네.
0: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더 줄여서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계속 해야 한국인의 그 정체성도 있고
1: 네.
0: 자긍심도 있고 또 이 미국 사회에서 나가서도 이 바이올링구얼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혜택도 있고.
1: 큰 장점이죠.
0: 예.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도, 이게 한국의 역사를 배우려면 한국말도 배워야 되니까.
1: 네.
0: 예. 한국말도 배우면서 한국 역사도 배우면서 같이 즐겁게, 문화도 한국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1: 네.
0: 그리고 이런 큰 좋은 이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역사연구소에서 아주 좋은, 이세들의 그런 지도자 양성, 네. 그런 가정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세들을 위해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주실 텐데, 네. 아마 지금 1.5세들은 다들 또 자녀가 있을 테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진짜 세종역사연구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잠시
0: 네,
1: 후에
0: 맞습니다.
1: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은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그리고 이우영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이 있어서 시험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앞서서 우리 이우영 이사장님이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좀 잘 가르쳐보고 싶어서 여기에 또 동참하게 됐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애들한테 역사 공부 어떻게 가르치죠? 야 이거 외워 할 수도 없고 내가 잘 알아 설명할 수 없고 네. 뭘까요? 아이디어. 네.
1: 자녀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옛날에 우리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계셨는데 걔들이 일본하고 배를 갖고 싸움을 했는데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대야. 너 이거 거짓말 같지?
0: 거짓말 너 같아. 뭐 이럴 것 같아요.
1: 너 한번 네가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어떤 분인지 너 한번 레포트 한번 좀 조사 좀 해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상을 줄게. 네. 그러면 얘가 이순신 연구해 볼 거 아니에요.
0: 네.
1: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야 이순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치. 슬쩍 얘기하라고. 삼국시대에 을지문덕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0: 네.
1: 야 중국 군대 30만이 침공을 해왔는데 청천강에서 몽땅 다 죽이고 2,700명이 살아 돌아갔대요. 너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한번 좀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 사실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애들이 역사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0: 네.
1: 제일 좋은 건 우선 시험을 보게 하고.
0: 네.
1: 제가 출제할 때 중요한 것들은 이거였었어요. 시험을 내고 답을 맞추는 것보다
0: 네.
1: 과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었구나.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었었구나. 공부해도 그건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 시험 문제 공부하다 보면. 네,
1: 이런 분들이 있었었구나. 그러면 찾아보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이 시작되고.
0: 네.
1: 제 아이디어.
0: 한국 역사 교육의 시작, 어쩌면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에서 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스마트폰 바꿔줘 그럴 때. 야,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와봐라. 네가 진짜 제대로 찾아와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엄마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알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스마트폰을 못 사준다. 나는 그 여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금 딱 있으니까.
1: 제가 부탁드려요.
0: 네.
1: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손붙잡고 오셔가지고 어머니도 시험 보시고
0: 네.
1: 자녀도 시험 보세요. 우리 앵커님처럼.
0: 네.
1: 그러면
0: 꼴찌 한번 어떡해.
1: 참 많이 생각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0: 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 본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분명히 애들한테 너 역사 능력 시험 봐 그러면은 싫어 엄마나 봐 그럴 거란 말이죠. 엄마도 봐 그러면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같이 보면 되죠. 네.
0: 일반부도 가능하고 학생부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8월 15일 오후 1시 네. 일단 저희 그 디모스 연회장에서 퀸즈 플러싱에 있고요. 제 광복절 경축식 올해가 81주년 광복절 네, 광복절 경축식이 있고 이후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치러지는데 오셔서 경축식도 보시고 역사 얘기 좀 듣고 밥 먹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예상 문제를 드리고 이번에 조금 쉽게 출제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작해보라는 역사가 뭔지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그런 취지라니까 첫 시험에 여러분 많이 응시해 주시고요.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거 전국에 미주 전체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셨더라고요.
1: 사실 1회 프로젝트다 보니까
0: 네.
1: 각 한인회하고 연계를 해서
0: 네.
1: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0: 네.
1: 우선 그러기 전에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사전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올해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만 시행을 하고
0: 네.
1: 여기에서 이제 노하우를 좀 얻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더 좋을까를 개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 미국에서 네.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 세종역사연구소가 출발했고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을 제1회로 치르는구나 이거를 소장님 말씀해서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후에는 이제 미주 전체로 커져가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첫 응시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우혁 이사장님 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세종역사연구소에서 이제 추후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네네. 저희가 이제 세종역사연구소가 네. 주요 활동으로 첫 번째는 한국역사능력시험평가 시험이 있고요.
0: 네.
2: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국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역사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 있고요.
0: 네.
2: 그리고 한인 2세 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그 차세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그것도 운영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정기 회원을 모집해서 저희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역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서로 회원 간의 정보 교류도 하고 같이 네. 친목 동호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0: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네. 열면서 네트워크도 이렇게 갖춰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한인 2세들이 똘똘 뭉칠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2: 그렇죠.
0: 네.
2: 네.
1: 기금을 좀 마련해갖고요.
0: 네.
1: 우리 한인 2세들을 뽑아가지고 겨울에는 캔쿤 가서 캠프도 좀 한번 하고
0: 좋네요.
1: 여름에는 네. 알래스카 가서
0: 아유,
1: 세미나도 하고
0: 네.
1: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사실 그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비슷비슷한 커뮤니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종역사연구소는 색깔이 선명한 것 같아요.
1: 뉴욕에 미국에 있는 단체 중에서 유일한 학술단체죠.
0: 네.
1: 유일한 학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학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0: 네. 아까 그 자랑 내 자랑인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슬쩍 빼셨는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역사 시험 대회에서 1등 하셨다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1: 뭐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2008년에
0: 네?
1: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건국 60주년 기념 해외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을 전 미주에서 했어요.
0: 네.
1: 그걸 줄여가지고 역시라고 그랬지.
0: 역시.
1: 예, 네. 역시 역사 네. 능력 평가 시험.
0: 네.
1: 2008년 10월 달에 그걸 시행을 했는데 이제 미 전역에서 1,040명 정도가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때 그 중앙일보에서 주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40문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1등을 했어요.
0: 오, 예.
1: 그러다 보니까
0: 큰 실수. 진짜
1: 아니에요.
0: 큰 실수예요.
1: 큰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도 이 일반인들은 25문제가 출제하는데 나머지 5문제가 있어요.
0: 네.
1: 그것은 우리 저 답안을 안 드려요. 왜? 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0: 예.
1: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위원들이
0: 네.
1: 한국을 가니까 그러더라고 임선생. 내가 봐도 다 못 봤는데 어쩌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운 좋아서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국비로 왕복 비행기표, 호텔비 해가지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0: 네.
1: 세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어른, 학생, 외국인하고 사시는 한국인 해서 그 과천의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정옥자 위원장님이 상장을 주시고
0: 네.
1: 한국에 내놓으라는 문학박사 3명을 대동하고 일주일 동안 한국 역사 기획

0: 어떤 나라인가가.
1: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우리는 못 보니까. 네.
0: 이런 얘기는 하면 사실 안 되는데. 네. 하지 말라 그랬어요.
1: 아, 네. 여러분 비밀이에요.
0: 일제가 이제 패망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문화재 약탈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에서만 약탈해 간 것도 아니고, 전 중국, 저 돈황 서역이라고 불렀지요. 네. 그런 데서 아주 그 동굴 몇 곳까지 다 뜯어갔거든요. 예. 뜯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소모고 해서 박스 다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한양까지, 한성까지 옮겼는데 해방이 된 거야.
1: 예.
0: 그러니까, 그 가져갈 새가 없지.
1: 그쵸.
0: 그걸 이제 국립박물관, 그게 이제 한국가가 됐지. 그걸 이제 국립박물관 수장고 안에 갖다 넣어놨는데,
1: 네.
0: 발표를 못 한대요. 그거 발표하면 중국, 중국이 지랄하지. 이제 일본은 우리가 가꾼 건데 하고 지랄하지. 그래갖고.
1: 네네. 아이고.
2: 국가 비밀인데요.
0: 학술 연구할 때만 아주 네. 일반에 한데 공포를 못 한데,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예. 아주 뿌듯하더라고.
1: 예.
0: 그래갖고 내가 결론은 이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고려 청자, 일본에 넘어간 거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일본에서 고려 청자를 전시하면서 일본이 만들었다고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고려 시대에 만들었 제품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자랑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국위선양 아니겠느냐.
1: 네.
0: 국위선양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참,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고서
1: 네.
0: 이제 끝나고 나서 정옥자 위원장님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면 역사 알림이가 좀 되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2008년인데 2009년에 세종역사연구소를 만들고
1: 예.
0: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1: 네.
0: 그러고 이제 역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 네.
0: TV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큰 성인대학 그 역사반에서 강의를 하고
1: 네.
0: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명숙 회장님이 한인 회장이 되시면서 이분이 역사 의식이 투철하신 분이거든요.
1: 네.
0: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저 한인의 산하 단체로
1: 네.
0: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세종역사연구소가 그러면은 이번에 떡하니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9년에
0: 설립했습니다.
1: 설립해서 이제 쭉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에 뉴욕 한인의 산하기관으로 예,
0: 그렇습니다.
1: 들어갔군요.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역사 특강이나 이런 걸 해오셨네요.
0: 강연 한 200회, 한 300여 개, 300회 정도 했죠?
1: 네. 그 강연은 누가 들을 수 있나요?
0: 그래서 저 우리가 지금 이우혁 이사장님하고 의논을 한 게
1: 네.
0: 저 우리가 한인회하고 같이 발대식을 대동연 회장에서 했어요. 다모시연 회장에서.
1: 네.
0: 제가 특강 30분을 했는데 그때는 주제가 안중근과 이또 히로부미라는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1: 네.
0: 그 이또 히로부미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데 그거 제거한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인회관에서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갖고 한국에서 석학들이 오시면 석학한테 부탁을 드리고
1: 네.
0: 우리 총영사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리고 특강을
1: 네.
0: 우리 문화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강경화 주미 대사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 좀 해달라고
1: 네.
0: 하면서 이제 이 폭을 좀 넓혀서 우리가 공개 강연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하고
1: 네.
0: 더해서 시험도 보고 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영어 이야기 대회 아니요 역사 이야기 대회
1: 네.
0: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어로 해도 되고
1: 네.
0: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 대회를 해서 이 상도 줘서 관심을 가질까 하고 우리 저 이사장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1: 네. 역사 이야기
0: 대회.
1: 스피치 대회 같은 거를 이제 해보겠다 하셨는데

0: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네요. 예. 포부가 아주 멋집니다, 우리 소장님.
0: 공부도 하고 자기가 그 알아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아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또 그 역사에 대해서 널리 알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친구들이 역사 알림이가 되겠네요.
2: 그거 시작으로 역사에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0: 네.
2: 그걸 시작으로.
0: 그거 하나 해보니까 재밌거든. 궁금하거든. 이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까지 공부를 해나가게 되고. 그런 또 일환으로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 제1회로 치러집니다. 8월 15일이니까 날짜는 안 잊혀지겠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열리는 디모스 연회장에서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경이 될 것 같아요. 시험 치러지니까 오늘 오면 되고 사전에 뭐 내가 응시하겠어요? 뭐 접수해야 되고 이런 거는?
2: 당일 접수도 가능하고요.
0: 네.
2: 오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 둘 넷이 응시를 했어요.
0: 자리 없겠다. 네.
2: 네 분이 응시를 했어요.
0: 예.
2: 근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0: 네.
2: 꼭 자녀들한테 윽박질러가지고 가서 보라고 하지 마시고 자녀 손부 잡고 오셔서 우리 앵커님처럼
0: 네.
2: 엄마도 보시고 아빠도 보시고
0: 예.
2: 자녀들도 같이 봐서 성적은 문의하는 사람만 가르쳐줘요.
0: 아유 다행이다. 네.
2: 근데 신문에 전부 다 누가 몇 점이라고 안 할 거니까요.
0: 네.
2: 문의하신 분만 가르쳐드립니다.
0: 예.
2: 그러니까 같이 좀 오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갖는 기회가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 네. 진짜 부모님하고 같이 치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하나씩만 문제를 풀어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등록 방법은
0: 네?
3: 세종history.com sejonghistory.com에서
0: 네?
3: 여기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0: 네.
2: 당일날 와서 하셔도 되고
0: 네.
2: 당일날 와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QR코드
3: 그렇죠. 저희 교차로하고 벼룩시장에 저희가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0: 네.
3: 거기가 QR코드도 있으니까
0: 찍어서
3: 예, QR코드 보시고 스캔하시고 네. 등록하셔도 되고요.
0: 네.
2: 거기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0: 네.
2: 그 예상 문제도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원하시면 그 프린트한 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0: 네.
2: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0: 네. 세종history.com 네. 세종역사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세종 SEJONG history.com 들어오셔서 예상 문제집 보시고요. 문제가 뭐 어마무지한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예상 문제가 40문제. 그죠? 그 안에서 20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공부를 해보시고 또 시험도 치르시고 상금도 받으시고 아이들의 역사 공부의 첫 단추도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끝으로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많으실 것 같은데.
2: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부모님들이 역사 의식이 없으면 자녀가 절대 한국 역사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부터 역사 의식을 좀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우영 이사장님은 많은 분들의 응시를.
3: 네.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몰라도 누구나 다 쉽게 칠 수 있는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모으시고 다들 참여하셔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다들 바랍니다.
0: 네.
2: 잘 보시면 상금이 있습니다.
0: 1등 2,000불. 자,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718-888-1627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18-888-1627번이고요.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그리고 이우혁 이사장님과 함께 한국 역사능력평가시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이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한번
1: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0: 시티
3: 봤어요.
0: 오브 조이.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
1: 네, 그 쉽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1: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0: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괜찮아요. 비디오.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0: 시티
3: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0: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 쉽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1: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요. 그냥 가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딱, 딱, 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이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한번
1: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모르네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날지
1: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쉽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제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2: Everything. 네.
1: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0: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1: 본
0: 해병대
1: 방송은
0: 장교였어요.
1: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2: 영화?
0: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0: 그 영화 네. 때문에
2: 지금 목사님도 손
0: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븐 우리 쪽 세븐.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2: 비디오. 아무튼
0: 네, 비디오.
2: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0: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2: 네.
0: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2: 우리 목사님.
0: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2: 시티
3: 봤어요.
2: 오브 조이.
0: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0: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2: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0: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0: 결혼 초기에.
3: 네.
0: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혼자 봤습니다.
2: TV로.
0: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2: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0: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0: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0: 저만 모르네요.
2: 저도 몰라가지고.
4: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0: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2: 네.
4: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0: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4: 아멘.
0: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2: 킹덤 오브.
0: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2: 종교를 위해서.
0: 그렇죠.
2: 맞아요.
0: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2: 장기적으로
0: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평생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0: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1: 상처.
0: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1: 끝나나?
0: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1: 해지죠.
0: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 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막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1: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1: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
1: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1: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1: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1: 다시.
0: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0: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 그냥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1: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1: 오 잘하시네.
0: 이러면서
1: 오
0: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그러니까 막
0: 쫙,
1: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3: 장교.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1: 영화?
0: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1: 난 이 영화 보고.
0: 그 영화 네. 때문에
1: 지금 목사님도 손 한번
0: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1: 비디오. 아무튼.
0: 네, 비디오.
1: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0: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1: 우리 목사님.
0: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4: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4: 봤어요.
0: 시티 오브 조이.
4: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0: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4: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0: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4: 네, 맞습니다.
0: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4: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1: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0: 결혼 초기에.
4: 네.
0: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4: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0: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1: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0: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5: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0: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5: 보면서 네.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0: 저만 몰라요.
1: 저도 몰라가지고.
5: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0: 어떤 느낌이셨어요?
5: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와,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5: 우리 신랑하고 갔죠.
0: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5: 아멘.
0: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1: 킹덤 오브.
0: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1: 종교를 위해서.
0: 그렇죠.
1: 맞아.
0: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1: 장기적으로
0: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1: 평생
0: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6: 상처.
0: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6: 끝나나?
0: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쫙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6: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쫙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6: 이해가 쉽네.
0: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6: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6: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6: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6: 다시.
0: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6: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0: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6: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6: 돌아가요. 그냥 가요.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6: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6: 오, 잘하시네.
0: 이러면서
6: 오,
0: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6: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6: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6: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6: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6: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6: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3: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분.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오브 조이.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네.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 네.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아,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0: Everything. 네. Or nothing.
1: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긴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1: 쫙
0: 그렇게 하고,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나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영화부터 갑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1: 난 이 영화 보고.
0: 그 영화 네. 때문에
2: 지금 목사님도 손
0: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2: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0: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2: 우리 목사님. 우리
0: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0: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0: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2: 결혼 초기에.
0: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0: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1: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0: 결혼 초기에.
3: 네.
0: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혼자 봤습니다.
2: TV로.
0: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2: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0: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0: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0: 저만 모르네요.
2: 저도 몰라가지고.
4: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0: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0: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4: 아멘.
0: 아멘.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2: 킹덤 오브.
0: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2: 종교를 위해서.
0: 그렇죠.
2: 맞아요.
0: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2: 장기적으로
0: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2: 평생
0: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2: 상처도
0: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1: 끝나나?
0: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 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0: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1: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1: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렇죠. 쉽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1: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1: 모든 것이다.
0: 모든 전부.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1: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1: 다시.
0: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0: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 그냥 가.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1: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1: 어우 잘하시네.
0: 이렇게 하면서
1: 오
0: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이거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3: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1: 영화?
0: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1: 난 이 영화 보고.
0: 그 영화 네. 때문에
1: 지금 목사님도 손
0: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1: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0: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1: 우리 목사님. 우리
0: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4: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0: 시티 오브 조이.
4: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0: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4: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4: 네, 맞습니다.
0: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4: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1: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0: 결혼 초기에.
4: 네.
0: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4: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0: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1: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0: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5: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0: 레미제라블. 예. 어떤 내용?
5: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0: 저만 모르네요.
1: 저도 몰라가지고.
5: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0: 어떤 느낌이셨어요?
5: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5: 우리 신랑하고 갔죠.
0: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5: 아멘.
0: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1: 킹덤 오브.
0: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1: 종교를 위해서.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1: 장기적으로
0: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1: 평생
0: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1: 상처도
0: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1: 언제 끝나?
0: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1: 해지죠.
0: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 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 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 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1: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1: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
1: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1: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1: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4: 잡아 끕니다.
1: 다시.
4: 그리고 착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0: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4: 아무것도 아니다.
0: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0: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 그냥 가.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1: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1: 어우, 잘하시네.
0: 이렇게 하면서
1: 오.
0: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그러니까 막
0: 쫙,
1: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3: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0: 네.
1: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0: 시티
3: 봤어요.
0: 오브 조이.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0: 네.
4: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헤븐.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
1: 네, 그렇죠. 쉽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Everything. 네.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5: 장교.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한번
1: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아,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네.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모르네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막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야.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렇죠. 쉽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1: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그
1: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오브 조이.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모르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헤븐.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All or nothing.
1: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0: 아...
1: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한번
1: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0: 시티
3: 봤어요.
0: 오브 조이.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날지
1: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헤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 쉽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촥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Everything. 네.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요. 그냥 가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0: 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1: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네.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0: 결혼 초기에.
1: 네.
0: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혼자 봤습니다.
2: TV로.
0: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2: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0: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3: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0: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3: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0: 저만 모르네요.
2: 저도 몰라가지고.
3: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0: 어떤 느낌이셨어요?
3: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아. 자랑 좀 할게요.
2: 네.
3: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3: 우리 신랑하고 갔죠.
0: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3: 아멘.
0: 네. 아멘, 네,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2: 킹덤 오브.
0: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2: 종교를 위해서.
0: 그렇죠.
2: 맞아요.
0: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2: 장기적으로
0: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2: 평생
0: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2: 상처도
0: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막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2: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2: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0: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1: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1: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1: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1: 다시.
0: 그리고 착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1: Everything. 네.
0: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요.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1: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1: 어우, 잘하시네.
0: 이러면서,
1: 오.
0: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그러니까 막
0: 쫙
1: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는
2: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1: 영화?
0: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1: 난 영화
0: 그,
1: 보고.
0: 그 영화 네. 때문에
1: 지금 목사님도 손
0: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밑에 분.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1: 비디오. 아무튼.
0: 네, 비디오.
1: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0: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1: 우리 목사님. 우리,
0: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0: City
3: 봤어요.
0: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0: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0: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4: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0: 결혼 초기에.
3: 네.
0: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0: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1: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0: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5: 아,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0: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인가요?
5: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0: 저만 모르네요.
1: 저도 몰라가지고.
5: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0: 어떤 느낌이셨어요?
5: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때 누구랑 네. 같이 가셨어요?
5: 우리 신랑하고 갔죠.
0: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5: 아멘.
0: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1: 킹덤 오브.
0: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1: 종교를 위해서.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1: 장기적으로
0: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1: 평생
0: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1: 상처도
0: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1: 끝나나?
0: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 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1: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1: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러시죠. 네,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4: 전부다.
0: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4: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4: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4: 다시.
0: 그리고 탁 돌아봐요.
4: 네.
0: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4: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4: Everything.
0: 네.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4: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4: 돌아가. 그냥 가.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4: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4: 어우 잘하시네.
0: 이러면서
4: 오.
0: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4: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4: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4: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4: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4: 아...
0: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4: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4: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2: 장교.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그,
2: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오브 조이.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헤븐.
1: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자연.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전부다.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Everything. 네.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요. 그냥 가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오,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그,
2: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 분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오브 조이. 시티 예.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 네.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인가요?
4: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아,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맞아.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
1: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 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0: Everything. 네.
1: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4: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였어요.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0: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2: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0: 시티
2: 봤어요.
0: 오브 조이.
1: 시티 오브 조이.
2: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2: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2: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2: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야.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0: Everything. 네.
1: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4: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그,
2: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 분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죠.
0: 저도 몰라가지고.
4: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헤븐.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하죠.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 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그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야.
3: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3: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딱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2: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2: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2: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3: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3: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1: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3: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3: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3: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3: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3: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3: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3: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녔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3: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나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2: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2: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2: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한번
1: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분.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

0: 얘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0: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0: 우리 신랑하고 갔죠.
2: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0: 아멘.
2: 아멘, 아이고.
1: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3: 킹덤 오브 헤븐.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3: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3: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3: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3: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3: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3: 해지죠.
1: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3: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3: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쉽죠.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3: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3: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3: 끝이다.
1: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0: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1: 다시.
0: 그리고 쭉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0: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 그냥 가는.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1: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1: 어우 잘하시네.
0: 이러면서
1: 오
0: 이러면서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그러니까 막
0: 쫙,
1: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녀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3: 그분은 이제 해병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이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한번
1: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0: 네.
1: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1: 네.
3: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1: City
3: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1: 네.
4: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꽤 됐는데요. 그, Kingdom of Heav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0: Kingdom of Heaven.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막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쉽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착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Everything. 네.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오브 조이.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네.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인가요?
4: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아,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와,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맞아.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2: 해지죠.
1: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 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2: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2: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2: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2: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2: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2: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2: 네.
1: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2: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1: 네.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2: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2: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4: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2: 어우 잘하네.
1: 이러면서
2: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2: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2: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2: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2: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2: 아...
1: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2: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2: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6: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0: 난 이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밑에 분.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예.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0: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맞아.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 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 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2: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2: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2: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2: 모든 것이다.
1: 모든 전부다.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2: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2: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2: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1: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2: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2: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2: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2: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2: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2: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2: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가 시작하는 거.
2: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2: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2: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2: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예요.
7: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0: 난 이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0: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헤븐.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잔인한.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딱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의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0: 네.
1: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0: Everything.
1: 네.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닥, 따닥, 따닥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1: 쫙
0: 그렇게 하고,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나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0: 아...
1: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8: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이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0: 시티
3: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모르네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2: 해지죠.
1: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 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2: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2: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2: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2: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2: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Everything. 네.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요. 그냥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0: 오,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막, 네.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0: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오브 조이. 시티 예.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0: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모르네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

0: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1: 종교를 위해서.
0: 그렇죠. 맞아.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1: 장기적으로
0: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1: 평생
0: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1: 상처도
0: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1: 끝나?
0: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야.
1: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1: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
1: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1: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1: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1: 다시.
0: 그리고 착 돌아봐요.
1: 네.
0: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1: Everything.
0: 네.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 그냥 가.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1: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0: 말이 슬퍼요. 어우 잘하시네. 이러면서 오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2: 그분은 이제 해병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1: 영화?
0: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1: 난 영화
0: 그,
1: 보고.
0: 그 영화 네. 때문에
1: 지금 목사님도 손
0: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분.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1: 비디오. 아무튼.
0: 네, 비디오.
1: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0: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1: 우리 목사님. 우리
0: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0: City
3: 봤어요.
0: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0: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0: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0: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1: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0: 결혼 초기에.
3: 네.
0: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0: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1: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0: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0: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0: 저만 모르네요.
1: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0: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때 누구랑 네.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0: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0: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1: 킹덤 오브
0: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5: 종교를 위해서.
0: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자연.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5: 장기적으로.
0: 아주 많은.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5: 평생
0: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5: 상처.
0: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5: 언제 끝나?
0: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5: 해지죠.
0: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 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 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 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5: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5: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딱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5: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5: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5: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5: 다시.
0: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5: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5: Everything. 네.
0: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5: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5: 돌아가 그냥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5: 아니
6: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7: 어우, 잘하시네.
6: 이러면서, 오.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5: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6: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5: 아무것도 아니다.
6: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5: 대통령.
6: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5: 힘들어요.
6: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5: 남편?
6: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5: 영부인.
6: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2: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그
1: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0: 네.
1: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0: City
3: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모르네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0: 네.
4: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Kingdom of Heav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0: Kingdom of.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 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
1: 네, 그 쉽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착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Everything. 네.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한번
1: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분.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오브 조이. 시티 예.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아.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자연.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막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Everything. 네.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요. 그냥 가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0: 난 영화
1: 그,
0: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븐 우리 쪽 세븐.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요 아 그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오브 조이.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한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0: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잘 몰라가지고.
4: 아,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맞아.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하네.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
1: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0: Everything. 네.
1: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나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6: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이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렇죠. 쉽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0: Everything. 네.
1: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4: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아,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0: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1: 장기적으로
0: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1: 평생
0: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1: 상처도
0: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1: 끝나나?
0: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1: 해지죠.
0: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 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막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1: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1: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러시죠. 네,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1: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1: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1: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1: 다시.
0: 그리고 착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1: Everything. 네.
0: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 그냥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1: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1: 어우 잘하시네.
0: 이러면서
1: 오
0: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 따락 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0: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2: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그
1: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네.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 쉽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Everything. 네.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딱, 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0: 시티
3: 봤어요.
0: 오브 조이.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인가요?
4: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4: 아멘.
1: 아멘, 네. 아, 네.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자연.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평생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
1: 네, 그 쉽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1: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2: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2: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2: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분.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1: City
3: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0: Everything.
1: 네.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요. 그냥 가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0: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0: 아...
1: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이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괜찮네요. 비디오.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자연.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렇죠. 쉽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0: Everything. 네. Or nothing.
1: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그,
2: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1: 시티
3: 봤어요.
1: 오브 조이.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아,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4: 아멘.
1: 네. 아멘, 네,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헤븐.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0: Everything. 네. Or nothing.
1: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요. 그냥 가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딱, 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막, 네.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분.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1: City
3: 봤어요.
1: City of Joy. 예.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0: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1: 끝나?
0: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 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길어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1: 그렇죠.
0: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1: 이해가 쉽네요.
0: 네, 그 쉽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1: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1: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1: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1: 다시.
0: 그리고 탁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1: Everything. 네.
0: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2: 아니,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1: 어우, 잘하시네.
0: 이렇게 하면서
1: 오.
0: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그러니까 막
0: 쫙,
1: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네.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0: 사식전의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2: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 해제와 병력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도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식료품과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에 과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유가 하락과 물가 둔화를 강조하며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 잇따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기채 발행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금리 급등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AI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거대 자본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8조 달러 규모의 자본시장을 등에 업고 AI 반도체 전략 기업에 자금을 집중하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 이익은 2개 분기 연속 25%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을 신임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현안과 의회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와 행정부 개입 등 선거 방해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가짜 선거 부정 영상 확산부터 투표소 무장 위협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주류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사회주의 후보 엘사에드와 통화하며 당내 단합에 나섰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결집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뉴저지 골프장 상공에 민항기 두 대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F-16 전투기 두 대가 출격했습니다. 침범 경위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약진하면서 당내 분열상과 노선 투쟁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이들과 당 주류 간 화합이 민주당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사회주의자 압둘 엘사에드 후보와 통화하며 당내 화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9일 NBC 방송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고 그 대화는 정말 즐거웠으며 그의 조언에 감사하게 생각했다. 매우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지우고 상원을 탈환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미시간이 수행할 중대한 역할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유세에 함께할지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잘 아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8년, 2012년 대선 모두 미시간주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 측도 엘사에드 후보와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사에드 후보 측은 이번 통화에서 두 사람이 11월 본선을 앞두고 당내 단합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엘사에드 후보의 예비 경선 경쟁자였던 헤일리 스티븐슨 전 연방 하원의원과도 지난 7일 통화를 갖고 당내 화합에 대해 논의했다고 해당 대화를 아는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지난 4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스티븐스를 상대로 1%포인트 격차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스티븐스를 주로 지지했던 흑인과 고령층, 교회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엘사에드가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치열했던 예비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상을 수습하고 11월 본선 승리에 힘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은퇴하는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남긴 의석을 지켜내는 게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비선거 과정에서 스티븐스를 지지했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엘사에드와 11월 본선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민주당 선거운동본부는 이미 엘사에드의 출마를 지지하는 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예비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 엘사에드를 대신해 후원금 모금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스티븐스 역시 신속하게 엘사에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진영과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인 당 주류 간 간극을 좁히는 문제는 미시간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민주당의 과제로 꼽힙니다. 공화당과 상하원 주도권을 놓고 접전을 벌이는 민주당으로서는 11월 본선까지 당내 이념적 차이를 봉합하고 예비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결집하느냐가 중간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최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방공시스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이는 향후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며 한국으로부터 방공망 지원을 받기 위해 한국 외교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발언에 따르면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론 거래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의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규모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에 대해 얘기했지만 수천 명으로 늘었고 이제는 북한군 3만에서 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키로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그들은 전쟁을 배우고 있다고 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숫자는 기존에 알려진 3만 명보다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인 태평양에서 위기와 긴장 고조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확실히 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 미사일이 사용된 점도 언급하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군사적 수단을 제공받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안드리 체르니약은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북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개가 배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난 30일에 주장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삼성전자가 올해 말 텍사스주 테일러팹 초기 가동을 앞둔 가운데 첫 인턴십 모집을 시작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TSMC를 시작으로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가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생산 능력 확대에 필요한 우수 현지 인력 확보를 두고 격돌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3: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테일러팹 대상 내년 여름 인턴십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주요 거점에서 매년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프로그램에는 처음으로 테일러 팹이 추가됐습니다. 인턴십은 11주간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현직 엔지니어들과 함께 제품, 공정, 기술과 관련한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학 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대졸 신입 채용 프로그램인 삼성 이머징 엔지니어 개발도 모집합니다. 연말 테일러 팹 가동을 위한 세팅 작업의 한창인 가운데 운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미리 양성하고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주로 소프트웨어와 설계 분야를 담당하던 미국은 반도체 제조 엔지니어 및 장비 관련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계, 소재와 첨단 패키징 부문에 최대 15만 7천 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TSMC는 최근 개시한 미국 애리조나주 장비 기술자 모집 공고에서 전액 유급 교육을 제공하며 반도체 경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숙련 엔지니어를 자체적으로 육성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2나노 기술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의 핵심 공정으로 계획 중인 만큼 고급 인재 확보 여부가 향후 최선단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대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5: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5568. 0181-718-429 0181.
6: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6: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7: 빔덴탈
3: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법률 고문에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을 지명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샤프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브렛 캐버노와 에이미 코니베럿 등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는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해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을 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샤프를 국가수도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정부 건물 건설과 개보수 사업을 관할하는 NCPC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동관 연회장 건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백악관 연회장 건축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백악관 법률 고문은 대통령에게 법률 및 정책 문제를 조언하고 법무부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과 연방법관 임명, 법률안 검토와 함께 의회 행정부 조사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 대응도 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샤프 비서관에 대해 강인하고 똑똑하고 법을 존중하는 인물이라며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샤프 비서관은 민간 부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데이비드 워링턴 현 법률 고문 후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소란 만난이 뉴욕시장이 추진한 고가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을 둘러싸고 뉴욕시와 주택 소유자들 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뉴욕시가 적절한 확인 절차도 없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며 과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 소유자 3명이 뉴욕시 과세당국의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 집행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뉴욕시가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제대로 된 실사 작업조차 거치지 않고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거주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대리인인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이번 과세 행정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실거주 중인 시민들에게 부당한 입증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의회는 지난 5월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0억 원 이상의 뉴욕시 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지난달 1일 발효됐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이지만 억만장자들과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이 정책이 결국 뉴욕시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세 행정 절차를 둘러싼 법적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뉴욕시의 부자 증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Radio입니다.
1: 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식료품값과 유가가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높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정도에서 7, 80달러대로 내려왔고 주요 물가지표도 둔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9일 미국의 중간선거 민심지표를 할 수 있는 식료품 가격과 유가 등 민생 물가와 관련해서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전으로 인한 유가 영향과 관련해서도 현재 가격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걸프지역 상황이 해결되도록 우리는 많은 조처를 해왔고 이 모든 새로운 조처들 덕분에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가 최근에는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대로 내려왔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가 하락 시작한 이유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던 선박들을 걸프만 밖으로 호위해준 데다가 미국 내 생산량이 늘어나고 존스법 면제 등 다양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존스법 면제로 미국산 원유 1억 배럴이 동부 및 서부 해안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으로 유가가 치솟자 국내 항구 간의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 적용을 유예해왔습니다.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허용해줌으로써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유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헬스 위원장은 관세 정책이 수입품 등 가격을 끌어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물가 지표가 둔화 양상을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가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때는 지적에 대해서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 수치를 언급한 겁니다. 헬스 위원장은 또 6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PCE가 전월 대비 0.1% 하락한 점도 거론하며 모든 물가지표가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전 행정부 때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둔화됐다며 관세가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매우 성공적인 무역정책이라며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기온이 90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외출하실 때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외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번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이 여전히 9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히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에게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5: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4: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5: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4: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5: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8: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앞서 미국의 병력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실제 재개방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9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모하마드 바게르 줄가르드 사무총장은 전날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우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주변 지역에서 해군, 공군 등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며 이란의 동결 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 등 영내 이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과 모욕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요구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줄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보다 한층 강경한 주장입니다. 당시 양해각서에는 미국이 최종 핵 합의 일정에 맞춰 대이란 제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우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란 측의 이번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항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이란은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실제 재개방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 교환은 있지만 이것을 협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재국들이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도 미국이 양해각서 위반 행위를 멈추고 위반 사항에 대해 배상할 때까지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에 비춰볼 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평균 10여 척으로 전쟁 전 통행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자유의 여신상 인근 해상에서 보트가 전복돼 27세 여성과 생후 5개월 된 딸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보트에는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찰은 보트를 운항한 46세 남성을 체포하고 무모한 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자유의 여신상 인근 해상에서 보트가 전복돼 27세 여성과 생후 5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8일 토요일 밤 10시 25분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22피트 길이의 보트가 갑자기 전복되면서 탑승객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선박과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고 1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후 뉴욕 경찰 잠수부들이 물속을 수색하던 중에 27세 여성과 생후 5개월 된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퀸즈 컬리지 포인트에 거주하는 27세 사라 산체스로 확인됐으며 숨진 아기는 산체스의 생후 5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당시 아기의 아버지이자 산체스의 남자친구도 같은 보트에 타고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탑승자들은 모두 구조됐으며 일부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보트를 운항한 46세 마뉴엘 에르난데스를 체포하고 무모한 위험행위 혐의 13건을 적용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트에는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보트가 왜 전복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해안경비대는 사고 당시 보트의 운항 상황과 선장의 운항 방식, 안전 규정 준수 운전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을 초과해서 승객을 태웠는지, 당시 승객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사고 현장이 자유의 여신상 인근인 만큼 당시 주변을 지나던 다른 선박들도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과 아기의 사망과 관련해 선장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주말을 맞아 보트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선박 운항 규정 준수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과 재무부가 최근 일련의 조치를 통해 미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막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월가 트레이더와 시장 전략가들 사이에 이 같은 인식이 퍼져 있다며 최근 재무부의 엔화 가치 부양 개입을 비롯해 재무부의 장기채 발행 축소 시사, 베선트 장관의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옹호 발언 등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선 최근 단행된 미일 외환당국의 엔화 부양 공동개입에 대해 일본이 자국 통화 방어에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할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일 외환당국은 지난달 31일 이후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공동으로 달러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사는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 외환당국이 미국채를 팔지 않고도 시장 개입용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준의 위기 대응용 유동성 공급 제도인 해외 국제통화당국 환매 조건 부채권 기구의 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재무부가 지난주 국채 발행 계획 분기 보고서를 내면서 향후 발행 계획 관련 문구에 미묘한 변화가 이뤄진 것도 시장에선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주 분기 보고서와 함께 낸 성명에서 기존에 써온 향후 잠재적인 증가라는 문구 대신에 향후 잠재적인 변화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채권 투자자들은 이 변화가 장기 국채 발행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기록적으로 치솟은 가운데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장기채 발행량 감축도 불사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미국 금리 시장에 보냈다는 겁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이 줄어들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가 되는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5.28%까지 오르며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열흘 전 워시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채권 금리의 급등을 촉발하자 베선트 장관이 최근 공개적으로 워시 의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소개했습니다. 앞서 워시 의장은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회견에서 물가 안정에 대응한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행동계획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고 이는 장기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으로부터 해독이 필요하다며 워시 의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섰습니다. 베선트 장관과 재무부가 이처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장기채 금리 상승을 방어하려 하지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습니다. 원포인트 BFG의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재무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장기 금리 상승으로 미국채 시장의 취약성이 극에 달해 해외 보유자들에게 매도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UBS의 PB 화이트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도 최근 재무부의 조치가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의 일련의 재무부 조치에 대해 만약 재무부가 장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주민 부담 사이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가 데이터 센터 전용 전력 인프라 비용을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가운데 주 규제 당국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망 확충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4: 버지니아주의 전력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 건설되는 전력 인프라 비용을 일반 전기 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주 규제 당국인 주기업 위원회는 5일 도미니언 에너지 등 전력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전용 송전선과 전력망 확충 비용을 해당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지난달 주기업위원회에 데이터 센터 전용 인프라 비용을 일반 주민과 소상공인이 아닌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이번 결정이 버지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하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송전 비용을 해당 시설에만 배분하고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면 버지니아 전체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The SEC's ruling that is allocating those transmission costs to specifically to the data centers and not to other customers, other Virginians, residential ho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everybody else, that will ultimately result in savings across the board of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cross Virginia.
4: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북버지니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된 데이터 센터 산업이 있습니다. 페어팩스, 라우든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으로 성장했지만 인공지능 산업 확대와 클라우드 서비스 증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새로운 전력망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지역 사회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우든 카운티 애시번 지역의 고압 송전설 건설 논란입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선 건설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택지역과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주민들과 교육계가 반발했습니다.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와 카운티 감독위원회, 주민협회, 심지어 사업자인 도미니언 에너지까지 법적 검토를 위해 사업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주기업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규제 당국은 추가적인 지연이 버지니아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송전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지역 사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뿐 아니라 버지니아 최대 전력 회사 중 하나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670억 달러 규모 합병안에도 공식적으로 심사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규제 전력 회사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 만큼 주 정부는 전기요금과 근로자 보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청정에너지 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이번 합병 심사에 주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지만 합병 규모 역시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을 하고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정부의 참여가 주기업위원회의 최종 승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부 주의원들은 180일로 제한된 합병 심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특별회기 소집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떠오른 버지니아가 앞으로 첨단 산업 발전과 주민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이번 주기업위원회 결정과 관련 논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요즘 장보기 정말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기사는 뉴욕타임스가 2년 전과 비교해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영수증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Groceries are expensive. Here's how five shoppers are adjusting.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소비자 5명이 소개하는 적응하는 방법.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대량 구매와 냉동 보관. She signed up for a Costco membership and buys most of her staples in bulk to store in a chest freezer. 그녀는 코스트코 회원에 가입해 고기와 원두 같은 기본 식재료를 대량, in bulk,으로 구매한 뒤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Sign up for a Costco membership. Sign up for는 어디어디에 가입하다, 신청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Buy most of her staples. 그녀가 주로 사용하는 생필품 대부분을 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taples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기본 식료품이나 생활 필수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n bulk, 대량으로, 묶음으로 라는 뜻인데요. Toilet paper in bulk라고 하면 대량의 화장지라는 의미가 되고요. If I order in bulk, I can get a 10% discount. 대량으로 구매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가성비 식품 활용과 지출 제한. She relies more on affordable filling staples like a whole rotisserie chicken and limits luxuries like wine. 그녀는 통째로 구운 로티세리 치킨 같은 저렴하면서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기본 식품에 더 의존하고 와인 같은 사치품은 줄입니다. Rely more on, 무엇무엇에 더 의존하다, 무엇을 더 많이 활용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기사 문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식품을 주식처럼 자주 이용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Affordable, 가격이 저렴한, 부담이 적은, 그리고 filling,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포만감이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fill은 채우다는 뜻이고, filling food라고 하면 먹고 나서 배가 든든한 음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 방법, 정부 지원 프로그램, SNAP 활용과 가치 소비. He manages his monthly food assistance benefits carefully. While prioritizing small pleasures like ice cream, 그는 매달 받는 식품 지원 혜택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아이스크림 같은 소소한 즐거움은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Manage something carefully. 무엇을 신중하게 관리하다, 알뜰하게 사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while prioritizing, 무엇을 우선시하면서, prioritize는 우선시하다, 우선적으로 챙기다 라는 뜻이고요. 기사에서는 모든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처럼 작은 즐거움을 위해 쓸 돈은 따로 남겨둔다는 뉘앙스로 쓰였습니다. 네 번째 방법, 쿠폰 활용과 방문 횟수 줄이기. He uses coupons and makes fewer trips to the store to save on gas during this period of rising prices. 그는 물가가 오르는 이 시기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쿠폰을 사용하고 가게에 가는 횟수도 줄입니다. Make fewer trips to the store. 가게에 가는 횟수를 줄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trip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딘가에 다녀오는 한 번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ake a trip to the store는 가게에 한 번 다녀온다는 의미이고요. Make fewer trips to the store 라고 하면 장보러 가는 횟수를 줄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Save on gas. 여기서 save on 다음에 비용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가치가 나오는데요. 아끼다 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소포장 간식으로 대체. She replaced highly perishable produce with snack-sized packs of cheese and crackers for lunch boxes.
그녀는 쉽게 상하는 신선식품 대신 도시락용으로 작은 포장의 치즈와 크래커를 준비했습니다. Replace A with B. A를 B로 바꾸다, 대체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Highly perishable produce. 쉽게 상하는 농산물로서 신선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perishable, 부패하기 쉬운,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이란 의미입니다. Snack-sized packs, 간식 크기의 소포장 제품이란 의미입니다. 오늘 기사는 대량 구매, in bulk부터 기본 식재료, staples 활용, 그리고 쿠폰 절약까지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적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요즘 모두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해제와 병력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도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식료품과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에 과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유가 하락과 물가 둔화를 강조하며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 잇따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기채 발행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금리 급등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AI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거대 자본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8조 달러 규모의 자본시장을 등에 업고 AI 반도체 전략 기업에 자금을 집중하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 이익은 2개 분기 연속 25%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윌샤프 백악관 비서관을 신임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현안과 의회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와 행정부 개입 등 선거 방해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가짜 선거 부정 영상 확산부터 투표소 무장 위협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주류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사회주의 후보 엘사에드와 통화하며 당내 단합에 나섰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결집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뉴저지 골프장 상공에 민항기 두 대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F-16 전투기 두 대가 출격했습니다. 침범 경위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각종 선거 방해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실시된 대응 훈련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알렉스 파디아, 애덤 시프, 마크 워너, 엘리사 슬로킨,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선거 관련 비영리단체와 선거법 전문가 등도 모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훈련에서 제시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AI 딥페이크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조작된 영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극우 성향 언론과 대통령의 선거 부정 주장 탓에 선거 관계자들에 대한 살해 위협이 발생했고 무장한 남성들이 투표소에 나타나는 상황까지 전개됐습니다. 또한 당시 훈련에선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시나리오도 상정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국토안보부요원과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상황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과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TV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인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향해 우편 투표를 금지하고 유권자 등록 및 투표소 방문 때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선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의 저스틴 베일 소장은 모의 훈련에 대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통해 대응의 허점을 찾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갈등과 관련해 당장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협상과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강경한 추가 요구 조건을 내놓으면서 협상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체스 게임에 비유하며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이란 문제에 대해 우리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해 당장 추가 군사 공격이나 강경한 공개 위협을 하기보다는 겉으로는 조용하게 협상과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부분적으로 협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이란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군인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으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75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미 소비자들이 전쟁으로 인한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며 항상 잘 해결되곤 한다며 이건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분노나 좌절감을 표하지 않았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취소했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신속한 합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이란이 미국을 향해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 6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보다 한층 강경한 주장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국들이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도 미국이 MOU 위반 행위를 멈추고 위반 사항에 대해 배상할 때까지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강경한 추가 요구에도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등으로 전력을 소모하면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2: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 무기 및 방공미사일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작전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기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소모된 패트리엇 물량을 보충하는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수백 발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이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배치됐으며 이란 관련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국방부가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 자산을 철수함에 따라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 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핵 전력을 통한 미국의 방어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미 당국자들은 우려했습니다. 유럽에선 무기 생산 정체를 고려해 동맹국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무기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사일 부족의 여파는 우크라이나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서방 지원 방공 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우려 대상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특정 전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고를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언론들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잇따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무기 부족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오싹한 한국 공포영화를 시켜보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8월 한 달간 남양이라는 이름의 심야 공포영화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남양은 더위를 피한다는 뜻으로 무더운 여름밤 무서운 이야기와 서늘한 분위기를 즐기던 한국의 전통적인 여름 문화입니다. 상영작은 한국 공포영화 대표작들로 구성됐는데요. 남은 상영 예정작으로는 8월 20일 나홍진 감독의 곡성, 8월 21일에는 좀비 딸이 상영됩니다. 모든 영화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밤 9시에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좌석 예약이 필요하고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 여러 지역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감염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27개 주에서 345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36명이 병원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번 감염 사태는 멕시코산 할라피뇨 고추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할라피뇨는 멕시코 시날로아 지역에서 재배된 뒤 유통과정을 거쳐 일부 식당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멕시코 음식 체인인 치폴레와 쿠도바는 고객 안전을 위해서 해당 식재료를 매장에서 제거하고 교체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CDC는 현재 두 업체 매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다른 식품업체나 판매점은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고추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 감염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와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할라피뇨를 구입했거나 섭취한 뒤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의료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름철 가족 나들이 장소를 찾고 계신다면 버지니아 주립공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찾는 쉐넌도 국립공원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이며 오늘 소개해드릴 버지니아 스테이트파크스는 버지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공원 체계입니다. 북버지니아에서도 가까운 곳들이 많은데요. 페어팩스 지역의 메이슨넷 스테이트파크, 또 프린스 윌리엄 지역의 리스일베니아 스테이트파크, 서쪽에는 스카이메도 스테이트파크, 남쪽에는 레이크에나 스테이트파크가 있습니다. 이용료는 대부분 입장료가 아니라 차량 주차료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 승용차 기준 하루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입니다. 또 장애인 주차증이나 장애인 번호판을 소지한 차량은 주차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 종류와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버지니아 스테이트파크스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자연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하길 원한다면 올여름 버지니아 주립공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누수박 5불 9구,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구,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해외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외디오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가구 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 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석하에 경기가 열리던 골프장 상공에 민항기 두 대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9일 CNN 방송에 따르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날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골프장 상공에서 민항기 두 대를 임시 비행 제한 구역 바깥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골프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베드민스터입니다. 리브골프 뉴욕 대회가 열리는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해당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민항기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민항기들은 운항 전 연방항공청의 임시비행 제한 구역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민항기 공역 침범이 발생해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 침범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위협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이라 발생 경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장에 무장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뚫으려다 체포됐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주 골프장에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2014년 7월에는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잇따라 면세 쇼핑 기간을 시작합니다. 학용품과 의류는 물론 일부 에너지 효율 제품까지 판매세 없이 구매할 수 있어 물가 부담 속 알뜰 쇼핑 기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수도권 주민들은 지역별 면세 혜택을 활용하면 더 큰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주는 이번 주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학 시즌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지출 부담을 덜어줄 면세 쇼핑 주말인 세일스 텍스 홀리데이를 실시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별도의 판매세 없이 계약 준비에 필요한 학용품과 의류, 신발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판매세는 지역에 따라 약 5.3%에서 7% 수준으로 면세 기간을 활용하면 해당 금액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은 품목별 제한이 있습니다. 학용품은 개당 $20 이하, 의류와 신발은 개당 $100 이하 제품이 대상입니다. 또한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 대비 용품과 에너지 절약형 제품도 면세 혜택에 포함됩니다. 재난 대비 품목 가운데서는 휴대용 발전기는 개당 $1,000 이하, 가솔린 체인톱은 $350 이하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정용으로 구매하는 에너지스타와 워터센스 인증 제품은 개당 $2,500 이하까지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온라인 구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 계약 준비 비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번 면세 기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그라운드워크 콜라보레티브에 따르면 올해 가정당 평균 계약 준비 비용은 약 $1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학용품 가격도 상승해 도시락 가방은 약 26.8%, 노트북과 공책류는 20%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민들도 인근 지역의 면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C는 의류와 학용품에 대해 6%의 판매세를 유지하고 별도의 면세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통해 절약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면세 기간은 이번 주 7일부터 9일까지, 이후 메릴랜드는 9일부터 15일까지 샵 메릴랜드 텍스 프리 위크를 진행합니다. 메릴랜드는 $100 이하 의류와 신발 구매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학용품은 제외되지만 $40까지의 백팩 구매 비용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 준비 비용과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면세 쇼핑 기간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절약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저지 뉴워크의 이민자 구금시설 딜레이니 홀과 관련해 세 번째 사망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롭 메넨데즈 연방 하원의원은 예고 없이 시설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딜레이니 홀 입소 과정에서 발작을 일으킨 뒤 아이스에서 석방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아이스는 구금에서 풀려난 이후 숨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구금 중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저지 뉴욕의 이민자 구금시설 딜레이니 홀과 관련해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 룩 메넨데스 의원은 딜레이니 홀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 2주 전 딜레이니 홀 입소 과정에서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아이스는 이후 구금 상태였던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스 측은 해당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는 아이스 구금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 공식적인 구금 중 사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스 규정상 구금 중인 사람이 사망하면 의회 와 일반의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구금에서 석방된 이후 발생한 사망은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딜레이니 홀 구금 시설에 예고 없이 방문해 감독 활동을 벌이던 중에 이번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딜레이니 홀에서는 지난주에도 이민자 구금자 에드윈 로페스 코르네호가 숨졌습니다. 아이스는 그가 시설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 측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아이스의 설명과 구금자 및 가족들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다며 현장에서 나온 증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레이니 홀의 의료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딜레이니 홀에서 약 1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한 환자는 들컷에 실려 이송됐고 이후 또 다른 환자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스는 이 가운데 한 명은 지난 6일 예방적 차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한 명은 구급차를 타고 시설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스는 구금자들에게 의료, 치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딜레이니 홀 폐쇄를 요구하면서 90일 안에 시설을 폐쇄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민권당국도 딜레이니 홀에서의 구금자 처우와 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딜레이니 홀에서 발생한 사망과 의료 대응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기온이 90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외출하실 때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외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번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이 여전히 9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등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경제 안보 분야에서 우위를 잃고 있다고 CNN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6: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위기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9일에서 8월 3일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6일 발표된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전쟁, 해외 분쟁, 테러 분야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상 동률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분야에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37%,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였습니다. 로이터는 2024년 12월 해당 질문을 시작한 이래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11%포인트 앞섰지만 약 1년 8개월 만에 이런 구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17에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가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50%, 민주당은 48%로 양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이는 이란전 시작 전인 올해 1월에 같은 조사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12%포인트 앞서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이란전 이전까지 폭스뉴스 조사에서 국가안보 분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 이내로 좁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폭스뉴스 조사에서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20%포인트 우위를 기록했던 2006년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공화당을 앞선 것입니다.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해 민주당이 더 나은 접근법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37%였고 공화당은 36%였습니다. CNN은 이런 여론조사 수치들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개시뿐 아니라 글로벌 관세 부과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왔지만 국가안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민주당의 큰 격차로 앞서온 분야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전을 일으켰을 때조차 이런 구도는 유지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을 워낙 서툴게 처리하면서 공화당의 전통적 강점으로 여겨온 분야에서조차 미국인들이 갑자기 민주당을 공화당과 대등하게 평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주도한 만큼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이 경제 문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 3분의 2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대해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66%가 찬성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11%였습니다.
5: 이 외에 21%는 찬반 어느 쪽도 아니라는 답변을 꼽았습니다. 정당 지지자별로 찬성 비율을 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74%,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동의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61%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더 강한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71%, 공화당 지지자의 62%가 동의했습니다. 응답자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답했고 비슷한 비율이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 등이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는 주 검찰들의 소송 재판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메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패소할 경우 최대 1조 4천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6일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기금 5억 6,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비슷한 소송에서 최근 10대 원고와 합의하고 인공지능 기반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하는 등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비슷한 소송에서 최근 10대 원고와 합의하고 인공지능 기반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하는 등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 의회는 아직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70%는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답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매일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응답이 5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시없는 수박 개당 5.99, 자매 박스당 12.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99, 프리시안 오이 100당 99전,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쿠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1: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사라기 참외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99 전보 씨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99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의 대표작 오징어 게임 미국판 제작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미국판 스핀오프가 수년간 개발돼 왔지만 넷플릭스의 전략과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제작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넷플릭스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 제작이 멈춰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미 연예 매체 더 플레이리스트 등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미국판 타생작인 해클러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클러는 파이트클럽, 조디악, 나를 찾아줘를 연출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유토피아 시리즈의 데니스 켈리가 극본을 쓸 예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제작하며 올해 촬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3 마지막 회에 프론트맨이 로스앤젤레스 뒷골목에서 헐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딱지치기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와서 미국판 제작 가능성에 힘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임원 교체와 수년에 걸친 개발 끝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우선 순위가 변경됐고 미국판 대신에 각국 시장에 맞춘 버전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현재 특정 지역 버전의 오징어 게임 스핀오프 즉 파생작 제작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정재, 이병헌 주연의 시리즈로 넷플릭스의 최고 흥행작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 작품으로는 최초로 2022년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수상했으며 같은 해 미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핀처 감독은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어드벤처 오브 클리프 부스 촬영에 매진 중입니다. 올해 11월 25일 극장 개봉 예정이라고 알려진 이 영화는 현재 추가 및 재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독의 차기작으로는 차이나타운, 프리퀼, 그리고 서부극, 비터루트, 나를 찾아줘 작가와 공동 개발 중인 장편 영화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약진하면서 당내 분열상과 노선 투쟁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이들과 당 주류 간 화합이 민주당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사회주의자 압둘 엘사에드 후보와 통화하며 당내 화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9일 NBC 방송 미터 프레스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고 그 대화는 정말 즐거웠으며 그의 조언에 감사하게 생각했다. 매우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지우고 상원을 탈환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미시간이 수행할 중대한 역할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유세에 함께할지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잘 아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8년, 2012년 대선 모두 미시간주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 측도 엘사에드 후보와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사에드 후보 측은 이번 통화에서 두 사람이 11월 본선을 앞두고 당내 단합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엘사에드 후보의 예비 경선 경쟁자였던 헤일리 스티븐슨 전 연방 하원의원과도 지난 7일 통화를 갖고 당내 화합에 대해 논의했다고 해당 대화를 아는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지난 4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스티븐스를 상대로 1%포인트 격차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스티븐스를 주로 지지했던 흑인과 고령층, 교회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엘사에드가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치열했던 예비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상을 수습하고 11월 본선 승리에 힘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은퇴하는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남긴 의석을 지켜내는 게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비선거 과정에서 스티븐스를 지지했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엘사에드와 11월 본선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민주당 선거운동본부는 이미 엘사에드의 출마를 지지하는 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예비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 엘사에드를 대신해 후원금 모금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스티븐스 역시 신속하게 엘사에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진영과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인 당 주류 간 간극을 좁히는 문제는 미시간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민주당의 과제로 꼽힙니다. 공화당과 상하원 주도권을 놓고 접전을 벌이는 민주당으로서는 11월 본선까지 당내 이념적 차이를 봉합하고 예비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결집하느냐가 중간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28조 달러 규모의 자본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 자금 조달의 주요 경로를 바꾸고 있다며 지난달 상장한 창신 메모리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는 개장 몇 시간 만에 500% 이상 급등에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공상은행을 제치고 단숨에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 98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해외 공급업체 의존을 줄이고 AI에서 미국에 맞설 중국의 최대 희망으로 평가받는 기업으로 이런 성과는 AI 시대를 맞아 관련 기업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이번 창신 메모리 상장을 앞두고 국가 차원의 설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 기업에 대해 상장 심사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예비 심사 제도를 도입해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절차를 8개월 안에 처리했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추가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기술주 급락 시 정부 당국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입해 신뢰 회복에 나선 것도 창신 메모리 지원이라는 목표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 접근성은 오랜 기간 미국 기술 산업의 큰 우위로 평가돼 왔습니다. 가장 자본 집약적인 분야로 평가되는 AI 산업이 경제 성장이나 군사적 우위에는 없어서는 안 될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중국도 자본시장 접근성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 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절반 이상이 하나 이상의 합병증을 경험합니다. 그럼 왜 합병증이 생길까요? 합병증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크게 큰 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임상에서는 눈, 신장, 신경과 같은 미세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상동맥 같은 큰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미세혈관과 미세순환이 무너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혈관은 하수관처럼 때가 기어 막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청소하거나 닦아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혈관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는 등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문제는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과 혈증 관리, 이 부분은 반드시 처방약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대의학의 핵심 영역입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은 단순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동맥 경화, 혈관 기능 저하, 미세혈관 손상과 미세순환 장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장기가 손상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혈관과 미세순환 상태를 함께 관리하고 장기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양한방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방약은 혈당과 위험을 관리하고 통합의학은 장기 기능과 회복 환경을 관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당뇨 합병증은 보다 안전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이학적 근거가 검증된 과학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통합하여 치료와 회복을 함께 완성하는 치료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당뇨 합병증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3: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2: 영화?
4: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그
4: 영화 때문에
2: 지금 목사님도 손
4: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븐 우리 쪽 세븐.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2: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4: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0: 네. 요, 요, 아, 그,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1: 아,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2: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1: City
3: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2: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2: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2: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아,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죠.
2: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아.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와,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Kingdom of Heav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2: Kingdom of Heaven.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2: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2: 맞아.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2: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2: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2: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막 수염 여기 탁
3: 크게 그려졌어요.
1: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3: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크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2: 어,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 쉽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딱 근데 이 살라딘이 딱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2: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2: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2: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2: 다시.
1: 그리고 쭉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2: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1: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2: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2: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2: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2: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2: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2: 그러니까 막
1: 쫙,
2: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2: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2: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2: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2: 아...
1: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2: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2: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1: 보고.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1: City
3: 봤어요.
1: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1: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요. 그냥 가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1: 쫙,
0: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0: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세 밑에 분.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2: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2: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2: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2: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2: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모르네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뭐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3: 해지죠.
1: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야.
3: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3: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3: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3: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3: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3: 다시.
1: 그리고 착 돌아봐요.
3: 네.
1: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3: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3: Everything.
1: 네.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3: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3: 돌아가 그냥 가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3: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3: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3: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3: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3: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3: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3: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3: 아...
1: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3: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3: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0: 난 영화
1: 그,
0: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0: 네.
1: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2: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0: 시티
2: 봤어요.
0: 오브 조이.
1: 시티 오브 조이.
2: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2: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2: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2: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아,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0: 네.
4: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헤븐.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자연.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
1: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딱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0: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0: 모든 것이다.
1: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0: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0: 다시.
1: 그리고 탁 돌아봐요.
0: 네.
1: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0: Everything.
1: 네.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0: 돌아가 그냥 가.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0: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0: 어우, 잘하시네.
1: 이렇게 하면서,
0: 오.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0: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0: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0: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0: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0: 아.
1: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0: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0: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2: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1: 네, 비디오.
0: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괜찮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우리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모르네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1: 네.
4: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자연.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2: 해지죠.
1: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살라딘.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막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2: 그렇죠.
1: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2: 이해가 쉽네요.
1: 네, 그럼 쉽죠. 네, 네.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
2: 전부다.
1: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2: 모든 것이다.
1: 모든 전부.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2: 끝이다.
1: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이렇게 잡아 끕니다.
2: 다시.
1: 그리고 쫙 돌아봐요.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2: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2: Everything. 네.
1: All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2: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2: 돌아가 그냥 가는.
1: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2: 아니
1: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2: 어우 잘하시네.
1: 이러면서
2: 오
1: 이러면서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2: 그러니까 막
1: 쫙,
2: 전쟁 쫙,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1: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2: 아무것도 아니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2: 대통령.
1: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2: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아...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2: 남편.
1: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2: 영부인.
1: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가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
5: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0: 영화?
1: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0: 난 영화 보고.
1: 그 영화 네. 때문에
0: 지금 목사님도 손
1: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0: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1: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0: 우리 목사님.
1: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0: 시티
3: 봤어요.
0: 오브 조이.
1: 시티 오브 조이.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1: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0: 결혼 초기에.
1: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0: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1: 결혼 초기에
3: 네.
1: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혼자 봤습니다.
0: TV로.
1: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0: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1: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1: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1: 저만 모르네요.
0: 저도 몰라가지고.
4: 저만 모르네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1: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1: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1: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0: 킹덤 오브.
1: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0: 종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0: 장기적으로
1: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0: 평생
1: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0: 상처도
1: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0: 언제 끝나나?
1: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해지죠.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0: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1: 전부다.
0: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1: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1: 끝이다.
0: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1: 다시.
0: 그리고 탁 돌아봐요.
1: 네.
0: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어?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1: Everything.
0: 네.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요. 그냥
0: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1: 아유.
0: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1: 어우 잘하시네.
0: 이러면서
1: 오.
0: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저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그러니까 막 전쟁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0: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0: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0: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1: 아...
0: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0: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0: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
2: 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8월 10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또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한 주,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하면서 저도 여러분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런 생각부터 드신 분들 계신가요? 네, 주말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알람 소리는 왜 월요일 아침에 유난히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10일이 미국에서 National Lazy Day입니다. 이른바 게으름의 날로 불리는 날인데요. 이런 날도 있네요. 네, 새로운

3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하필 게으름의 날이라니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진 않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게으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죠. 직장에 가야 하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또 밀린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런데 오히려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살짝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른 거죠. 자동차도 계속 달리기만 하면 기름을 넣어야 하고 또 엔진을 점검을 해야 하듯이 사람에게도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쉬어야 다시 잘 달릴 수 있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래야 계속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8월 10일은 워싱턴 지역에서 또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한 18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46년 8월 10일, 제임스 K. 포크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바로 이곳 워싱턴에 스미소니안 협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미국의 이런 정말 박물관, 문화기관을 탄생시킨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스미슨, 영국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었는데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미국에 남겼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워싱턴에 지식의 증가와 확산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산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미소니안이 탄생을 한 거죠. 워싱턴 내셔널몰을 걷다 보면 항공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미국 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세계적인 박물관들이 쭉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들도 볼 수도 있고 아이들, 어른들 누구나 가서도 즐기면서 또 문화의 향연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꼭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이 또 무료입니다. 예, 한 사람이 남긴 작은 씨앗 같은 것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지식과 영감과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준다는 것이 거대한 숲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오늘 게으름의 날이라고 하니까요. 잠시 숨도 고르시면서 커피 한 잔 여유도 가져보시면서 너무 열심히 앞으로만 달려가시는 분들 조금 쉬었다 가도 괜찮은 날일 것 같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한 주보다 잘 가는 한 주, 많이 하는 한 주보다 의미 있는 것을 하나라도 남기는 그런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월요일 저와 함께 또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첫 곡으로 제가 선곡한 곡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입니다. 이 곡이 좀 발표된 지 오래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좋아하시는 곡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제목이 침묵의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 네, 폴 사이먼은 이 노래를 통해서 현대인의 고독과 소통의 단절을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도 소셜미디어도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잠시 조용히 이 곡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과 함께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또 전망과 여러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 또 뉴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역시 중동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얽히고 설킨 것 같아요. 지난 주만 해도 좀 중동 정세가 안정이 되면서 유가도 좀 내려가기도 하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주말 사이에 또 상황이 지금 또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쪽에서는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보다는 경제적 압박과 협상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다시 한번 전쟁에서 협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또 상대가 또 나섰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정말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지요. 이란은 말할 것도 없게요. 없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 참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지요. 먼저 가자 지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온 15개의 항이 가자 평화안을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순서인데요. 평화안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연계해 진행하는 구상을 담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장 해제도 중화기만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무기와 소형 무기까지 포함한 사실상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평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무기를 내려놓았다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에 철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023년 10월 7일과 같은 공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죠. 반면에 팔레스타인과 중재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군이 계속 가자지구에 주둔하는 상태에서 하마스에게 먼저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합의가 현실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장해제가 먼저냐 철군이 먼저냐 이것이 다시 가자 평화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계산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오는 10월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국내 보수, 우파 지지층에게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도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치적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가자 평화 구상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 총리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어버렸기 때문이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할 것인지가 상당히 또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사이의 관계가 나쁘다, 좋다 이런 말들이 계속 오가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중동 숙제가 있습니다. 이란.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을 했죠. We are low kinging it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수위를 낮춰 대응하고 있다. 크게 일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현재 부분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정부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새로운 군사 공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체스 게임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상대방의 다음 수를 지켜보면서 압박하고 기다리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협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문제인데요.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포함한 추가 조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들이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면서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동 상황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상당히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는 평화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면서 이란에는 또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두 전선에서 모두 군사적 충돌을 확대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출구 전략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먼저라고 버티고 있고 이란은 반대로 미국이 먼저 봉쇄를 풀고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중동 정세 핵심,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느냐, 아니냐, 어떻게 이 전쟁이 이어질 것인지, 멈춰질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보다는 경제적 압박과 협상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난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느냐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평화 구상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란과의 호르무즈 협상이 다시 살아난다면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요. 중동에서는 아직 총성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워싱턴의 움직임을 보면은 총보다는 협상과 경제적 압박을 앞세워서 출구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식 거래의 정치가 중동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두 개의 벽에 동시에 부딪히면서 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무기가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무기는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진퇴의 양난입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평화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집에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저도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참 요즘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기업들은 또 신입보다는 당장 일을 맡길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업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요. 우리 열심히 대학까지 공부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라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AI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지요. 과거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PPT를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일을 배웠지요. 그런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이런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신입사원을 뽑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한국, 또 AI 기술이 앞서게 발달하는 그런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기술과 금융, 컨설팅, 마케팅 같은 화이트 칼라 분야에서는 AI가 신입사원들이 주로 담당했던 엔트리 레벨 업무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직원이 며칠 동안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경력직 직원이 AI를 활용해서 훨씬 짧은 시간에 초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상황을 보면은 AI가 발전을 할수록 오히려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단순히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면접에서 보고 싶은 것은 정답을 알고 있느냐보다는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자기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I에게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하면 누구나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PPT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면접관이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AI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지원자 자신의 생각과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대학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교육과 함께 토론과 구술시험, 그리고 즉석 발표, 직접 글쓰기와 같은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철학과 인문학 굉장히 오히려 지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능력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정의를 하고 질문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취업 경쟁력은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AI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잃지 않는 능력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I가 보고서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판단까지 책임져주지는 않으니까요. AI가 먼저 문장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장이 정말 내 생각인지는 대신 설명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분들, 어쩌면 AI 없이 생각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원고 없이 5분 동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고 책을 읽고 친구와 토론하고 다른 사람의 반론에 즉석에서 답을 하는 것들을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를 AI에게 맡기기 전에 먼저 나의 생각이, 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어쩌면은 AI 시대의 최고의 스펙은 또 하나의 자격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자기 언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AI가 점점 더 똑똑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기업이 찾는 인재는 더욱 인간다운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대학 교육도 학생들에게 AI를 사용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가 없어도 생각하고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 힘까지 길러 주어야겠지요.

네, 이번에는 D&B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버지니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수 있는 소식인데요. 바로 버지니아의 새로운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입니다. 유급 가족 의료 휴가 제도인데요. 스펜버그 주지사가 올해 법안에서 서명하면서 버지니아에도 처음으로 주 전체 차원의 유급 가족 의료 휴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주 정부는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했을 때, 본인이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수 없을 때, 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크게 아파서 돌봐야 할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정한 군인가족 관련 사유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1년에 최대 12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평균 주급의 80% 수준으로 보전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일주일에 $1,000을 받던 근로자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800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을 돌보거나 또 본인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근로자와 해당 고용주의 분담금 납부는 2028년 4월부터, 실제 유급 휴가 혜택 지급은 2028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긴 하죠. 그리고 정확한 분담률도 앞으로 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 취지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요. 미국에서 많은 직장인이 가족이 아파도 월급이 끊길까 봐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특히 아이를 낳은 뒤에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가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혜택이라는 것이 그냥 그저 공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근로자와 고용주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특히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지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담이 임금이나 또 채용 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들이 출산이나 가족의 질병 때문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직원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지를 늘렸다 또는 기업 부담을 늘렸다고 한쪽으로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을 하느냐겠지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또그 비용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의 채용이나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피해야 할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의 새로운 유급 가족 의료 휴가 제도, 근로자에게는 분명 반가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결정될 보험료 성격의 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또이 부분이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네,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자녀들의 새 학기를 준비하고 계신 가정이라면 이번 주 쇼핑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릴랜드의 연례 행사지요. 샵 메릴랜드 텍스프리 위크입니다. 텍스프리 위크가 어제죠. 8월 9일 일요일이 시작되어서 이번 주 토요일인 8월 15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메릴랜드는 지난주였죠. 어제 일요일까지 끝났습니다. 좀 아쉽지요. 혹시 버지니아에서 아이들 계약 준비하느라고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 메릴랜드로 가서 쇼핑을 하셔야 하나요? 네, 이 기간에는 메릴랜드의 6% 세일즈 텍스가 일부 품목에 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참 중요하죠. 새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보통 의류, 또 신발, 여러 가지 학용품을 사게 되는데요. 의류와 신발, 셔츠와 바지, 청바지, 원피스, 뭐 운동화와 일반 신발들 한 품목의 가격이 100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 구매 금액이 아니라 각각의 물건 가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달러짜리 셔츠 두 장을 구입해 총액이 120달러가 되더라도 두 제품 모두 각각 10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된다는 좋은 소식이죠. 반대로 110달러짜리 신발이나 옷은 어떻게 될까요? 100달러까지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10달러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백팩과 북백 또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가방 전체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 가운데 처음 4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70달러 백팩을 구입을 한다면 40달러는 면세가 되고 나머지 3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주의할 품목도 있습니다. 보석이나 시계, 핸드백, 우산, 스카프, 넥타이 같은 액세서리는 일반적으로 이번 텍스프리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학용품 전체가 면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트나 연필, 컴퓨터 같은 일반 학생용품을 모두 면세해주는 행사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 옷이나 신발, 백팩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번 주를 꼭 이용해 보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6%가 작은 금액처럼 보이시나요? 그래도 가족 여러 명의 옷과 신발을 함께 구입하면은 절약되는 금액이 제법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릴랜드 텍스프리 위크 8월 1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일본 소니가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약 1조 엔, 한국 돈으로 약 9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격을 받고 있는 소니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와 4세대 이미지 센서를 공동 생산하기로 한 건데요. 단순히 기업 두 곳의 협력을 넘어서 한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할 움직임인 것 같고요. 삼성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니온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소니와 TSMC는 일본 구마모토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소니가 약 60%, TSMC가 약 40%를 출자해서 차세대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 투자액이 약 1조 엔 규모이고 2029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요, 스마트폰과 자동차, 로봇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가장 큰 시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스마트 공장 등 피지컬 AI가 확산이 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거죠. 현재 이 시장의 세계 1위가 소니이고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초고화소 기술과 첨단 공정을 앞세워서 소니를 계속 추격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은 소니 한 회사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니와 TSMC와의 연합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중국의 옴니비전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손을 잡고 아래에서는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이른바 샌드위치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고 일본은 과거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다 한국과 대만의 주도권을 내줬지만 최근에는 또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개별 기업만이 아니고 또 미국은 또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반도체 산업 재건에 나서고 있고 대만은 TSMC라는 세계 최강의 파운드리 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기술 격차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지요. 좁히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대 기업을 넘어서 국가 대 국가의 산업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강점은 역시 있지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까지 동시에 갖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지요. SK 하이닉스 역시 AI 메모리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한국 전체의 반도체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재와 연구개발, 전력과 용수, 세제와 규제, 그리고 정부의 장기적인 산업 전략까지 함께 이제는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소니와 TSMC의 새로운 생산 라인이 목표라는 시점이 2029년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약 3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전에 차세대 이미지 센서와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용인과 평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성할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전쟁 이제 메모리만의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AI의 두뇌뿐 아니라 AI의 눈까지 누가 차지하느냐의 그런 경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의 반도체 강국 지위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3년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다시 한번 기술과 속도를 정말 승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네, 삼성전자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 다시 부동산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했지요. 민주당은 최근 집값 불안과 공급 부족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위축이 되면서 지금의 이른바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각종 규제와 대출 통제, 그리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오히려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세금과 규제를 문제 삼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집값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추진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또 세금과 대출, 공급 정책을 손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는 청년과 서민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고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이것이 너무나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여론의 실제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 문제, 우리 한인 동포분들로서는 관심 있으신가요?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모두가 사실 한국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서울의 집값 문제, 단순히 대한민국의 집이 뭐 몇 채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의 인기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유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좋은 일자리와 대학, 학원, 병원, 문화시설, 그리고 교통망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주택 숫자보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요즘 말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될수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강남이나 용산, 마포처럼 장기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한채의 자산을 집중하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특정 지역의 희소성을 높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 정책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오늘 정부가 아파트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다고 해도 내년에 10만 가구가 입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과 준공까지 여러 해가 걸리게 되고 그런데 이 한국의 정치 주기 5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정책을 수정하고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고 재건축을 막았다가 다시 활성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정부 발표 자체보다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금, 요즘 이 대한민국에서 집 보유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서 너무 힘들다는 말들이 많이 있죠.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크게 낮추면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과도한 빚을 이용해서 투자를 막을 수 있지만 정작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누르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디 지금 한국뿐이겠습니까? 미국도 역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주거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몰리는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우리 DMB 지역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잠깐 혼자 살고 싶다가도 결국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일본은 조금 다른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도쿄도 결코 싼 도시가 아니죠. 장기간 비교적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온 점이 좀 주목이 되는데 하지만 일본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이고요. 전국의 집이 충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도시의 주택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또 실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한국 부동산의 어쩌면 가장 큰 문제, 정책의 일관성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특별히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권 부동산부터 잡겠다고 엄청 큰 목소리를 내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실제 현상은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있지요. 집을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집 한 채가 결혼과 출산, 교육과 노후, 그리고 심지어 부모의 자산에 따라서 자녀의 출발선까지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도 계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부동산 정책 성공, 집값을 며칠, 몇 달 떨어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만들어주는 데 있지 않을까요? 네, 서로가 당신들 책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지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은 여전하지만 어느새 달력을 보면 여름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지요. 올여름은 유난히도 지구촌 곳곳에서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폭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네, 한국 역시 계속되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이제 기후의 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건강 그리고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계약을 또 준비해야 할 때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휴가를 가지 못해서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0: 네, 이렇게 여름 8월을 지나다 보면요. 무더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지칠 수도 있는데요. 또 무더위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쉬움과 새로운 학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드는 우리 학생들, 자녀분들도 계시겠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닥터 제이 김재희 박사님과 함께,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죠. 여름의 끝자락, 우리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목사님 오늘 모시고 말씀하면서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바로 목사님께 또 박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질문들을 전해드리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 K라디오 DC, 대문자 K 그리고 라디오 DC라고 하시면은 이미 친구 되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 카톡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우리 저희 직원이 바깥에서 전화 받고 또 상담 질문 주시면 저에게 전달해 주면 제가 또 박사님께 전달해서 함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0: 네, 박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괜스레 여름이 정말 분주하고 바쁘네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도 지쳐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는 또 설교도 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또 건강에 신경도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을 비롯해서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도 건강하고 우리 박사님도 건강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이 무더위를 잘 이겨서 이번 여름 잘 보냈다라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네, 아직 이제 8월이 좀 이제 시작이죠. 지금
1: 네,
0: 이 8월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날씨가 소나기가 오기도 하고 날씨 변화도 있고 앞서서 제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또 가장 큰 마음에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이 여름이 다가는데 나는 뭘 했지? 8월이 되면 갑자기 여행도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고 가족과 뭔가 특별한 것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건 없는 것 같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1: 아마 가족이 있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직장에 돌아가셔야 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가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종의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은 여름방학 되면은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서 어디 놀러 가야지 어디 여행 가야지 한국을 방문해야지라는 이런 계획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또 아이들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또 많이 시켜야지 그리고 젊은 분들은 운동도 하고 살도 좀 빼야 되겠다 집도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여름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8월이 되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못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8월 달에 들면은 9월 달이 되기 전에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남은 몇 주 안에 그것을 다 해야 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8월이 되면은 괜스레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0: 네. 사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그렇게 여행이라는 거에 우선순위를 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이랑 바닷가를 간다거나 크게 해외여행을 생각하는지도 않았고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휴가를 간 거가 안 간 거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냥 시골에 외할머니 댁, 할머니 댁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SNS가 참 이런 비교하는 마음을 또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너무나도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또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 네. 요즘에 한국인들이 가장 보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뭐 카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본다든가 틱톡이나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가장 자기의 폰에 많이 떠오르는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예요.
0: 네.
1: 그 인포메이션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나 그 이 셀폰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여행 채널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한 곳에 뭐 유럽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크루즈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등산 여행을 간다든가 하는 내가 가지 못했던, 심지어는 한국의 EBS 그 채널 같은 데서는 인간 살아가는 드라마도 그렇지만은 어느 지역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 자신이 가보지 못한 것에 대리 만족을 하지만은 그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다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여행도 가는데 나는 왜 집에만 있지? 왜 난 집에서 청소만 하고 있지? 내 친구는 하와이에 있는데 또 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뭐 유럽에 사진을 올린다든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난 이번 여름에 뭐 했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SNS에 올라온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선택된 몇 장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 네.
1: 그 인생은 사진 몇 장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내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또 카톡이나 사진을 올릴 때 사진을 몇 번을 찍으셔서 올리시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셀피 사진을 찍었을 때 그냥 한 번에 딱 찍어서 올리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0: 네.
1: 잘못 나와서 다시 찍어야지. 그래서 내 생애 가장 좋은, 내가 생각한 가장 최상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그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SNS에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나대로의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그 자부와 긍지를 갖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0: 네. 아, 그렇죠. 저는 사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게 약간 좀 귀찮아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저는 그 순간을 그냥 좀 인재유를 하고 싶고, 먹는 것도 뭐 그냥 먹는 게 좋은데 먹기 전에 사진 찍고 또 어떤 요즘엔 그게 너무 좀 일상화된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죠. 사람들마다 좀 다들 이렇게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어떤 압박으로 온다면,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된다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이제는 휴식도 경쟁이 되어버렸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곳에 가서 그냥 그 음식을 즐기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그것을 올릴까. 최근에 제 알고 있는 지인이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0: 네.
1: 비즈니스 클래스는 어땠다. 음식은 어땠다.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0: 네.
1: 물론 좋은 곳에도 가야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사진을 남겨야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도 만들어줘야죠. 근데 휴가를 갔다 오면 또 사실 더 피곤합니다.
0: 네.
1: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가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가셔서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만 쉬었다면 그는 훌륭한 휴가입니다. 가족과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웃었다면 그것도 좋은 여름을 보내신 거고요. 그래서 꼭 뭐 누가 무엇을 올렸기 때문에, 누가 어느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누가 어느 나라에 갔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보다 나는 이 시간,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루만 정말 쉴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은 여러분은 이 여름 한 계절에 많은 시간 동안 여행 다녔던 것보다 하루를 푹 쉰다면 그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죠. 정말 이 휴가라는 게 쉬는 거잖아요.
1: 네.
0: 네, 그 휴가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남은 여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1: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못한 것을 헤아리지 말고 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못한 것 하지 말고, 갖지 않은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을 생각하시고요. 둘째는 남은 여름에 꼭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저는 하루 24시간을 푹 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름이 끝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워싱턴 지역은 그래도 다행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바로 입추처럼 저는 3일 전인가요? 2주 전인가가 입추였었죠.
0: 지난 금요일이 입추였어요.
1: 네, 네. 그래서 미국도 입추를 아는구나 라는 그런 네네.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에서만 입추라는 걸 생각을 네. 해봤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들으니까 괜스레 설레이는 마음도 갖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름이 가듯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가면은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절로 넘어간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실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8월이 되면 이제 또 개학을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 때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과 시간 이렇게 보내시느라고 참 행복도 하셨지만 또 힘드시기도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1: 그렇죠.
0: 돌아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생활 이름이 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또 학생들 개학이 시작되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가정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이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개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이 개학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만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아침 시간이 바뀌고 식사 시간이 바뀌고 라이드 스케줄이 바뀌고 숙제 후 방과 후 활동도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새로운 학생과 학급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8월은 가족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리듬에서 다른 리듬으로 이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분주한데요. 바로 지난 주말은 버지니아가 텍스프리 주말이었고요.
0: 네.
1: 이제 메릴랜드는 다음 주가 텍스프리 주말입니다.
0: 이번 주요.
1: 네. 네. 그래서 이런 텍스프리를 찾아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마음속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또 마음의 분주함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은 아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가족 전체가 생활 리듬이 다시 바뀌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죠. 예, 이번에 지금 메릴랜드 텍스프리 기간 이번 주 토요일까지거든요.
1: 네, 네.
0: 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필요한 학용품부터 우선 장만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0: 그런데 문제는 박사님,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더 그렇겠죠.
0: 네.
1: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은 방학 내내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학교가 뭐야? 왜 이렇게 두려운데? 학교가 뭐가 무서워? 다른 애들은 잘만 가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감에다가 내가 이상한가? 라는 그 수치심까지 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괜히 더 심적 부담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기를 학교 가는 생각을 하면 무엇이 제일 걱정돼? 할 때 친구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또 왕따나 불링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라면 뜻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를 가거든요. 물론 같은 동네에 살았으면은 이제 거의 같이 진급을 하게 되겠죠.
0: 네.
1: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또 새로운 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라면 그 길을 찾는 것 자체도 두렵고 또 스쿨버스 타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불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아이들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될 것 같군요. 네.
1: 그렇죠.
0: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이가 너무 좀 예민한 거 아닌가, 다른 아이들도 다 겪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 우리 어른들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큰 일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새로운 환경을 경험했고 또 자녀 낳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정신 연령을 지나간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처음 간 아이에게는 그 학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새로운 경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 크기를 우리 어른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내려서 내가 그때 중학교 갈 때 어땠었나 한번 눈을 감고 먼저 생각해 보시고 아이의 눈높이에 내가 그 당시에 13살 때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7살 때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는 어땠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0: 네. 흔히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모님이 학생이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그 당시에 그 1, 2, 3등 꼴등이라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네. 다 1등만 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꼴등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0: 공부도 너무 잘하셨을 것 같고.
1: 네.
0: 네. 아니, 그게 참 그렇기 때문에 또 안타까움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또 이제 요구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좀 잘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때는 참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 같은 네.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청소년기는 더 복잡합니다. 이제 청소년기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그 adolescent, 어덜트도 네.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공부도 중요해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누구와 점심을 먹을까? 내 친구와 같은 반일까? 또 나를 좋아하지 않은 아이를 만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외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 이쁜 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쿨한 남자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 청소년기에는 더 이 정신과 또 마음 상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문제 해결사가 되시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청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부모님도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
1: 아, 물론이죠.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큽니다.
0: 네.
1: 성적, 대학, 스포츠, 음악, 봉사활동 특히 이제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걱정만 하십니다.
0: 네.
1: 학교 시스템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니까 그냥 와서 무조건 대고 공부해라. 근데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이민 갓 오시거나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십시오.
0: 네.
1: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부모님이 도와줘야 하는지를 학교에 가셔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위기에 와서 이제 요즘은 많이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이민을 오시니까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서 뭐 물어본다는 것은 상상조차 생각하지 네.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니까 한국에서는 언어가 통하니까 뭐 선생님들하고 대화는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 미국에 와서 영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부모님들께서 보실 때는 아이들의 그 스케줄을 보면은 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보통 스쿨버스를 타는 처음 스쿨버스 타는 지점에서 타는 아이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요.
0: 네.
1: 어떤 아이는 6시, 7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요. 근데 아이들 스케줄이 웬만한 직장인보다 더 바쁘고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가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것과 건강하게 자라는 것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그래서 물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가족과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만 받는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실수가 많으시겠지만은 일단 학기가 시작되면은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셔서 이번 학기에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 영어가 안 되시면은 요즘 페어패스 카운티의 그 학교 시스템이 거의 한국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세요. 아니면은 그 페어패스 카운티 스쿨 시스템에 연락을 하시면은 또 한국 분과 함께 대화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영어 잘하시는 누군가 함께 학교를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고요.
0: 네. 그렇죠. 요즘은 다 한국어로 통용을 할 수 있고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고 또 요즘 AI가 또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현장에서 또 통역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일단 선생님들 만나보시면서 상담 받으시면 그게 또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학교 선생님, 상담 선생님 아니면 학교 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선생님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가셔서 한 번 정도 대화를 나눠보시면은 아이에게도 좋고 또 부모님에게도 좋고 선생님에게도 아 우리 이렇게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 심어주는 것도 좋으니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개학 전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네,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아이를 이제 깨워서 학교에 보내는 거거든요. 생활 리듬이 이미 깨졌어요. 아이들이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또 부모님이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이를 제가 학교로 갔을까라는 걱정도 하시게 되고 네.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리듬을 이제 미리 조금씩 학교 시간을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학교 시스템은 24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두 주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두 주 동안 생활 리듬을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취침하는 시간 등을 조정을 해주셔서 아이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동안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아이가 개학 전날 갑자기 밤 10시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야 이제 학교 시작한다. 이제 다음 주면 간다. 정신 차려라고 압박하기보다는 새 학년에서는 기대되는 것이 뭐야? 뭐를 가장 하고 싶어? 어떤 과외 활동을 하고 싶은 건 있니? 무슨 오케스트라든가 밴드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디베이트 팀이라든가 이렇게 엄마도 아빠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관심도 보여주시고 긍정적인 질문으로 아이들을 유대해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0: 네. 제가 지금 우리 청취자 좀 질문이 들어와서요.
1: 네.
0: 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이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 했다고 하네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대학을 준비를 해야 하고 SAT를 이번 방학 때 쳐야 되는데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방학 때 잠을 많이 자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방문을 닫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특별히 어떤 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가 그렇게 우등생으로 잘 자란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일단 방문을 닫고 뭐 있으니까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굉장히 너무 낙담을 하시면서 지금 전화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네. 이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1: 네. 우선은 그 아이에게는 항상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모를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들이 얘기할 때는 아,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이렇게 동기 상실이 상실됐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오버루킹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전학기까지는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방학 동안에 뭔가 그 동기를 잃어버렸다면은 그 동기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직접 들어서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뭐 소셜 어카운트를 들어가 본다든가 뭐 페이스북 들어가 본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올리는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들어가 본다든가 하면 일단 조사는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장 가까워하는 삼촌이라든가 이모 아니면 동생 뭐 누나 누가 가까이 있다면은 그 제3자를 통해서 가해가 겪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한번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직접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은 네.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 거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알려주는 것이 창피하다든가 아니면 부끄러운 일을 했다든가 뭐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특히 막 이 아이가 청소년기에 있다면은 아이의 몸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아이가 여자이면은 여자 그 친구나 아니면은 그 이모 이모 그런 여자 같은 그 젠더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요.
0: 네.
1: 사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내 아이도 또 친구나 누구를 통해서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것도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될 것은
0: 네.
1: 그걸 알았다고 해서 직접 아이한테 또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시면은 또 그것도 금물입니다.
0: 네.
1: 아이가 더 뒤로 물러날 수가 있고 더 공부에 대한 관심도 또 학교에 가고자 하는 그런 관심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름방학 동안 그냥 지치고 게을러진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헌치를 하시고 헌치라는 것은 내가 추측해갖고 그냥 너 이럴 거다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의사가 제일 큰 거부터 이렇게 걸러내거든요.
0: 네.
1: 이건 암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염증이 아닙니다. 작은 큰 것들을 걸러내고 맨 마지막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은데요.
0: 네.
1: 그것처럼 일단은 큰 문제들이 무엇인가 큰 문제들을 접어내고 만약에 작은 것이라면은 우리 이제 서서히 시간을 가면서 풀어가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이런 경우 부모님들께서 직접 해결을 하시기보다는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1: 네,
0: 필요하겠군요.
1: 네. 네. 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면은 교회에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또 친한 친구가 있다면 친한 친구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시고 아니면 아예 그런 소셜미디어 계정을 아시면은 걔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또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아, 네. 좀 상담을 의뢰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청취자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어려우시면은 우리 김재희 심리학 박사님께 상담을 의뢰하셔도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죠?
1: 네.
0: 네.
1: 그렇죠.
0: 네.
1: 제가 지금 새로운 환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밀려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마다 너무 오래 기다린다 하는데 거의 최근 2년까지 밀려 있는 이유가 자살 중독 환자
0: 네.
1: 그리고 부모님을 죽이겠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아니라
0: 네.
1: 이제 호모사이라고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충동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가장 정신적으로는 그 스케치피니아 조현 증 있는 분들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급한 분들을 먼저 대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급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밀려서
0: 네.
1: 이렇게 시간이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0: 네.
1: 너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 이렇게 전화하시던가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교회 그 페어패스 카운티에도 패밀리 서비스가
0: 네.
1: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여러 단체들도 있고 또 메트로폴리탄
1: 네.
0: 김재희 박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 또 연결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이 한국의 더위는 뭐 너무나도 지금 더운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한국뿐 아니라 유럽도 미국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는 곳은 조금 낫습니다.
1: 네,
0: 그런데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짜증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더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입니까?
1: 아, 당연히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는 뭐 90%, 100%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직장 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더위를 단순히 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뇌도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더운 환경에서는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감이 지속되고 잠까지 제대로 못 자면은 집중력과 정신적인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왜? 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그 더위와 수면 부족, 누적된 피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몸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짜증을 내기 전에 딱 일을 스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식구들,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이렇게 짜증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짜증내는 이유를 모르고 상대방들은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0: 네. 잠깐 이렇게 짜증이 약간 나오려고 할 때 멈추신다는 말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네. 컨디션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아니까요. 잘 나의 몸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열대야, 요즘 열도움이라고도 또 하면서 굉장히 열이 가두어져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밤에도 더우면 잠을 설치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 이 방송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수면이 참 중요합니다.
0: 네.
1: 이 잠을 자지 못하면은 정말 온몸이 아프고 잠을 자지 못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짜증도 나고 정신 건강 뭐 신체 건강 등 모든 게 피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감정과 집중력, 판단력에도 흐려집니다.
0: 네.
1: 그래서 하루 이틀 잠을 설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48시간을 재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48시간을 재워보지 않은 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 떨어지고 별것 아닌 일도 크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과대 망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늦여름에 이유 없이 예민하고 지쳐진다면 내가 왜 이러지라고 자신을 비난하기 전에 요즘 내가 푹 쉬고 있는가 제대로 자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0: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늦여름에 정신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1: 뭐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도구는 필요 없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더운 시간에는 무리한 활동을 줄이시고 수면 환경을 가능한 편안하게 만들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몸과 머리를 쉬게 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습관을 들였는데요. 사무실에 불을 다 끄고 뭐 잠을 자는 건 아니더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쉬게 하는 거죠. 눈을 쉬게 하다 보면은 머리도 쉴 수가 있고 또 머리가 쉬다 보면 몸도 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시간이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근데 낼 수가 없다 하더라도 5분 정도만 눈을 감고 저도 계속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0: 네.
1: 뭐 5분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동동동동동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데드라인에 있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극도로 지쳐있을 때보다는 몸과 마음이 조금 안정된 후에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지치다 보면은 더 짜증이 나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날 수밖에 없겠으니까요. 그래서 지친 내에게, 지친 나에게, 지친 브레인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자기 관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0: 네. 아, 5분도 짬을 내시기 어려우신 우리 박사님께서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네, 상담과 또 좋은 말씀들을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네. 그 주제가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현병과 정신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1: 네,
0: 가지가 좀 같은 겁니까?
1: 네, 좀 틀린 말입니다. 그 정신증이라는 것은 사이코시스라고 말하는데요. 현실을 판단하고 인식한 능력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를 듣는다던가 사실과 다른 것을 강하게 믿는 그 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현병에서도 마찬가지. 조현병은 스케치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조현병에서도 정신증, 이게 환청이나 사실과 다른 것을 믿는 망상도 나타났지만은 정신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조현병이 아닙니다. 다른 정신질환이나 의학적인 원인, 약물이나 물질 등 때문에 정신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증은 조현병보다 조금 덜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얼마 전에도 나이 드신 노부부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그 이제 성인 어른인 자녀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이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로는 정신증이 있는데 충분히 조현병까지 갈 수 있는 그 정신증은 지금 내 판단이 흔들려서 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리고 강박관념이 생기고 막 손을 계속 찍는다든가 뭐 잠을 못 잔다든가 뭐 이러면서 계속 누굴 의심한다든가 하는데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환청과 망상도 듣고 누가 나를 죽인다라는 그런 피해 망상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게 또 수면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것이 느껴진다면은 우리 이 노 부모님처럼 직접 전문가를 찾아보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가족들이 먼저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1: 네, 이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까 말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한다. 학교 성적이나 직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말이나 생각의 흐름이 이상해진다. 그리고 지나치게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개인 위생이나 자기 관리가 갑자기 무너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갑자기 막 술을 막 씻는다든가 네. 또 갑자기 자기 술을 짓지 않는다든가 샤워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극과 극의 상태죠. 그리고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보완한다. 그리고 수면이 심하게 흐트러지는 것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조현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단이 아니라 일단 변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변화를 지켜보시고 변화가 있으면은 먼저 전문가와 그 환자는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가족들이 먼저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실 때 아무리 그 환자가 환자 부모님이 와서 상담하실지라도 사실 그는 치료는 안 돼요. 그 환자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일단 가족들은 지켜보시면서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0: 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중에서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고 또 그건 내 생각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들,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치매 환자들이 있잖아요. 치매 환자들께서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치매가 걸리시는 그런 경우 있으실 때는 그냥 같이 꼴롱 하세요. 같이, 방금 얘기했어. 누나가 전화했어. 그래서 누나가 해줄 거야. 이렇게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함께 박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어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민다고 하면요 가족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은 더 방어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 정말 누가 너를 감시하고 있어라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느끼니까 많이 무섭겠다. 얼마나 힘드니 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느껴주시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0: 네. 정신을 좀 차리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현병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은 정말 가족분들이 절망부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특히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병에 대한 뭐 이런 무슨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너무도 심하십니다. 정신질환 한번 걸리면은 모든 기록에 올라가고 그리고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신질환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정신증은 얼마나 빨리 적절한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한데요. 이것을 오래 두면은 조현병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칼을 들고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요. 초기 정신증에는 약물 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 가족 교육과 지원, 학교나 직장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는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정신 보다는 정신증, 그러니까 증세니까 이런 증세가 보일 때는 치료하기가 쉬운 거죠.
0: 네.
1: 그래서 가족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빨리 조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0: 네. 아무래도 정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럼 최근 연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있습니까?
1: 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질환이란 이 자체가 정말 완벽한 치료, 100% 치료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0: 네.
1: 최근 연구에서는 정신증과 수면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7월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 분석에서 정신증 고위험군과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들에게 수면 패턴의 불규칙성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나타났어요.
0: 네.
1: 그래서 물론 잠을 못 잔다고 정신증이 생긴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정신 건강을 살펴볼 때 수면의 변화가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수면의 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위와 수면 이야기를 했던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0: 네.
1: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두었다가 그것이 정신질환까지 가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질환, 평생 따라가는 질환, 그리고 평생 고칠 수 없어 라는 그런 질환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몸과 정신이 따로이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1: 그렇죠.
0: 네, 정말 수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1: 네, 네 수면 부족한 분은 우리가 그 다음날 집중도 안 되고 어떤 때는 헛소리도 하는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네.
1: 수면을 푹 취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가족이 만약에 이제 이런 이상한 변화를 발견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논쟁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냥 고얼렁 하시면서 아우 네가 무섭다니까 얼마나 걱정되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공감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남들이 알면 창피하다. 그래서 몇 달, 몇 년을 거의 대부분이 그러세요. 우리 한국 가정에서 식구 일원이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이 정신증세가 있으면 빨리 오시면 되는데 정신증이 정신병까지 기다리세요. 정신병이 될 때까지. 그래서 초기에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병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현병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조현병이라는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꿈도 있고 자존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고 싶은 인생이 있을 테니까 질병보다 먼저 사람을 먼저 돌봐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신증, 정신질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 지키시기도 하겠지만은 인내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오늘 정말 도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여름을 나야 할지 또 가정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도움의 말씀 들어봤고요. 네, 박사님 오늘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으로 인사를 주실런지요?
1: 네, 8월을 끝나는 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절이 바뀌는 달이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휴식에서 일상으로, 지난 계획이 새로운 계획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쳤다면 쉬어서 가십시오. 조금이라도 쉬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호흡 운동하시면서 쉬어가시고요. 아이가 새학기를 두려워한다면 조금 더 안아주시고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마음이 힘들어 보인다면은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요즘 괜찮아? 요즘 힘들어? 이렇게 우리의 몸도 계절을 타고 우리의 마음도 계절을 타니까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조금 더 이야기하시고 조금 더 쉬시고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쉬신다는 건데요. 좀 더 쉬시고 조금 더 웃으면서 나머지 여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닥터 제이 김, 네,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메트로폴리탄 가족연구소의 디렉터이고 소장님이시죠. 여름의 끝자락, 우리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을 것을 바랍니다. 네, 오늘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정말 또 후끈후끈한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93도까지 올라가고요.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현재 워싱턴 이론 84도이고요. 섭씨로는 지금 한 30도가 훨씬 넘고 3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습도까지 더해지면 체감 온도는 오늘 최고 80, 100도까지 되고요. 섭씨로 38도가 넘어설 전망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숨이 좀 막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DMV 지역 워싱턴 DC에서는 목요일 아침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내내 무더운 날씨가 되겠고요. 내일은 화씨 92도에서 97도, 섭씨로 33도에서 36도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내 주말까지 순간순간 소나기가 올 그런 시간들이 있네요. 네. 수요일은 조금 한풀 더위가 꺾일 것 같고요. 화씨 85도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쯤엔 한랭 전선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화씨 80도대에서 85도로 다시 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월, 화는 폭염, 수목은 다소 완화, 금요일엔 신선한 바람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 자주 드시고요. 야외 활동 시간 조절하시면서 건강하게 이번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시다면요. 페어팩스의 하오바이 하오루, 센터빌의 하오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페어팩스점에서는 네, 올 유캔이스로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고요. 정말 맛있는 중화요리, 한국식 중화요리 저도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함께 또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함께 상담 의뢰하신 분 그리고 또 우리 노래 신청하시고 카톡으로 친구 맺어주시는 분들께 20불 쿠폰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초대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오겠고요. 네, 이번 주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키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부엌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바꾸거나 혹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고 집 안팎을 새롭게 페인트 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결심을 하고 돈을 선뜻 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든 분들의 동일한 바람은 작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때로는 홈오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작은 투자로 효과 만점인 집 꾸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웨이 실러입니다.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조금씩 갈라져 있다면 업체에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에 놀라고 실러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서 두 번 놀라십니다. 간혹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라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와시도 적극 추천합니다. 댁이나 패리오, 특히 베이스먼에서 밖으로 나가는 워크아웃 계단이나 집 앞의 계단에는 이끼나 먼지가 계속 쌓여서 거뭇거뭇한 자욱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혹 사이딩도 몰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파워와시 업체를 불러서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파워와시 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하셔도 그 비용이 절약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집 앞에 화분이나 나무 심기도 집을 파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 만점입니다. 커다란 화분 두어 개를 구입해서 집 대문 양옆에 놓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첫인상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은 계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뒤뜰에 심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올려볼까요? 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기둥과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상판, 즉 발로 밟는 바닥 부분과 핸드레일 쪽의 나무들만 걷어내고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땅에 기둥을 박고 프레임을 세우는 일이 큰 공사이고 위에 상판을 얹는 일은 규격에 맞게 잘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좋은 컨트랙트를 고용하셔서 한다면 더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집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붕 처마 밑에 페인트들이 벗겨지거나 마찬가지로 창문 주변, 가라지 도어 주변, 댁으로 나가는 문틀 주변 같은 곳들에 페인트가 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이 썩어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핑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사이딩 재질로 아예 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엑스테리어 페인트를 구입하셔서 덧칠을 하시면 비용은 크게 줄지만 엑스테리어 페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부엌 캐비넷의 도어납이나 핸들을 바꾸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방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를 요즘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버젯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면 집을 파실 때 혹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단장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2: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1: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3: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1: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3: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4: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1: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61%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식료품과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에 과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유가 하락과 물가 둔화를 강조하며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배선트 재무장관이 미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 잇따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기채 발행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금리 급등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AI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거대 자본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8조 달러 규모의 자본시장을 등에 업고 AI 반도체 전략 기업에 자금을 집중하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 이익은 2개 분기 연속 25%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을 신임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현안과 의회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와 행정부 개입 등 선거 방해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가짜 선거 부정 영상 확산부터 투표소 무장 위협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주류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사회주의 후보 엘사에드와 통화하며 당내 단합에 나섰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결집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뉴저지 골프장 상공에 민항기 2대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F-16 전투기 2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한층 더 강경해진 호르무즈 재개방 선결 조건을 내놨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 않아

0: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내비쳤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습 재개보다는 전쟁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빼기 가능성은 그가 이란의 과한 요구에 분노하기는커녕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란이 지난 8일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르드 사무총장의 발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주변 미군 병력 철수 등 6개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이 그 계기입니다. 이는 핵 문제 해결과 이란 측 요구를 교환한다는 6월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크게 넘어서는 정도여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공방으로 사실상 파기된 MOU보다도 훨씬 자국에 유리한 요구를 내놓은 이란에 버티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쟁 향방의 중대 분수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별로 동요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먼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실제로 논의 중인 내용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이란의 무리한 요구 자체에 대한 논평을 삼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9일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미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이 이란 대응 전략으로 추가 군사 행동보다 경제적 압박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에 더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에게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음을 비공개적으로 내비쳤다며 핵 합의 없는 종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이란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전언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면 승전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미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를 모색하는 건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군의 주요 무기체계가 급속도로 소진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요격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겉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하는 동시에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동프로그램 책임자 모냐 아쿠비아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의 강경한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살리며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뉴워크의 이민자 구금시설 딜레이니 홀과 관련해 세 번째 사망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롭 메넨데즈 연방 하원의원은 예고 없이 시설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딜레이니 홀 입소 과정에서 발작을 일으킨 뒤 아이스에서 석방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아이스는 구금에서 풀려난 이후 숨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구금 중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저지 뉴욕의 이민자 구금시설 딜레이니 홀과 관련해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 룹 메넨데즈 의원은 딜레이니 홀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 2주 전 딜레이니 홀 입소 과정에서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아이스는 이후 구금 상태였던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스 측은 해당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는 아이스 구금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 공식적인 구금 중 사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스 규정상 구금 중인 사람이 사망하면 의회 와 일반의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구금에서 석방된 이후 발생한 사망은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딜레이니 홀 구금 시설에 예고 없이 방문해 감독 활동을 벌이던 중에 이번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딜레이니 홀에서는 지난주에도 이민자 구금자 에드윈 로페스 코르네호가 숨졌습니다. 아이스는 그가 시설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 측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아이스의 설명과 구금자 및 가족들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다며 현장에서 나온 증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레이니 홀의 의료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딜레이니 홀에서 약 1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한 환자는 들것에 실려 이송됐고 이후 또 다른 환자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슨이 이 가운데 한 명은 지난 6일 예방적 차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한 명은 구급차를 타고 시설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슨은 구급자들에게 의료, 치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딜레이니 홀 폐쇄를 요구하면서 90일 안에 시설을 폐쇄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민권당국도 딜레이니 홀에서의 구금자 처우와 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딜레이니 홀에서 발생한 사망과 의료 대응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등으로 전력을 소모하면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2: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 무기 및 방공미사일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작전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기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소모된 패트리엇 물량을 보충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수백 발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이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배치됐으며 이란 관련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국방부가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 자산을 철수함에 따라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 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핵 전력을 통한 미국의 방어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미 당국자들은 우려했습니다. 유럽에선 무기 생산 정체를 고려해 동맹국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무기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사일 부족의 여파는 우크라이나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서방 지원 방공 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우려 대상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특정 전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고를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언론들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잇따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무기 부족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28조 달러 규모의 자본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 자금 조달의 주요 경로를 바꾸고 있다며 지난달 상장한 창신 메모리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는 개장 몇 시간 만에 500% 이상 급등에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공상은행을 제치고 단숨에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 98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해외 공급업체 의존을 줄이고 AI에서 미국에 맞설 중국의 최대 희망으로 평가받는 기업으로 이런 성과는 AI 시대를 맞아 관련 기업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이번 창신 메모리 상장을 앞두고 국가 차원의 설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 기업에 대해 상장 심사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예비 심사 제도를 도입해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절차를 8개월 안에 처리했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추가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기술주 급락 시 정부 당국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입해 신뢰 회복에 나선 것도 창신 메모리 지원이라는 목표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 접근성은 오랜 기간 미국 기술산업의 큰 우위로 평가돼 왔습니다. 가장 자본 집약적인 분야로 평가되는 AI 산업이 경제성장이나 군사적 우위에는 없어서는 안 될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중국도 자본시장 접근성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루스밥 계당 5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전,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고령층의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는 이른바 금괴 사기가 잇따르면서 뉴욕주 검찰총장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최근 소비자 경보를 내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괴 사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은 주로 피해자의 컴퓨터에 가짜 사이버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우면서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해킹됐거나 범죄와 연관돼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인데 실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후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컴퓨터에 대한 원격 접속 권한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면 사기범들은 경찰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더욱 강하게 압박합니다. 피해자의 돈이 범죄에 연루됐거나 계좌가 위험하다며 저축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현금을 금괴로 바꿔야 한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금괴를 구입하면 사기범들은 다시 연락해 특정 장소에 금을 가져다 놓게 하거나 집으로 배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기범들이 보낸 택배기사나 심부름꾼을 가장한 사람이 금괴를 직접 수거해 갑니다. 뉴욕시 경찰국 수사관들이 지난 2년 동안 확인한 관련 사건만 100건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고령층에게 평생 모은 재산이 당장 위험에 처한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건 매우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 보안 문제를 알리는 팝업이 뜨더라도 그 안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선 안 됩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최근 금융명세서에 적힌 공식 은행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을 경우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이나 현금으로 자산을 옮기라고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서둘러 돈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최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이는 향후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블루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며 한국으로부터 방공망 지원을 받기 위해 한국 외교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발언에 따르면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론 거래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의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규모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에 대해 얘기했지만 수천 명으로 늘었고 이제는 북한군 3만에서 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키로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그들은 전쟁을 배우고 있다고 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숫자는 기존에 알려진 3만 명보다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인 태평양에서 위기와 긴장 고조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확실히 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 미사일이 사용된 점도 언급하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군사적 수단을 제공받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안드리 체르니약은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북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개가 배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난 30일에 주장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삼성전자가 올해 말 텍사스주 테일러팹 초기 가동을 앞둔 가운데 첫 인턴십 모집을 시작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TSMC를 시작으로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가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생산 능력 확대에 필요한 우수 현지 인력 확보를 두고 격돌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5: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테일러팹 대상 내년 여름 인턴십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주요 거점에서 매년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프로그램에는 처음으로 테일러 팹이 추가됐습니다. 인턴십은 11주간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현직 엔지니어들과 함께 제품, 공정, 기술과 관련한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학 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대졸 신입 채용 프로그램인 삼성 이머징 엔지니어 개발도 모집합니다. 연말 테일러 팹 가동을 위한 세팅 작업의 한창인 가운데 운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미리 양성하고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주로 소프트웨어와 설계 분야를 담당하던 미국은 반도체 제조 엔지니어 및 장비 관련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계, 소재와 첨단 패키징 부문에 최대 15만 7천 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TSMC는 최근 개시한 미국 애리조나주 장비 기술자 모집 공고에서 전액 유급 교육을 제공하며 반도체 경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숙련 엔지니어를 자체적으로 육성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2나노 기술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의 핵심 공정으로 계획 중인 만큼 고급 인재 확보 여부가 향후 최선단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대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스콧 바선트 재무장관과 재무부가 최근 일련의 조치를 통해 미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막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월가 트레이더와 시장 전략가들 사이에 이 같은 인식이 퍼져 있다며 최근 재무부의 엔화 가치 부양 개입을 비롯해 재무부의 장기채 발행 축소 시사, 배선트 장관의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옹호 발언 등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선 최근 단행된 미일 외환당국의 엔화 부양 공동개입에 대해 일본이 자국 통화 방어에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할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일 외환당국은 지난달 31일 이후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공동으로 달러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사는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배선드 장관은 일본 외환당국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시장 개입용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준의 위기 대응용 유동성 공급 제도인 해외 국제통화당국 환매 조건 부채권 기구의 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재무부가 지난주 국채 발행 계획 분기 보고서를 내면서 향후 발행계획 관련 문구에 미묘한 변화가 이뤄진 것도 시장에선 재무부가 장기국채 발행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주 분기보고서와 함께 낸 성명에서 기존에 써온 향후 잠재적인 증가라는 문구 대신에 향후 잠재적인 변화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채권 투자자들은 이 변화가 장기 국채의 발행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기록적으로 치솟은 가운데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장기채 발행량 감축도 불사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미국 금리 시장에 보냈다는 겁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이 줄어들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가 되는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5.28%까지 오르며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열흘 전 워시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채권 금리의 급등을 촉발하자 베선트 장관이 최근 공개적으로 워시 의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소개했습니다. 앞서 워시 의장은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회견에서 물가 안정에 대응한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행동계획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고 이는 장기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으로부터 해독이 필요하다며 워시 의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섰습니다. 베선트 장관과 재무부가 이처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장기채 금리 상승을 방어하려 하지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습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호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은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C 너즈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기온이 90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외출하실 때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외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이 여전히 9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각종 선거 방해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실시된 대응 훈련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알렉스 파디아, 애덤 시프, 마크 워너, 엘리사 슬로킨, 라파엘 원옥 상원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선거 관련 비영리단체와 선거법 전문가 등도 모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훈련에서 제시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AI 딥페이크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조작된 영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극우 성향 언론과 대통령의 선거 부정 주장 탓에 선거 관계자들에 대한 살해 위협이 발생했고 무장한 남성들이 투표소에 나타나는 상황까지 전개됐습니다. 또한 당시 훈련에선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시나리오도 상정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국토안보부 요원과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상황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과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TV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인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향해 우편 투표를 금지하고 유권자 등록 및 투표소 방문 때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선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의 저스틴 베일 소장은 모의 훈련에 대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통해 대응의 허점을 찾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 등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경제 안보 분야에서 우위를 잃고 있다고 CNN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1: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위기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9일에서 8월 3일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6일 발표된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전쟁, 해외 분쟁, 테러 분야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상 동률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분야에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37%,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였습니다. 로이터는 2024년 12월 해당 질문을 시작한 이래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11%포인트 앞섰지만 약 1년 8개월 만에 이런 구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17에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가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50%, 민주당은 48%로 양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이는 이란전 시작 전인 올해 1월에 같은 조사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12%포인트 앞서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이란전 이전까지 폭스뉴스 조사에서 국가안보 분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 이내로 좁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폭스뉴스 조사에서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20%포인트 우위를 기록했던 2006년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공화당을 앞선 것입니다.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해 민주당이 더 나은 접근법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37%였고 공화당은 36%였습니다. CNN은 이런 여론조사 수치들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개시뿐 아니라 글로벌 관세 부과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왔지만 국가안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민주당에 큰 격차로 앞서온 분야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전을 일으켰을 때조차 이런 구도는 유지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을 워낙 서툴게 처리하면서 공화당의 전통적 강점으로 여겨온 분야에서조차 미국인들이 갑자기 민주당을 공화당과 대등하게 평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주도한 만큼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이 경제 문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갈등과 관련해 당장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협상과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강경한 추가 요구 조건을 내놓으면서 협상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체스 게임에 비유하며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이란 문제에 대해 우리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해 당장 추가 군사 공격이나 강경한 공개 위협을 하기보다는 겉으로는 조용하게 협상과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부분적으로 협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이란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군인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으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75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미 소비자들이 전쟁으로 인한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과의 협상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며 항상 잘 해결되곤 한다며 이건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분노나 좌절감을 표하지 않았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취소했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신속한 합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이란이 미국을 향해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 6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보다 한층 강경한 주장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국들이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도 미국이 MOU 위반 행위를 멈추고 위반 사항에 대해 배상할 때까지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강경한 추가 요구에도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법률 고문에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을 지명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샤프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브렛 캐버노와 에이미 코니 베럿 등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는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해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을 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샤프를 국가수도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정부 건물 건설과 개보수 사업을 관할하는 NCPC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동관 연회장 건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백악관 연회장 건축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백악관 법률 고문은 대통령에게 법률 및 정책 문제를 조언하고 법무부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과 연방법관 임명, 법률안 검토와 함께 의회 행정부 조사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 대응도 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샤프 비서관에 대해 강인하고 똑똑하고 법을 존중하는 인물이라며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샤프 비서관은 민간 부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데이비드 워링턴 현 법률 고문 후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3분의 2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대해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66%가 찬성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11%였습니다. 이 외에 21%는 찬반 어느 쪽도 아니라는 답변을 꼽았습니다. 정당 지지자별로 찬성 비율을 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74%,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동의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61%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더 강한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71%, 공화당 지지자의 62%가 동의했습니다. 응답자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답했고 비슷한 비율이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 등이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는 주 검찰들의 소송 재판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메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패소할 경우 최대 1조 4천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6일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기금 5억 6,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비슷한 소송에서 최근 10대 원고와 합의하고 인공지능 기반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하는 등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비슷한 소송에서 최근 10대 원고와 합의하고 인공지능 기반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하는 등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 의회는 아직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70%는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답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매일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응답이 5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앞서 미국의 병력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실제 재개방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9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모하마드 바게르 줄가르드 사무총장은 전날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우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주변 지역에서 해군, 공군 등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며 이란의 동결 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 등 영내 이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과 모욕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요구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줄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보다 한층 강경한 주장입니다. 당시 양해각서에는 미국이 최종 핵 합의 일정에 맞춰 대이란 제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우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란 측의 이번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항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이란은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실제 재개방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 교환은 있지만 이것을 협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재국들이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도 미국이 양해각서 위반 행위를 멈추고 위반 사항에 대해 배상할 때까지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에 비춰볼 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평균 10여 척으로 전쟁 전 통행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2: 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캐비넷이 대각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식료품값과 유가가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높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었던 정도에서 7, 80달러대로 내려왔고 주요 물가지표도 둔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9일 미국의 중간선거 민심지표를 할 수 있는 식료품 가격과 유가 등 민생 물가와 관련해서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전으로 인한 유가 영향과 관련해서도 현재 가격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걸프 지역 상황이 해결되도록 우리는 많은 조처를 해왔고 이 모든 새로운 조처들 덕분에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에 배럴당 $100를 넘어섰던 유가가 최근에는 $70 후반에서 $80대로 내려왔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던 선박들을 걸프만 밖으로 호위해준 데다가 미국 내 생산량이 늘어나고 존스법 면제 등 다양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존스법 면제로 미국산 원유 1억 배럴이 동부 및 서부 해안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으로 유가가 치솟자 국내 항구 간의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 적용을 유예해왔습니다.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허용해줌으로써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유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헤셋 위원장은 관세 정책이 수입품 등 가격을 끌어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물가 지표가 둔화 양상을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가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때는 지적에 대해서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 수치를 언급한 겁니다. 헤셋 위원장은 또 6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PCE가 전월 대비 0.1% 하락한 점도 거론하며 모든 물가지표가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유수박 5불 9구,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구,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케이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코프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코프호프 제공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0: 02-553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4: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이시죠.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4: 아, 반갑습니다. 오늘 네네. 인도 철기시대 얘기를 해주신다고
5: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4: 철기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런 식으로 막 금속 이름을 붙여서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5: 네, 맞습니다.
4: 그 개념부터 한번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그렇죠. 네. 뭐 우선 석기시대는 뭐 돌을 쓰는 시대고 근데 사실 인류가 최초로 썼던 금속은 네. 이 방송에서 소개됐는데 주기율표에서 금, 은, 동이 같은 줄에 있잖아요.
4: 아 그렇죠.
5: 예. 왜 그렇죠?
4: 성격이 비슷해서요.
5: 특히
4: 뭐가요?
5: 녹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4: 아 녹는 점이 비슷하구나. 예. 몰랐는데.
5: 금, 은, 동이 이제 예. 한 1000도 정도에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 은, 동은 이제 고대에 한 1000도 정도 올릴 수 있을 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청동기 시대를 최초의 이제 금속 시대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랑
4: 주석
5: 주석의 합금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는 사실 우리 전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제 휘어지는 예. 여기에 이제 주석을 넣었을 때 이제 비파형 동검과 같은 이제 정도 이렇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예. 하는 어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기술이라고 부른 이유는 동을 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합금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에였고 다만 특히 이 주석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4: 아 주석이 많지.
5: 예, 그래서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청동기 시대가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기술에 기반한 도시 문명 사회가 유라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열렸던 거죠.
4: 아 네. 네. 철기는요?
5: 그러다가 이제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500도 정도 더 올려야 돼요. 한 1,500도 정도가 가야 되는데. 예. 근데 철은 이제 엄청 흔하죠.
4: 아, 그렇죠. 예.
5: 전 곳곳에.
4: 원료는 흔하죠.
5: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1500도씨까지 올리는 기술이 필요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쇠철학 이럴 때 했던 게 그냥 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철이라고 하는 것 예. 혹은 뭐 무쇠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여기는 탄소와의 합금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분을 집어넣는 건 아니고 예. 왜 대장간에서 왜
4: 맞아요.
5: 올렸다가 예. 식혔다가 때리고 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입혀지는 거거든요.
4: 탄소를 아주 적정량 섞어줘야.
5: 예, 예, 적정량 섞어야 되고 그 탄소를 입히는 것이 사실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마스커스 검 들어보셨습니까?
4: 다마스쿠스 검을 저희가 뭐 한번 다뤘었는데.
5: 네, 그래서 예. 뭐 고대의 최고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서아시아의 다마스커스 지역에서. 예. 근데 그 원천 기술인 우츠 스틸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오늘 이야기할 인도의 철기 시대에 개발된 겁니다.
4: 아, 그래요? 철기 시대 그 자체의 모습을 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시대 인도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데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5: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네. 특히 이제 철기 기술이 도입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역 국가가 발전하는 시기가 오죠. 근데 인도도 이 이제 철기의 도입과 함께 네. 그래서 인도와 대륙 전체에 어떤 이 그 하라파 문명 시대에 없었던
4: 지난 시간 하라파 문명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의 큰 도시가 있었지만 서로 뭐 싸우거나 이런
5: 예 네, 그래서 청동 아니었잖아요. 같은 경우도 무기가 있는데 네. 사용한 적이 없고
4: 그렇죠. 네.
5: 검 같은 경우도 날카로운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전쟁의 긴장 텐션이 전혀 안 보이는데
4: 흔적이 안 보이는데
5: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되면
4: 철기 시대에는
5: 살상용 무기라는 게 100% 확실시 되는 아.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네.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패권 경쟁의 시대가 인도와 대륙에 열리죠.
4: 네.
5: 그리고 마침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이 전국에 퍼졌기 때문에 전국이 자홍을 겨루는 진짜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네. 인도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네. 인도말로 오래된 시대 하 이거

0: 또 어떤 특정한 지역 이름을 잘못 붙이면 남인도 고고학자 그렇죠. 뭐 서운하고 하니까
1: 좀 더 생각해서
0: 이름은
1: 저희한테
0: 다음에 한번 네.
1: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라파 시대, 청동기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도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건 좋았다고 하셨는데 네. 오히려 막 전쟁하고 이러면은 삶의 질은 더 떨어졌을
0: 그러니까
1: 것 같은데.
0: 이게 인도의 국사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가가 없었던 하라파 문명을 이제 약간 특히 이제 국뽕을 좀 넣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들의 뭐 초기 초대 뭐 고대 문명 이럴 때 네. 특히 이제 이집트와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피라미드와 신들의 사원을 지으면서 사회적 재화를 낭비했던 사회가 행복한 사회였을까? 도시와 사람들의 패션, 사람들의 어떤 복지를 그렇죠. 위해서 투자했던 네. 나병 환자를 이제
1: 대우해줬던
0: 대우해주는 인더스 문명, 하라파 문명이 훨씬 더 나은 사회였을까? 나는
1: 네. 자부할 수 있어요.
0: 일리가 네. 있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시대는 뒤 시대고 예.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그 흔히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발전이라고 평가하지만 예. 국가가 처음 생기는 시대에 진상을 들여다보면 특히 이 시기의 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네. 대규모 노역이 동원되어서 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도시를 방어하고 높은 수십 미터 두께의 그러니까 우리 풍나토성과 같이 매우 두껍고 높은 네. 도성이 쌓이고 도시 내부의 주거지들의 재료는 네. 그 이전에 하라파 문명 시대 모든 구운 벽돌이 가정집에 사용되었다면 더 이상
1: 뭐 지푸라기 이런 거
0: 그러니까 그냥 흙집을 짓고 사는 거 말린 예, 벽돌 정도 예. 그리고 사이즈도 달라요. 즉 저렴하게 그런 벽돌 같은 걸 공급해주는 대형 건축회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뭐 건축사에 돈을 대면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하라파 문명 시대에는 잘 정비된 상하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우물, 화장실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정도를 제외하면 고대 사회 심지어 중세 혹은 근대의 파리도 네. 노인 조절에 비견이 안 되거든요.
1: 아, 위생시설
0: 도시 복지의 차원에서 그런데 예. 시대가 떨어지고 국가라고 하는 게 성장했던 이 시대의 최고의 도시들의 유적을 발굴해보면 사람들의 복지의 수준은 떨어지는 양상이 네, 보입니다.
1: 퇴보하는 듯한 모습. 네.
0: 그래서 그게 퇴보인지 어쨌든 국가가 생기고 그 이후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층 나아가니까 발전인지는 뭐
1: 방송을 들으시는 수도 있겠지만
0: 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죠.
1: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때 그 정치 철학도 많이 발달해서 그 유명한 석가모니가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나요? 철기가 일으킨 패권 경쟁의 시대 네. 속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시기에 네. 그리고 확실히 전쟁이 있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뭐 중국도 그랬지만 그 제자백가 그렇죠. 예, 사상이 된 것처럼 이때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와 같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놓는 철학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네. 철학이 발전했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자인교의 창시자인 마하비라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같은 분이 있을 거고 다만 남쪽은 이게 인더스 겐지스 대평원처럼 쫙 눈높이 펼쳐진 곳이 아니고 네. 데칸고원 그다음에 화강암 산지가 많아서 약간 지역적인 부족 연맹이 형성됐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평지보다는 제주도처럼 돌이 많은 지역. 네. 여기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고인도로 이게 집단의 어떤 부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패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 패권의 시대. 오늘 이제 인도 철기 시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게 바로 이 고인돌 유적입니다.
0: 그렇죠.
1: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도 고인돌 많기로 유명한데.
0: 그렇죠. 한반도 좀 넓게는 동북아시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주 지역 이쪽에도 좀 있으니까 그 뭐 대체로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보통 한반도가 세계 고인돌의 4분의 3 정도
1: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거는 인도 고고학계에서 이의제기 할 건데 아마 인도 고고학자들은 좀 이의제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인도
1: 어느 쪽에서 어느 쪽 편이신가요?
0: 저는
1: 이게 어디
0: 이게 참
1: 예, 일단 좀 노선 좀 아니 농담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0: 계속 혹시 인도 구독자가 많아지면 인도 편을 들어야 되는데
1: 갈아탈 수 있다. 예. 어떤 이의제기를 하나요? 인도 쪽에서?
0: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대략 한 5배 정도 넓은 구역에 고인돌이 유행했는데
1: 그렇지 땅이 넓고 예.
0: 이렇게 우리가 통칭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성 무덤은 유럽에서부터 우리 동북아시아까지 유행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아프리카 그리고 저 멀리 신대륙에도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유럽은 예를 들면 마을 전체 사람들을 위한 대형 무덤이 주로 유행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인구가 1,000명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네.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네. 유럽은 하나만 만들어요.
1: 아, 마을
0: 1,000명 마을 사람 모두를 위한... 함께 묻어주는
1: 예.
0: 규모는 큰데 이제 기수는 작은 거죠.
1: 기수는 작 하나죠.
0: 예. 근데 우리 한반도는 대부분 개인용이었어요.
1: 1인용.
0: 예, 그러면 네. 산수적으로 1,000개가 만들어졌겠죠. 한 세대가 사망하면.
1: 1,000명이 사망하면 1,000개죠.
0: 예. 예. 그러면 서아시아부터 인도까지는 평균 한 4명 정도의 가족용 고인돌이 유행했습니다.
1: 가족 단위구나.
0: 그러면 1,000명이 사망하면
1: 250기가 있죠.
0: 정확합니다. 아, 예. 고각 산수 문제였습니다.
1: 아,
0: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인구 대비
1: 예.
0: 우리 한반도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밀집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인구가 그렇다고 남인도가 뭐 한반도보다 인구 밀집도가 훨씬 높진 않았을 거니까
1: 예.
0: 이제 비슷한 시기 또 마침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유행을 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예.
0: 다만 오늘의 주제인 인도는 철기 시대. 네, 우리는 청동기 시대였고
1: 아,
0: 시기는 비슷했어요.
1: 네.
0: 시대는.
1: 네.
0: 그 유행한 시대도 비슷했고. 그러면 한반도가 1인용이라서 4배 많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인도는 가정용이 유행했습니다.
1: 기수로 치면.
0: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우리 한반도보다 대략 한 4-5배 면적에 유행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도 아 대륙과 한반도의 총 고인돌의 개수는?
1: 이제 전문용어로 또이또이.
0: 또이또이. 그렇죠.
1: 그렇죠. 4배의 면적이니까.
0: 네, 그래서
1: 그렇죠,
0: 인도는
1: 그렇죠.
0: 가족용어 예. 유행했기 때문에 유행도는 낮았지만
1: 예.
0: 유행한 구역이 넓었기 때문에
1: 그렇지, 그렇지.
0: 총 기수는 시간이 비슷했기 때문에
1: 비슷하네.
0: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의 고인돌의 총수는 저희 한반도만큼 많습니다.
1: 우리가 한반도에 예, 4분의 3이 있다는
0: 그렇게
1: 거네.
0: 되면 이제 인도도 4분의 3, 한국도 4분의 3이니까 지금
1: 4분의 6이죠.
0: 뭔가 산소의 문제가 생기는
1: 그러네.
0: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아마 한반도 우리가 아마 그 고인돌이 세계유산 등재될 때 이제 한반도의 동북아시아의 고인돌 총수가 조사되고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도는 아직 고인돌 유적이 단 한 유적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인도 고고학 특히 대형 프로젝트들이 인더스 갠지스 지역에서 주로 집중되어서 남인도 유적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많은 고인돌 유적에 대한 고고학자의 수도 적고요.
1: 그렇구나.
0: 예. 그래서 좀 그 수가 아직 그래서
1: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네요.
0: 그래서
1: 네.
0: 저 개인적인 그 일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인도 거성 유적들을 좀 세계유산에 등재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은
1: 예,
0: 계획이 있어서
1: 예.
0: 계속해서
1: 네.
0: 거성 문화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남인도 지역의 인도 거성 문화
0: 네.
1: 앞으로 더
0: 네.
1: 발견도
0: 네.
1: 많이 될 것
0: 같아요. 어쨌든 면적 때문에 한반도만큼이나 많은 고인돌이 철기 시대.
1: 그러네.
0: 한반도와 비슷한 네. 시기에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인도에서는 고인돌을 뭐라고 하나요?
0: 아,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인돌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1: 이번에 좀 조사하면서 알게 됩니다.
0: 네.
1: 이제 돌이 고였다.
0: 그렇죠. 네. 위에 있는 돌이
1: 네. 괜돌. 네.
0: 괴어 있다라는 네. 거죠. 이렇게 밑에서 그래서 이제 고인돌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
1: 네.
0: 사실 전 세계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 돌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1: 거기도 돌이 들어가네. 영어인데 돌이 들어가네.
0: 묘하게도 그래요.
1: 예,
0: 돌맨인데,
1: 예.
0: 이건 켈트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제 유럽, 이제, 이렇게 지금의 이제 아일랜드, 뭐 이런 지역에서 많거든요.
1: 예.
0: 그 규모도 아까 말했지만, 특히 이제 여기는 가족, 집단묘가 있기 때문에.
1: 아, 마을묘.
0: 그러니까 그 스톤헨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1: 아, 그래.
0: 그게 그 시대에 어떤 큰 걸 만들던
1: 거성문화.
0: 유럽 거성문화의 산물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켈트어가 이제 뭐 일단 영어권에 있는 가까운 나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돌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1: 돌멘
0: 인도에서는 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판두깔이라고 부릅니다.
1: 판두깔?
0: 우리는 고인돌.
1: 네.
0: 이제 켈트 지역에서는 이제 돌멘.
1: 돌멘.
0: 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 아, 탁자 모양이죠.
0: 네.
1: 그렇지 그렇지.
0: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판두깔이라고 불러요.
1: 판두깔은 어떤 의미죠? 예.
0: 그러니까 판두는 편잡할 때
1: 혼잡.
0: 그거랑 비슷
1: 네.
0: 같은 의미야. 오라는 뜻이고요.
1: 아.
0: 깔은 바위 내지는 돌. 그러니까
1: 다섯 개 돌?
0: 그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 이상한데 오돌? 자, 우리 고인돌 인도는 오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성혈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고인돌에도 네. 일부 성혈이 새겨진 고인돌이 좀 있거든요.
1: 성혈이 뭐죠?
0: 요거는 네. 사진을 좀 보고.
1: 네.
0: 저기 지금 저게 제가 지금 직접 발굴했던 고인돌 덮개돌에 이게 구멍이 좀 나 있잖아요.
1: 아, 저기 덮개돌이군요.
0: 네, 성스러운 네. 구멍이라 그래가지고 한자어로 성혈이라 부르고 어. 영어 학명은 컵 마크라고 해요. 뭐 컵을 꼭 찔렀다. 뭐. 어,
1: 컵 마크. 네. 예.
0: 제가 생각할 때 영어 이름보다는 우리 이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성혈.
1: 성스러운 구멍.
0: 저기 특히 이제 저 성혈이 있는 고인돌이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네. 인도의 2대 국민 신화 라마야나가 있거든요.
1: 2대 국민 아까가 1대고요. 예예예. 예, 예.
0: 그러니까 예. 라마라는 또 성군의 어. 일종의 건국 신화예요.
1: 네.
0: 근데 여기는 일종의 거의 주연급 조연이 등장하는데.
1: 어.
0: 손오공의 모델이 된 인도의 원숭이 신 하누만이 핵심적인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1: 아, 원숭이 신 하누만.
0: 네, 그래서 이 라마라는 그 성군이 이제 강력한 적국과 큰 전투가 있을 때마다
1: 네.
0: 혁혁한 공을 세우는 핵심적인 당시 군대의 장수였거든요.
1: 아, 하누만이 손오공 모델이에요?
0: 네, 원숭이 신이고 이제. 구법승, 현장법사 같은 분들 통해서 알려진, 불교가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이 한우만을 모델로 해서 손오공이 탄생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1: 네.
0: 손오공 하면 당연히 힘이 세죠.
1: 힘 세죠.
0: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쓰기 손자국이 한우만이 이렇게 바위를 들어서 네. 저 멀리 있는,
1: 아.
0: 왜냐하면 실제로 고인돌들은 네. 이제 지금 방송에서는 판두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 네.
0: 이런 인도의 판도깔들도 큰 돌이 많으니까 멀리서 온 채석해서 멀리서 온 것도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우만 신이 이렇게 들고 왔다. 이유는 비슷합니다.
1: 아 근데 구멍이 못해도 한 서른 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내려놨다가 또 들고 이랬나요?
0: 아 중간 중간에 이제 무거우니까 우리도 아, 예.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다 보면 위치를 한 번씩 바꾸잖아요.
1: 아, 아 그런 느낌으로. 예.
0: 근데 그렇게까지 논리적으로 모르겠어요.
1: 죄송합니다.
0: 비슷한 상황에서
1: 예예예. 예, 예.
0: 할아버지가 라마야나도 당연히 이제 네. 힌두교의 어떤 윤리관이 담겨 있는 그 일종의 신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내용을 손주에게 소개도 하면서 한우만 이
1: 아~
0: 돌산에서 가져와서 비슷합니다. 네. 적군의 희생을 기리면서 만들어 주었거나 우리 아군의 희생이 있을 때.
1: 네.
0: 그래서 주로 살 안쪽에서 인골의 흔적이 발견되면 네. 한우만은 원숭이 부대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적군.
1: 아, 그렇구나. 예.
0: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네. 아군.
1: 어.
0: 그러면 원숭이 뼈는 왜 없어요? 빨리 썩어 원숭이 뼈. 실제로 원숭이 뼈가 빨리 썩거든요. 왜냐면
1: 아, 실제로 그래요? 네. 과학적이네.
0: 뭐 그런 어떤 예. 예,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의 고인돌들은 이제
1: 성혈이 있어요.
0: 예. 예. 그러니까 뭐지?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고 하는 건국 신화와,
1: 아, 신화와 연결.
0: 자주 연결되어서 오. 지역의 할아버지들 손주에게 얘기되면서 이제 구전되어 왔다.
1: 그렇구나.
0: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1: 오, 재밌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똥산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똥산 알려주셨잖아요.
0: 그렇죠. 네.
1: 소드리산 그 대변을 태우면서 그 재가 네. 쌓인 산.
0: 그래서 네. 지난 방송에서 이제 큰 이렇게 소 목장을 이제
1: 예, 제부라는 소.
0: 예, 예. 이렇게 하면서
1: 석기 시대 사람들이.
0: 신석기 시대.
1: 신석기 시대.
0: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참 뒤에 이제. 한 철기 시대니까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이 바로 그 소똥산입니다.
1: 아 그렇구나. 진짜 산 같네.
0: 저 앞에 서 있는 인물이 전데요. 지금보다는 머리가 많이 곱네요.
1: 그러네요. 예. 한, 수치 많으시네.
0: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하얀색 재의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태워서 이제
1: 아.
0: 전기적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소의 목장이 있었던 거고 태우고 하면서 올려갔던 거죠.
1: 네.
0: 예.
1: 근데 저것도 인도 거성문화랑 연관이 있나요?
0: 저게 네. 유행했던 지역이 마침 고인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1: 아.
0: 근데 고인돌 이렇게 신석기 시대도 지나고 철기 시대도 지나고 또 한 천 년이 흐른 거죠. 이렇게.
1: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고학자가 없었으니까 저게 두 개가 뭐 그 당시 할아버지가 그거는 한 6천 년 됐고. 저거는 한 3000년 됐단다. 이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둘 다 오래돼 보이니까.
1: 네, 네.
0: 자,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1: 네. 할아버지가 창작을 많이 해야 돼. 네. 신기한 게 많아.
0: 그렇죠.
1: 예, 예, 예.
0: 자, 그래서 네. 일단 손주가
1: 네. 저건 뭐예요?
0: 그래서 그때 가장 자, 보세요. 아까 네. 다섯 형제나 그리고 신인 그 한우만 신의 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영웅적인 분들이라도 똥을 저렇게 높이 쌓아놨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1: 영웅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예, 예,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그 마하바라타의 오형제나 네. 하노만이 그렇다고 좀 엄청난 거인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 산이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경우에는
1: 다른 게 필요하네요.
0: 저 지역에 있는 똥산과 더불어서 고인도를 설명하는 독특한 지역 시나리오가 이제 할아버지들에서 만들어지는데
1: 아, 예.
0: 이제 식인 거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 아, 식인 거인?
0: 예, 그래서 아. 이제 식인 거인들이 소나 사람을 잡아먹고 똥을 싸고
1: 야.
0: 그 자기가 싼 똥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1: 예, 예, 예.
0: 불까지 질렀고
1: 아.
0: 그 사람의 소 사람의 그 살코기를 다 발라먹고
1: 예.
0: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그 식인 거인의 입장에서는 개미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가락 몇 개 움직여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아. 하는 그러니까 똥상과 고인돌이
1: 연결했네.
0: 식인 예 식인 거인의 똥 그리고 먹고 나서 살코기를 발라먹고 뼈만 안치한 돌무덤 요렇게
1: 사실 시대적으로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보기에는 네. 똑같이 옛날 거니까 둘을 엮어버렸어요. 고인돌이랑.
0: 네. 그래서 아~ 저 지금 보시는 것이 특히 딱 봐도
1: 네. 저것도 고인돌이에요?
0: 저 고인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인도의 스모프 마을이라고 하는데
1: 어, 느낌 있다.
0: 직접, 네. 직접 가보면 꽤 큽니다. 그래서 한 3, 4인이 합장될 수 있는 가족묘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저기랑 아까 소똥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잡혔던 겁니다. 할아버지들에 의해서. 됐죠? 식인 거인이 소와 사람을 잡아먹고 발라먹고 나서 이제 뼈만 저기다가 이렇게 났다. 해서 손가락으로 만들. 저 옆에 돌들이 많잖아요.
1: 네.
0: 저기서 이제 손가락으로 탁탁탁 잘라가지고 이제 돌 무덤을 만들어줬다. 식인 거인의 전설이 있는 곳.
1: 또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손주가 못된 짓 할 때 너 자꾸 그러면 식인 거인이 잡아먹는다.
0: 네네, 그렇죠.
1: 이런 것도 갖다 붙일 네. 수 있거든요.
0: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고고학자들이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좀 이렇게 낭만 파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가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고 이건 철기 시대고 이거는 아. 당시 거대 부족 사회, 패권 경쟁의 시대를 반영하는 권력자의 무덤이 되려면 낭만 파괴.
1: 할아버지들 노발대발 하시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아, 재밌네. 신화랑 이렇게 엮어서
0: 네네.
1: 예, 각종 전설들이 많이.
0: 그리고 마침 네. 그
1: 또 좀 독특한 모양의 고인돌들이 있다던데.
0: 네, 잠깐만, 사진으로 보면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 저것도 고인돌이에요?
0: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인도에 있는 대표적인 고인돌인데,
1: 네.
0: 아까 거기 있는 것도 근접해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요가 수행자가 한 건데, 아. 저 가운데 구멍이 보이시죠?
1: 저 구멍이죠?
0: 네네.
1: 엄청 큰 구멍이 하나 있네요.
0: 네, 네. 그래서 꽤 큽니다. 그래서 축구공이 지나간 정도, 최소한, 네. 대체로.
1: 저 왜 있나요?
0: 저거를 우리가 한자어로는 혼,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혼구멍. 영어로 학명은 포트홀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게 이제 서아시아에서부터 서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
1: 네.
0: 그리고 카스피해 연안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에 유행했던.
1: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인돌이 세워졌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0: 그래서 이유는 네. 아, 만들 때 저렇게 만들었다.
1: 네.
0: 이유는 아까 말했던 가족묘잖아요.
1: 네.
0: 그럼 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 그다음 할머니, 그 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위에도 무가 모두 이렇게 추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필요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 당시에는 죽은 이들이 계속 우리 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죽은 이들의 무덤이라 아, 집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돼요.
1: 좀 약간 소통의 창구 느낌인가 보다.
0: 네네네.
1: 그렇죠? 구멍이. 예.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반도의 고인돌하고는 이제
1: 모양이 좀 다르네요.
0: 무덤에 대한 컨셉도 좀 많이 다르죠. 이제 1인용 가정용이 유행했던 것도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규모가 아, 특히 내부 공간이 좀 커야 되고요.
1: 예.
0: 우리는 대체로 위에 덮개돌이 무거운 경우가 많거든요.
1: 덮개돌이 좀 작네, 저기. 네,
0: 그리고 네. 특히 우리 한반도 남부 쪽에는 우리가 바둑판식 고인돌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묻히는 곳이 지하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약간 좀 폐쇄적이에요, 무덤이.
1: 네.
0: 인도는 영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은 조상이 계속 우리 곁에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좀. 네.
1: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인도 철기 시대 정리하면서 총평 한 말씀 듣고 마칠까요?
0: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내용 중에 나왔지만
1: 네.
0: 인도의 철기 시대는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새로운 국가의 시대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매우 깊은 영향력 임팩트를 남기고 있는 뭐 불교와 같은 고전 철학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1: 네.
0: 전쟁과 뭐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복지가 증가한 시대라고 평가하기는 좀 힘든 면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이 거성무덤이라든가 이런 유적의 인고를 하라파 문명 시대와 비교해 보면 건강 상태도 나빠진 걸로 추정돼요. 신장 평균 신장도 줄어들었습니다.
1: 아,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0: 예, 예. 뭐 그것도 아마 인류학적인 뭐 민족의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영양학에
1: 쉽지 않은 시대였네.
0: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비단 인도사뿐만 아니라 뭐 철기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시대 변화가 과연 인류사의 어떤 진보의 시대였는지 아니면 어떤 불행의 시작이었는지 뭐 그런 것이 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인도 철기 시대가 아닌가.
1: 인도 고대사 3부작 이렇게 김용진 교수님과 3주에 걸쳐서 해봤는데 예,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
0: 네,
1: 예.
0: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네.
1: 네. 썬김 씨에 대한 팬심을 매회 드러내셔서 네네네. 나중에 두 분이 꼭 만날 날 네. 잡지사에서
0: 저도 만날 뭐 어쨌든 날을. 인도와 인연을 맺은 지 한, 지금 뭐 한 25년 돼가서 볼리우드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재밌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1: 썬김에게 영상 편지 쓰라고 지금 하는데 아, 하나 하시겠습니까?
0: 네, 썬김 선생님 제가 광상 김 씨입니다.
1: 아이고. 네, 끝까지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화답을 저희가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뵐 날을 기대하면서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남심 여심 가리지 않고 모두 하이제킹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 제킹 하이제킹 썬킴입니다.
1: 반갑습니다. 하이. 네. 예.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4: 굿 뉴스, 좋은 뉴스죠. 그 많은 분들이 무슨 좋은 뉴스인가 해서 보러 가셨는데 웬 네. 비행기 납치 영화냐? 이게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제 일본 민항기 자판 에어라인 일본 민항기에 실제로 하이제킹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납치 하이제킹 사건이 실제로 어떤 일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니 이게 실화 바탕이라는데 어디까지가 실화고 허구인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고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영화만큼 흥미진진하게 오늘 풀어주시지 않을까. 오늘 요도호 사건 한번 스토리텔링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요도호 비행기가 납치된 그날로 한번 떠나보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생님?
4: 일단은 팩트만 말씀드리면 1970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내선이에요. 자판 에어라인 일본 민항기죠. 도쿄를 출발한 하네다공항을 출발한 일본 민항기가 요도호가요. 이 요도호가 일본 도쿄를 이륙을 해가지고 국내선이었어요. 네. 후쿠오카로 향하고 있었는데 후지산 정상, 일단 순환고도에 올라가가지고 후쿠오카를 향하다가 후지산 상공을 지날 때 갑자기 공중 납치가 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승무원 7명, 승객 총 129명, 138명을 태우고 가던 비행기였거든요. 예. 일본도, 니폰도, 그다음에 사제폭탄 그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총 9명의 공중 납치범에 의해서 이 민항기는 공중 하이제킹을 당합니다.
1: 아니, 일본도나 총을 어떻게 들고 비행기를 타요?
4: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공항 그 안전 보안 시큐리티가 그렇게 엄하지가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칼, 일단 사제폭탄과 권총은 다 장난감이었어요.
1: 아, 나중에 드러난
4: 거예요?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니폰도 칼이잖아요. 예, 예. 이 칼 가지고 위협을 했거든요.
1: 칼은 진짜고.
4: 아니 칼도 장난감 칼이었습니다. 무딘 칼이요.
1: 아 무딘 칼이.
4: 그래서 좀 어이없게 어떻게 보면 납치가 된 거죠.
1: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너무 공포스럽겠죠.
4: 예.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1: 그렇습니다. 네. 자 당시에 이제 비행기 그 기장은 만 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 신지 이시다 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비행기 납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체? 네.
4: 적군파라는 일본의 극좌 어떻게 보면 학생 운동 조직이에요.
1: 적군파?
4: 적군파요. 붉을 적자의 아. 군자요. 예. 적군파라는 게 왜 탄생을 했냐면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 핵폭탄 두 방을 맞고 완전 패망을 합니다.
1: 그렇죠.
4: 망하죠. 예.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이 거의 석기 시대로 돌아갈 뻔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요. 네. 내가 당시의 총사령관이 일본을 석기 시대로 진짜 만들려고 했어요.
1: 예.
4: 다시는 전쟁 못할 나라.
1: 쑥대밭. 예.
4: 그렇죠. 진짜로 농업국가 가운데서 원시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예. 당시 조선업, 일본이 항공모함 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 예.
4: 다시는 큰 배 못 만들도록 조선업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1: 메가도가요. 예.
4: 그리고 평화헌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육해 공군을 가질 수가 없고, 교전권도 없었어요.
1: 예.
4: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반격을 못해요. 일본은요.
1: 예.
4: 이런 뭐 일명 평화헌법을 메가더 당시 사령부가 만들었는데 변수가 터집니다.
1: 어떤?
4: 한국전쟁이요. 그래가지고 한국전쟁에 이제 물자를 보내야 되는데 본토에서 멀잖아요.
1: 예.
4: 그래서 석기시대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다시요.
1: 아, 거점으로 만드는구나.
4: 그렇죠. 예. 근데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평화헌법을 미국이요.
1: 예.
4: 이거를 군대를 만들 수는 없고 자기들이 만든 헌법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1: 군수물자도 보내고.
4: 그렇죠.
1: 예, 그렇죠. 예.
4: 그래서 군대는 만들되 명분은 군대가 아니다.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자위대로 하자.
1: 아, 그래서.
4: 그렇죠.
1: 예, 예.
4: 당시 이제 일본 수뇌부 지금 현재 자민당 수뇌부가 네. 일본 보수 우익이죠.
1: 네.
4: 머리를 굴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까? 그래. 안보와 국방과 외교는 미국에게 넘기고 우리는 경제 개발에 올인하자.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뭔가 할 수 있다.
1: 네.
4: 해요.
1: 네.
4: 그래서 딜을 합니다. 일본을 냉전 시대 때 뭐 중공, 당시 중공이죠. 중공과 소련과 북한의 공산 세력이 넘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일본을 주겠다. 일본을.
1: 네.
4: 그 대신에 뭐라고 할까?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달라라고 딜을 해요.
1: 네, 네.
4: 이거를 일본 젊은이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갑자기 전쟁에 지면 졌지. 왜 우리가 미국의 종속국이 돼야 되냐?
1: 지고 들어가냐? 스스로 힘을 길러야지.
4: 그렇죠. 당시 일본 자민당에서 이제 그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거 외교와 국방은 이제 미국에 넘긴다라는 걸 사인을 해요. 이거 왜 넘기냐고. 우리가 왜 뭘 잘못했긴 잘못했지만 왜 우리가 반쪽 국가가 되냐.
1: 네.
4: 이러면서 이른바 안보 투쟁이라는 걸 벌여요.
1: 예, 예, 예.
4: 안보 투쟁이 뭐냐면 친미 정권 물러가라. 이거요. 그 안보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젊은이들과 같은 일본 젊은이들. 약간 배웠다는 지식층이었거든요.
1: 네.
4: 이런 안보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미국과의 조약을 밀어붙여버려요.
1: 그렇죠. 예.
4: 그러니까 이게 두 파가 나뉘어요. 네. 안보 투쟁을 벌였던 일본 그 젊은 지식층과.
1: 아, 그 사이에서도 두 파가 네. 나뉘어요? 예.
4: 온건파에서는 끝까지 우리 평화 투쟁 벌이자. 라는 한 파가 있고.
1: 예.
4: 봐라. 우리가 10년 넘게 우리가 이런 그, 투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똑같다.
1: 씨알도 안 먹힌다.
4: 안 먹힌다. 평화로 해서는
1: 예.
4: 무력 투쟁으로 하자. 무력으로 정권 뒤집어 엎고
1: 네.
4: 우리가 새로운 세상 만들자.
1: 예.
4: 두 파가 나뉘거든요.
1: 예.
4: 이 무력적으로 가자가 적군파였어요.
1: 아, 전후의 일본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납치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4: 적군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8혁명이라고 했어요.
1: 네.
4: 1968년도 혁명. 일본뿐만 아니었어요, 당시가.
1: 아.
4: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등등등 기존의 기성세대들 못 믿겠다, 젊은이들이.
1: 네.
4: 뒤집어 엎자. 2차 대전 일으킨 거는 어른들 너희들 아니냐. 태평양 전쟁 일으킨 건 너희들 아니냐.
1: 아,
4: 왜 근데 피해를 우리 젊은이들이 다 짊어져야 되냐.
1: 세계적으로.
4: 세계적으로. 뒤집어 엎자라고 하면서 196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요.
1: 예, 예.
4: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적군파였거든요. 아. 이들이 말하는 거 이거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판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인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약간
1: 과격했다.
4: 과격 플러스 현실을 파악을 못한 친구 측면도 있어요. 네. 어떻게 판을 뒤집어 엎습니까? 아. 현실 틀 안에서 뭔가 해야 되죠.
1: 예.
4: 과격하고 비현실적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적군파 탄압에 나서고요. 그 과정에서 적군파의 초대 의장 시오미 다카야도 이제 체포되면서 적군파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이제 체포됐던 시오미 다카야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4: I love you.
1: I love you.
4: 가 아니라
1: 누가 보네.
4: 두 영어 알파벳이 등장을 하는 쪽지였습니다. 예, 예. HJ. 알고 보니까 이게 하이제킹의 이니셜이었습니다.
1: 하이제킹.
4: 비행기를 납치하라.
1: 아, 복선이었네.
4: 그렇죠.
1: 예. 그러면 이 적군파가 왜 북한 가는, 왜 북한을 행선지로 정했던 건가요?
4: 네. 놀랍게도 우리가 북한이,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따라잡은 것은 보통 1975년도로 보거든요.
1: 아, 네.
4: 그 이전만 하더라도 놀랍게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1: 그랬다더라고요. 예,
4: 그렇죠.
1: 예, 예.
4: 1970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 박광희 작가가 태어나기 1년 전이죠.
1: 네, 네.
4: 이때만 하더라도, 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1: 예.
4: 그리고 또 이른바 그 제3세기 뿔락.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라 소련도 아니라 속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북한이 한류를 리드했던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이 적군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네.
4: 당시 중공과 소련은 약간 서로 국경 갈등 플러스 해가지고 공산 진영에서 진영 그 세 대결을 펼치던 때였거든요.
1: 예.
4: 그래서 적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도 소련도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정말 정통성 있는 국가가 아니다.
1: 이미 벗어났다.
4: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 정통, 당시에는요. 당시에는 정통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으로 가자. 북한으로 영원히 갈 게 아니었어요. 일단 우리가 군사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1: 네.
4: 북한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일본 정부를 뒤엎자.
1: 아. 그래서 북한을 목적지로 결정하고 후쿠오카 가던 비행기를 납치한 거군요.
4: 납치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1: 납치를 했는데
4: 굉장히 여기서부터 블랙 코미디가 될 수가 있어요.
1: 좀 어설펐다던데.
4: 굉장히 어설펐어요. 원래는 요도호를 납치할 게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요?
4: 사흘 전에 다른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4: 근데 이 친구들이 비행기들을 다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는지도 몰랐어요.
1: 좀 젊은 친구들도 많았겠네. 학생
4: 16살짜리도 있었어요 당시에.
1: 아 16살.
4: 미성년자도요.
1: 예.
4: 그러니까 무슨 비행기를 놓쳐요.
1: 예.
4: 야 9시 비행기인데 왜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가만 안 돼.
1: 못하지.
4: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사흘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 진짜에서 얼떨결에 선택된 게 요도호였어.
1: 아 요도호가 처음부터 타깃이 아니었구나.
4: 아니요.
1: 근데 이 사람들이 어설펐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정말 위기일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신 뭐 승객 입장에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예, 위기일발이겠습니까? 베테랑 기장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을 것 같은데 기장은 납치범들을 어떻게 상대했습니까?
4: 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장 같은 경우에는 비행시간이 만 시간이 넘는 베테랑 기장이었어요.
1: 네.
4: 이 적군파가 비행기를 기타조센, 북한으로 가자라고 요구를 하자 머리를 굴렸어요.
1: 네.
4: 정말 기지를 발휘했죠.
1: 네.
4: 이거는 국내선이다. 북한 평양까지 갈 기름이 없다.
1: 아, 사실 갈 수 있지만?
4: 사실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1: 충분히 갈 수 있지만.
4: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래 목적지인 후쿠오카에 가서
1: 네.
4: 중간 급유를 하고 다시 이륙을 하자.
1: 잘했네.
4: 잘했어요.
1: 예.
4: 뒤에 있던 뭐 이 20살짜리 뭐 이 젊은이들은
1: 비행기 처음 타봤죠.
4: 처음 타봤습니다. 예, 예. 5분 전에 도착했다니까요.
1: 신발 벗고 탔을 수도 있죠.
4: 예, 예.
1: 네. 알 길이 없지.
4: 회수권 예. 내고 탔었어.
1: 예, 예.
4: 그래가지고 일단 기장의 말을 믿고
1: 예.
4: 어쨌든 북한까지 가는 건 국제선이기 때문에
1: 예, 네.
4: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해요.
1: 네.
4: 당시 이제 그 기록 그 영상들이 있는데 난리가 나 일본 정부에서요.
1: 이미 다 공유됐겠고.
4: 그렇죠. 예. 일단 그 기내에서 그 기장이 하는 말이 다 관제탑에 전송이 됐을 거니까. 일본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 하이제킹이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4: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은 안에 못 들어가니까 기내 안에요.
1: 네.
4: 최대한 늦춰야 돼요. 이 비행기를 후쿠오카 공항에 잡아놔야 돼요.
1: 네.
4: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급유를 해달라고 해요.
1: 네.
4: 그때도 급유는 자동급유 시스템이었거든요. 넣고 알아서 징 기름을 넣는 거예요.
1: 네.
4: 수동으로 바꿔버려요.
1: 오.
4: 넣고 으이. 야, 닭, 야, 다나카 일로 와. 네가 눌러. 네.
1: 좀 시간도 벌고 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4: 그렇죠.
1: 예, 예, 예.
4: 최대한 비행기를 후쿠오카 공항에 잡아둡니다.
1: 그렇죠. 예.
4: 근데 이륙은 하긴 해야 돼요.
1: 예.
4: 그 목표가
1: 지금 폭탄 터트린다고 하니까.
4: 폭탄 터트린다고 하니까.
1: 어, 그렇죠.
4: 여기에 이시다 기장이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1: 어, 어떡해요?
4: 나는 평양 가는 길을 모른다.
1: 어.
4: 지도를 달라고 해라.
1: 그렇죠. 예.
4: 그래 가지고 관제탑 여기는 그 저판 에어라인인데 예. 평양까지 가는 항공 지도를 좀 넣어달라.
1: 어, 예.
4: 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4: 그래서 들어온 지도가 있는데.
1: 아, 지도를 보내줬어요.
4: 보내줬습니다. 예, 예, 예. 중학교 사회 부독과 지도였어요.
1: 아, 사회과 부독. 사회과부도.
4: 그냥 한반도에 서울, 평양만 찍혀있는 지도였거든요.
1: 왜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죠?
4: 놀랍게도 예. 당시에는요, 적군파가, 일본 적군파뿐만 아니라 그 전공투를 하던 일본 학생 운동 진영에서
1: 네.
4: 일본 이외 외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1: 어.
4: 한국이 아마 어디부터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1: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4: 그래서 이시다 기장이 이게 항공지도다. 지도다.
1: 사회과부도 한반도 부분 떼는 거.
4: 네.
1: 어, 예, 예.
4: 일설에 따르면 그냥 교과서에서 죽 찢었다는 얘기도 했어요.
1: 아, 예, 예.
4: 삐죽삐죽삐죽.
1: 아, 급한 대로 줬구나.
4: 예. 이거 보고 갈 것이다.
1: 예.
4: 알겠다고 떠나자. 그거 보고 못 가요, 솔직히.
1: 못 가죠. 항공지도는 다 차원이 다른데.
4: 그렇죠.
1: 예.
4: 어쨌든 최대한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도호는 이륙을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륙한 거예요.
1: 예.
4: 이시다 기장도 평양 안 가봤어요.
1: 아, 그 과정에서 승객 일부는 내려줬다.
4: 아, 예. 네. 난 평양 가겠다. 네. 하지만 어린이,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후쿠오카에서 내리게 해달라.
1: 어, 23명이 내렸습니다. 거기서.
4: 내립니다.
1: 아직 100명 넘게 있는 거예요. 인제도.
4: 그렇죠.
1: 예.
4: 그래서 이시다 기장이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평양 가는 길을 몰라요.
1: 그렇죠. 예.
4: 일단 이륙을 한 거예요.
1: 예.
4: 이륙을 해가지고 사회까지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밑에 뭔가 암호가 적혀있는 겁니다.
1: 어?
4: 지도예요.
1: 적어준 거예요?
4: 그렇죠. 관제탑에서 적어준 거예요.
1: 이게 중요하네.
4: 이게 중요해요. 네. 지도 한 구석에는 121.5MC라고 연필로 써있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1: 이게 뭐죠? MC?
4: 이게 그 메가사이클이라고 해서 메가헤르츠와 똑같은 말이건데
1: 아.
4: 121.5MC는 당시에 전 세계 비상 주파수였어요.
1: 아.
4: SOS 같죠.
1: 전 세계에 다 들리는?
4: 일단 이거로 돌려가지고 네. 얘기를 하면 네. 전 세계 날고 있는 모든 비행기들이 다 들어요.
1: 오.
4: 그래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1: 예,
4: 그러면
1: 예.
4: 아무나 듣고 바로 연결을 하면 돼요.
1: 예.
4: 그러니까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공용 주파수를 준 거예요. 일로 연락하라고. 아,
1: 이걸로 해라.
4: 해라.
1: 어차피 적군파는 알 길이 없으니까.
4: 그렇죠. 예. 이 121.5가 뭐냐?
1: 그렇죠.
4: 니 키냐? 뭐 이렇게. 자, 일단 이걸 보고, 아, 기장은 감 잡았겠죠. 그래. 비상 공용 주파수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일단 이륙을 했습니다.
1: 네.
4: 그런데 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렸다 이거죠.
1: 그게 이 사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뭐 기장이 의도적으로 뭐 한 걸까요? 왜 김포공항에 착륙을 한 겁니까?
4: 최희석 씨라고 있습니다. 네. 남희석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 아무 상관 없겠죠. 네. 예, 최희석 선생님.
4: 최희석 선생님이라고
1: 네.
4: 당시 김포공항의 관제사였거든요.
1: 아, 예.
4: 관제사였는데
1: 예, 예.
4: 중앙정보부에서 특명이 내려와요.
1: 중정에서?
4: 중정에서요. 예, 예. 당시 중정부장은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1: 아, 나중에 그 비서실장.
4: 비서실장
1: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4: 궁정동 그 연회장에 있었던.
1: 예, 예.
4: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민항기가 하나 넘어오고 있는데 아. 무조건 김포공항에 착륙시켜라.
1: 그러니까 일본에서 알려줬나 보다, 그죠?
4: 아, 일본에서 알려줬겠죠. 아, 지금 한반도 예.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 비행기 무조건 김포공항에 착륙시켜라라는 특명이 중정에서 내려와요.
1: 어, 예.
4: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여기가 서울이라고 하지 말고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1: 어, 중종에서 거짓말 해도 된다고?
4: 1970년이라고 하면, 나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면 바로 철컹철컹 이런, 이런 시기였거든요.
1: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조선 해도 된다.
4: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말하면 바로 파출소에 끌려가는. 최희석 관제사도 내가 인민공화국이란 말을 해도 되냐고.
1: 근데 중종이 된다.
4: 중종에서 해도 된다니까.
1: 해야죠, 해야죠.
4: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네. 무조건 무조건 이 일본 민항기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무조건 막아라.
1: 왜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4: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969년도에 대한항공 민항기가 북한에 납북이 된 일이 있거든요.
1: 69년이면 1년 전이네요.
4: 1년 전이죠.
1: 예, 예, 예.
4: 그리고 또다시 우리 자유진영의 민항기가 북한을 넘어가는 건 막을 수, 그러니까 견딜 수, 그러니까 이건 막아,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적군이 날 거가 분명하니까 예. 무조건 우리에서 막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막아주면은 냉전 체제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큰 빚을 진 거니까 네.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면 지금 최희석 선생님한테 떨어진 지령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제 그 비행기가 요도가 만국 공용 주파수로 했을 때 그거를 먼저 받으라는 건가요?
4: 그렇죠.
1: 아.
4: 근데 네. 문제는 그 121.5 MC로 네. 대화를 하면은 네. 평양 관제소에도
1: 그러니까 네.
4: 그러니까 무조건 저 비행기를 평양이 듣기 전에 김포에서 먼저 듣고 받아서, 착륙시켜야 돼요.
1: 받아서 평양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4: 평양이라고 해야 돼요.
1: 그렇죠. 조선 그렇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까지 해서.
4: 그렇죠.
1: 예.
4: 그래가지고 지금
1: 야 이거 어떻게 하냐?
4: 최희석 관제사는 네. 이 공룡 주파수에서 그 요도호가 무전을 때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내가 눌러야 돼요. 딱 서울입니다.
1: 평양에서 먼저 받으면.
4: 저쪽과 얘기되는 거예요.
1: 끝입니다.
4: 그럼
1: 예.
4: 넘어가 버려요.
1: 예, 예.
4: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최희석 관제사는 제발 요도 공룡주파수로 얘기를 공룡주파수로.
1: 진짜 떨렸겠다.
4: 그렇죠.
1: 예.
4: 이때 그 이시다 기장이 네. 정말로 기지를 잘 발휘합니다.
1: 어떻게요?
4: 공룡주파수로 만약에 메이데이 우리 납치됐다.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관제탑에서 다 듣고 큰일 났다라고 인식을 했을 거예요.
1: 그렇죠.
4: 근데 이 기장 이 네. Any station 혹시 밖에 계십니까?
1: 네.
4: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4: 그럼 뭐 누군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1: 네.
4: 근데 김포에서는 제가 납치된 걸 알고 있었어요.
1: 아, 김포는 허투루 안 보내는 거죠.
4: 모르는 관제탑에서는 Any station 이 최희석 관제사는 Any station 하는 순간 다 버드 빵
1: 요거다, 요거다.
4: 내 거다 잡아칩니다.
1: 예. 근데 평양이라고.
4: 그런 다음에 중정에서 예.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서울 관제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평양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 주파수를 지금 듣고 있는 서울 상공에 있는 모든 민항기가 멘붕에 빠져버려요.
1: 아 그렇겠네.
4: 나는 지금 김포공항으로 하고 있는데
1: 아...
4: 여기가 평양 상공이었어?
1: 이거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4: 그렇죠.
1: 예.
4: 그래가지고 여기서 평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 예.
4: 일단은 서울 관제소라고 밝혀요.
1: 예.
4: 일단은 서울 관제소와 요도호와만 대화가 되어지군요.
1: 그 기장이랑만 지금 소통하면
4: 기장이랑만요.
1: 되니까. 예.
4: 그런 다음에 이 최희석 관제사가 예. 주파수를 131.4 MC로 바꾸라.
1: 또 지령을 내려요?
4: 또 지령을 내려.
1: 예.
4: 이게 김포공항 고유 주파수.
1: 아, 이제 김포랑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4: 그렇죠.
1: 예, 예, 예.
4: 그래서 이제 다이아를 돌려 돌린 다음에 김포로 맞춥니다.
1: 네.
4: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여긴 평양 관제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예.
4: 근데 기장은 알았죠. 김포인데 평양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걸.
1: 목소리가 같으니까. 아.
4: 그러면서 안에 타고 있는 적군파만 몰랐어요. 지금
1: 그렇지,
4: 타고 있는 것이 김포공항이라는 거예요.
1: 예, 그렇죠.
4: 요도호 기장과 김포공항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 네, 네.
4: 김포공항에서 난리가 납니다.
1: 왜요?
4: 이거 김포공항을 평양 순환공항으로 바꾸라고.
1: 아, 도착하더라도 이게 진짜 평양공항처럼 보여야 되는 건 속으니까.
4: 그러니까요. 충무로에 있는 영화사 다 털라고. 인민군 엑스트라 있던 복장 다 갖고, 군복 다 갖고 오라고.
1: 인민군복을 입혀요?
4: 그래서 우리 국군에게 인민군복을 입혀요.
1: 와.
4: 그리고 인공기.
1: 예.
4: 야! 그 영화
1: 아, 태극기 있으면 안 되지.
4: 예. 영화 세트장에 인공기
1: 예.
4: 없냐고.
1: 예.
4: 있기는 있다고 다 갖고 오라고.
1: 개양해요?
4: 태극기 내리고 인공기 올립니다.
1: 야.
4: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네. 처음으로 인공기가 개항된 순간이에요.
1: 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4: 그래서 네. 김포공항을 완벽이라기보다는 평양 순환공항으로 일단은 다 급하게 세팅을 해요. 그래서 요도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1: 왠지 평양 같은 김포에 도착을 했어요.
4: 평양 같은 김포 아닌 김포 아닌 김포로 도착을 합니다.
1: 예, 예.
4: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그 적군파도 약간 이게 진짜 평양이 맞나? 이 앞에 있는 도어가 열린 게 아니라 조종석에 있는 창문이 열리고 밖을 내다봐. 여기 네. 정말 평양 순환공항 맞냐?
1: 네.
4: 이런 식으로.
1: 네.
4: 보니까 인공기가 있고 인민군이 그렇죠. 있고 대충 맞는 것 같아요.
1: 우리 안다고 했어요, 우리는.
4: 그렇죠.
1: 예, 예, 예.
4: 그런데 네. 그런데 하나가 걸려요.
1: 어?
4: 저 저기 난다 그래요.
1: 왜? 끝에. 뭐, 뭔데?
4: 아메리카 비행기 꼴이 됐어.
1: 아, 미국 비행기가 있었구나, 공항에.
4: 지금은 델타 항공에 합병이 된 예전에 노스웨스트 항공이라고 있었거든요.
1: 아.
4: 노스웨스트 민항기에 꼬리가 살짝 보인 거예요.
1: 저게 왜 기타 조선에 왜 저게 있냐?
4: 기타 조선에 아메리카 민항기가 왜 난다 그래요?
1: 난다 그래, 진짜 난다 그래요. 진짜 난다 그래요, 지금.
4: 예. 난다 그래요.
1: 예, 예, 예.
4: 거기까지는 대충 넘어갔어요. 미국 예. 비행기가 가끔씩 비정기로 올 수가 있다. 뭐 수교, 미수교 국가지만 예. 뭐 싣고 왔다.
1: 예.
4: 그, 아, 와카리마스!
1: 알겠다.
4: 알겠다.
1: 그러다 치고, 예.
4: 됐어. 어! 저거는 나데스까?
1: 왜 또 뭐?
4: 나데스까?
1: 뭐?
4: 누구냐? 김포공항에 흑인 병사가 있던 거야.
1: 아이씨. 아, 이거는 설명 못할 것 같은데.
4: 왜 마이클 잭슨 데스까? 됐어.
1: 어.
4: 여기서, 요도호 이 승무원들이 머리를 진짜 잘 썼어요.
1: 어떡해.
4: 특히 기장, 이시다 기장이.
1: 기장이, 예.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4: 저 흑인들은,
1: 어.
4: 러시아인입니다.
1: 아.
4: 아니, 솔직히 그것도요, 그, 적군파도 좀 안타깝고, 이시다 기장도 약간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1: 아, 러시아 병사라고 말하는 기지를 발휘한 분이 최이석 관제사.
4: 아, 최이석 관제사.
1: 최이석 관제사가. 아, 대단하시네.
4: 그렇죠. 예. 일단은 둘 다 몰랐어요.
1: 둘 다 몰랐기 때문에.
4: 몰랐어요.
1: 그 이것도 넘어가.
4: 그래서 일단 넘어가요.
1: 예.
4: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불러요. 김포공항 그러니까 북한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던.
1: 그렇죠. 예.
4: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1: 야,
4: 지금 기타 조선인가 북한이
1: 북한이
4: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몇 년째인가?
1: 아 이거는 북한 사람만 아는 거지.
4: 북한 사람은 알아야 돼요.
1: 북한 사람 무조건 아는 거지.
4: 알아야 돼요. 올해가 경제개발.
1: 20%의 확률이네.
4: 야! 잠깐만. 나라가 올해가 몇 년도냐?
1: 아, 어떡해요, 이거.
4: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1: 아, 그럼 걸렸다.
4: 거기서 약간 신뢰가 무너져요.
1: 아, 신뢰 무너졌어. 예.
4: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 김일성 주석 사진 갖고 오라고.
1: 아, 그거는.
4: 그거는 준비가 안 돼.
1: 급구할 수 없죠.
4: 못 갖고 와요.
1: 그렇죠.
4: 야, 야, 야, 야, 야. 이제 뭐, 여기가 평양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난 거예요.
1: 예.
4: 김포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1: 그래서 이제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4: 대치 상황이 이제 3박 4일 동안 이어지는데.
1: 3박 4일 동안.
4: 3박 4일 동안 못 나와요, 거기서.
1: 예, 예. 아, 승객들도 다 같이
4: 있었어요.
1: 갇혀 있는 거고. 예.
4: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여기서 영웅이 등장합니다.
1: 어? 어떤 영웅이죠?
4: 야마무라 신지로라고 해서 운송성 차관. 지금으로 치면 국토교통부 차관이죠, 우리로 치면요.
1: 어, 예, 예.
4: 가요. 김포로 와요.
1: 네.
4: 그런 다음에 인질을 다 풀어주라고.
1: 오.
4: 그 대신에 나를 인질로 잡고 평양 가자.
1: 아.
4: 아, 승객들 전원이 다 김포공항에서 트랩으로 내립니다.
1: 야, 그 차관이 대단하네.
4: 아, 승무원 3명, 그 다음에 그 적군파 요원 9명, 그 다음에 네. 신지로 차관만 태운 요도호는 평양으로.
1: 다시 평양으로. 진짜 평양으로.
4: 진짜 평양으로 들어가요.
1: 예, 참고로 신지로 차관은 나중에 이때의 장면이 워낙 각인이 돼서 장관까지, 예,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4: 아이고, 근데 참.
1: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마무리하시죠.
4: 네.
1: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도호 사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미 연방항공국에 남긴 유명한 발 중에는 모든 비행 규정은 피로 쓰였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5,6,70년대부터 창랑호 납북사건, 대한항공 YS-11기 납북사건, 요도호 사건 같은 큰 사건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항공보안체계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간 편이라고 하고요. 미국만 해도 항공사들이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으려고 정치권에 로비하는 일이 많았을 정도로 9.11 테러 이전에는 항공보안이 허술한 편이었다고 하네요. 자, 비극적인 상황을 겪어야만 무언가가 또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앞으로 다가간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3차 TV토론을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희성 후보는 지난 주말 강원과 TK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와의 누적 표차는 1.45%포인트로 벌어진 상태죠. 하지만 당원의 절반 이상 절대적인 숫자가 있는 호남과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여서 마지막까지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1부 철의와 헌기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게 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 TBS 박종현 판승부 철이와 영희를 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일단 철이를 맡고 있는 성실의 아이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박종현 앵커님. 후회하지 마세요.
0: 예, 역시 그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예, 역시 훈련된 멘트. 자, 그리고 오늘 영희가 네. 사라졌어요. 영희 대신 이분이 오셨습니다.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장성철 소장님이랑 묶여서 영광입니다. 자리 비우면 안 되는데, 근데. 요새. 자리 비우면 안 되는데.
0: 아, 장성희의 파트너인 게 굉장히 영광입니까?
2: 영광입니다.
3: 제가 영광이죠.
4: 요즘에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 화제가 되고 진영 내에 파급력이 대단히 커요. 그 영광에.
0: 저한테도.
4: 묻어가고 있습니다.
2: 금시 초문인데.
4: 글도 많이 올리시고. 그글 보고 저도 방송에서 인용하고.
0: 오, SNS.
4: 네.
0: 지금 길어 근데 좀 짧게 해주세요. 3분의 2
2: 요새 그 짧게 쓰면 정청래 그 후보처럼 아련 몽롱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주장을 적고 논리를 직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포스터 쓰듯이 그렇게 하면 또 그건 또 너무 생각 없다고 또 비난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리 예편단신 우신이 박우신 기자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일단 좀 더위가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인천, 강원 그리고 TK 지역에서 결과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5: 네, 김민석 후보가 주말 순회 경선을 싹쓸이했습니다. 토요일 제주 인천에서 47.75%로 정청래 후보 42.08%를 5.67%포인트 차이로 이겼고요. 어제 강원, 대구, 경북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48.54%로 정 후보 44.40%를 이겼습니다.
0: 예.
5: 누적 순위도 바뀌었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95,821표로 46.01% 선두였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92,735표로 44.53%로 표 차이는 3,086표에 불과합니다. 득표율도 1.48%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요.
0: 예.
5: 송영길 후보는 9.47%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섰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번 연승으로 역전을 한 모양새였고요. 다만 아직 전체 권리당원 표심의 30%만 공개된 만큼 대세가 굳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0: 예. 이제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제 추세가 이미 끝났다. 안편에서는 아니다. 지금 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주장입니다. 토요일 제주 인천이어서 주일에 일요일 강원 TK 쪽 모두 김민석 후보가 이제 1위를 다시 탈환했는데 하원기 대변인.
2: 저는 그 결과는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0: 예.
2: 지난주에도 일단은 정청래 대표께 정청래 후보께 유리한 전장이라고 평가받는
0: 예.
2: 충청 부울경에서 충분히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점점 득표는 벌어질 거고 실제로 0.99%포인트에서 조금 더 벌어진 거긴 하지만 벌어진 건 벌어진 거니까요.
0: 예.
2: 추세선을 봤을 때는 호남까지 이런 게 이어질 거라고들 다들 보고 있고 정청래 후보께서 뭔가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노사모, 뭐 어게인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
0: 어머니 도와주세요.
2: 어머니 도와주세요도 설명을 지금 드리면 그게 원래 정동영 후보의 구호였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0: 예.
2: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0: 예.
2: 그때 당시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정동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이걸 걸었다고
0: 예, 맞아요.
2: 하더라고요.
0: 포스터 있었어요.
2: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 하는 건데 또 정통이랑 노사모랑

0: 또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캠페인의 일관성 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이게 계속 앞으로 순회공 경선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일주일 남았어요. 장소장님.
2: 끝났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 저희가 썸네일로 이미 고진했습니다만
2: 흐름은,
1: 장소장님.
2: 흐름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저희들은 한꺼풀 벗겨서 이제 보잖아요. 하은기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유리했던 지역들에서 접전이었다면 앞으로 조직과 여러 가지 바람에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것도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1: 예?
2: 저는 1순위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50% 넘어서 끝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1: 아.
2: 왜냐하면 지금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얻은 김민석 후보의 득표율이 47.75, 48.54예요.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50% 가까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1: 예?
2: 45, 44, 45에서 지금 2, 3% 정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호남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분들은 야, 이거 2순위표까지 하면은 이거 또 뭐 경선 불복이네. 사실상 내가 이겼네. 이런 소리가 반대측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확실하게 좀 몰아줘야 되겠다.
1: 어.
2: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새 불리함을 흐름의 불리함을 정청래 후보도 연설 중에 나타낸 것 같아요.
1: 어디서 나타났죠?
2: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노래 부르고 또 하나는 하소연을 해요.
1: 그렇죠.
2: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네거티브를 합니다. 이거는 앞서가는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건 뒤쳐져 있는 후보가 그냥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후보의 유세 그 연설에서 상당히 유익하게 봤던 거는 전대 끝나고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당내 분란 없도록 잘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 아.
2: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이제 뭔가 닫는 듯한 멘트?
2: 네, 이제
1: 정리하는 듯한 멘트?
2: 주도권과 흐름과 분위기 내가 잡았다. 그래서 여유로움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흐름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1: 들어요. 그 장소장님이 지난주에 끝났다고 그랬고, 오늘은 약간 업데이트 됐어요.
3: 진짜 1순위, 끝났다.
1: 1순위 투표만으로도 끝났다. 이게 네. 업데이트네요. 선호 네. 투표 적용 안 해도 끝났다.
0: 라고 예. 보여요. 사실 제가 평론할 때 끝났다, 진짜 끝났다, 뒤집어졌다.
3: 큰일 났다!
0: 세 개는 안 쓰려고 하거든요. 너무 구글 유튜브 썸네일 같은 비평이라서.
1: 한판승부 정론 한판승부.
0: 네, 그러니까요. 위대한 CBS에서 예. 그렇게 하긴 좀. 근데 실제로는 흐름에 동의가 됩니까?
1: 예.
0: 정청래 후보 쪽에서 만들어내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 뭐 별도의 후보지만 어쨌든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1: 팀 정청래.
0: 일주일 동안 만들어낸 어떤 이슈, 노이즈들이 굉장히 유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형태의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1: 예.
0: 이를테면은 뭐 눈이 안 보이는 서민아 후보 악수 패싱하고
1: 맞아요.
0: 막 같은 당 후보 연설하는데 야유하고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뭐 언론 취재하고 있는데 그걸 보좌진들이 카메라로 막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1: 오마이뉴스였어요.
0: 오마이뉴스.
1: 오마이뉴스 카메라. 자, 우리 오마이뉴스의 노조현장 한 말씀 해주세요.
4: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서 그런 사안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1: 네.
4: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1: 사실 진짜 심한
4: 네.
1: 얘기예요.
4: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전당대회 공간이잖아요.
1: 그러니까
4: 그 공간에서 누구를 찍든. 무엇을 하든 언론사 카메라에게 허락된 취재가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특정한 후보가 너무나 집중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 예.
4: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1: 최고위원 후보 중에 지금 현재까지 있으니까.
4: 네. 그리고 어쨌든 많이 뉴스가 이미 된 상황이었고 그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도 다 찍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 예.
4: 그런 와중에 보좌진이 그거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 카메라가 뭘 찍고 있는지 LCD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1: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4: 그러니까 저희 카메라에 보면은 뭘 잡고 있는지가 LCD 창에 보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4: 그게 뭘 찍고 있는지까지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진들이 자꾸 감시를 하니까 왜 감시하느냐라고 하는 항의에 응대도 안 하고 어디 소속인지 밝히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럼 저 감시하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라고 찍었다는 이유로 종이 같은 걸로 막으면서 찍지 마라. 하는 거가 이걸 취재 방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게 조금 더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게다가 뭐... 보론을 하자면 네. 그분의 소관상임이 있는 문체위예요. 언론 신문을 다루는 그전에는 방송을 다루던 과방위원장이었고요.
1: 네.
0: 근데 그런 분이 앞으로 언론개혁한다 그러면 이게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다루는 분들이 지금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탄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당 의원 비판하고 이러면은 네가 또 방송 나가서 새치어로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1: 지금 댓글도 있어요. 너무 꼴 보기 싫다고.
0: 네. 근데 꼴 보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소관상임위에서 네. 언론을 관장하는 분이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매우 비판받아야 되는 문제고요. 예. 그분이랑 뭐 이지은 뭐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소음들이 예. 정청래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끔 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득표력을 깎아먹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호남에서는 오히려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이 넘어갈 수도 있는 저런 상황이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1: 아니, 민주당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네. 언론의 자유를 수요한다고 주장하는 곳인데 네. 우리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2: 저도 네. 상당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냥 정치권에서 네. 30년 동안 기자분들도 뵙고 취재하는 것도 보고 네. 정치인들도 모셨지만 저런 시간 막 이게 A4용지 이런 걸로 막 막더라고요 이렇게.
1: 아니 10초 정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쇼츠로도 막.
2: 10초라고 안 했고요. 예. A4용지로 이렇게.
1: 아, 예, 그러니까요.
0: 쫓아다니면서.
2: 네. 그래서 야 저거 되게 신기한 장면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최민희 후보가 지금 최고위원 득표 수로는 네.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박선원 2위 후보랑 상당히 이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원래 한 6% 좀 넘었는데 지금은 4%가 안 되더라고요. 3.78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호남과 수도권에 가면은 최고위원의 1순위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1: 수석 최고위원이.
2: 수석 최고위원이 최민희 후보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예. 근데 왜 막은 거예요, 오마이뉴스는?
4: 그러니까 그 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최민희 후보를 너무 딥하게 찍고 있다는 걸
1: 다른 후보는 취재 안 한다?
4: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실제 채널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후보들 반응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후보를 찍고 있는 과정 이제 항의를 하다가 예. 이제 감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저희 카메라가 그 감시하는 보좌진 쪽을 향한 거고요. 그러자 그 보좌진이 자기는 찍지 말라고 이렇게 종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소동이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SNS에 뭐 저희 그 촬영 기자 중에 한 명이 예. 조선일보 쪽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해가지고
2: 진짜 그래요?
0: 무슨 상관이야 말이야.
1: 아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4: 그 촬영 기자 중에 한 분이 예. 그 TV조선 쪽에서 일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예. 특정해가지고 올린 건데 예. 최민희 의원께서 근데 사실 그 출신이 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지금 이 상황과는
1: 그렇죠. 그러니까요.
4: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 기자분이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전에 아직 있니 해외로 탈출했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 단독 포착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 보도했던 그 기자입니다. 그리고 상도 받은 기자예요.
1: 아,
4: 근데
1: 예,
4: 그 기자가 예. 어떤 걸 보도하고 뭘 하는지가 아니라 얘는 조선일보 출신이야, 쪽 출신이야 라고 SNS에 마녀사냥식으로 저격해서 올리는 좌표 찍는 것도 역시 과방위원장 출신 특히나 뭐 말지 1호 기자이자 언론계 운동 열심히 하신 분에는 걸맞지 않은 행동이겠죠.
0: 아니 근데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 본인이 대한민국 뭐 진보의 의제 설정은 뉴스 공장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잖아요.
1: 예, 예.
0: 거기에서 언론 윤리가 위배되는 어떤 행동들이 나왔을 때 예전에 장인수 기자 건 같은 거 맞아요. 나왔을 때 예. 특별히 뭔가를 제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비판하거나 오히려 더 치켜세우고 거기 막 게시판 가서 보고하는데 실제로 막 자기 찍는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1: 예.
0: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받자 조선일보 출신 성분 이런 걸 얘기하면 나중에 그분이 언론개혁을 추진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언론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냅두고
1: 그러니까요.
0: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에 대해서만 개혁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비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당내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일이에요. 전당대회와 별개로요.
1: 그러니까요. 자 이런 건 이제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그 말 실수하는 장면이 있었으나 물론 이게 이제 선거 기간 내에 보면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말을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면이 주목을 받아서 소개하는 건데 잠깐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6: 정청래 후보께서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말실수를 한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청래 후보 지지자님들이 청래당이라고 쓴 깃발을 흔든 걸 봤습니다. 김일성도 조선노동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김일성당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에 자기 이름으로 정당을 한 사람은 조국혁신당, 청래당일 것입니다.
1: 예. 자, 정청래 후보의 발언, 이어서 송영길 후보의 이어지는 발언을 들으셨는데,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좀 말씀을 잘하시네요.
4: 예. 격앙된 표현이
1: 격앙된 표현이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이후에 또 정청래 후보는 바로 사과를 했죠.
4: 아, 네. 연설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몰랐는데 대통령 이름을 잘못 부른 것 같다. 그분은 당원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게 또 더 화제가 된 게 지방선거 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도 예.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혼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1: 예. 자, 이제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결정적인 이제 순간이 될 것 같은데 특히 호남에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율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승부처죠?
4: 네. 뭐 주말이 본게임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15일 호남권, 16일 서울 경기 경선이 이어집니다. 호남에만 전체 관리당원의 한 33%, 51만 명 정도가 몰려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예. 서울 경기까지 합치면 남은 표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호남에서 자신이 우세하고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면서 굳히기를 노리고 있고요. 예.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재의 조직을 이겼듯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 이러면서 막판 결집에 나섰는데요. 예. 지금 전체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표가 70%, 또 국민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교차를 만들지 못하면은 혼전 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 예, 자 정청래 당대표의 말실수 이건 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또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거 갖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하은기 대표님.
0: 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예. 말실수 자체는 저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전에 깔아놨던 복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유독 더 비판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뭐 유시민 작가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참혹하게 실패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상대 후보가 물으니까 노코멘트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
1: 필연적 실패.
0: 예. 네. 그 참혹한 실패라는 표현도 아마 썼던 걸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걸 이제 TV 토론회장에서까지 뭐 공방이 나왔는데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께 묻는 건 유시민 작가 욕하라는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의 그 견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그거를 뭐 갑자기 십자가 밝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실수가 나오니까 더 비판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장 소장님.
7: 김민석 후보도 예전에 좀 뭐 말실수 비슷한 거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 일이긴 하지만 예, 예. 또 이명박은 제2의 노무현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딴지 게시판에서는 아니 김민석 당신도 막 이명박 뭐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런 연설 과정 중에 말실수를 갖고 그렇게 큰 문제 삼고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본인도 이제 말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어쨌든 그거보다는 송영길 대표가 아주 아 정말 찰지게 아프게
1: 송영길 대표가 더 좀 뭔가 그 전투력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 지치시는 것 같아요.
7: 그러니까요. 네. 그 검찰개혁 다 됐는데 정청래 대표 왜 나오려고 그러냐고 그만해라 이제 네. 우리가 네. 할게 내가 할게 이러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막 밑에서
1: 웃었어요.
7: 네, 허탈하게 웃는 네.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정치인들이요, 누군가 상대방을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면,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그건 실패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송영길 후보 말이, 정청래 후보가 생각해도, 아, 맞네. 맞으니까 화는 못 내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상황을 넘기려고 하잖아요. 정말 찰지게 잘 이렇게 패고 있어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1순위에서 50% 넘게 되면, 예. 송영길 후보의 공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청래 후보 쪽으로 가려고 하는 표를 막는 예. 그런 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송영길 후보 때문에 예. 이 경선이 상당히 좀
1: 긴장감도
7: 재미있기도
1: 있고,
7: 하고
1: 텐션도 생기고
7: 또 저급하게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게.
1: 맞아요.
7: 그래서 상당히 좀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다.
1: 뉴스공장 같은 프로그램 나가서도 김어준 씨와 그냥 설전도 하고 할 말하고 주장을 하는 모습 자체가 또 지지자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7: 당신 이명박 정권 될 때 왜 외국 갔어? 막 그랬나? 막 그랬던데.
0: 그러니까 정은길 후보처럼 네. 보통 정치인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1: 아.
0: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1: 투박하게.
0: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정치인들은 자기 속을 숨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당신 왜 나왔냐? 정치인 보고 왜 출마했냐는 건 왜 태어났냐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거의 그 정도 급이잖아요.
1: 화음기 때문에 재밌네. 네. 계속 해보세요.
0: 대통령이랑 의리 지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너 싫어한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1: 예.
0: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사실 뭐 언론인이든 정치인이든 저 말이 맞다고는 생각하니까 다 웃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1: 예. 기분이 좋아서도 그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0: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실. 다 아는데 왜 몰라요.
1: 자. 우리 곽유신 기자는
4: 송영길 후보의 캐릭터도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1: 예.
4: 표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 아.
4: 그러니까 3위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1: 본인의 표?
4: 네, 조금 더 유의미하게 가져가고 특히나 이제 호남이 본인의 최대 표밭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놨어야 되는데
1: 예, 예.
4: 지금 일각에서는 김문석 후보 쪽으로 선호 투표가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생각했던 분들 일부가 지금 이미 김민석 후보를 찍고 있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도 일부 있더라고요.
1: 변호사님의 예언대로 아예 선호 투표제 아예 안 하고 그냥 네, 아예 이 순위로 그냥 해버리자.
4: 네,
1: 전략적 투표를 한다.
4: 그런 상황에서 송 후보가 조금 더 분발하는 모습도 그 차원에서 한 번 더 좀 끌어올려놔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1: 예.
7: 인천에서
1: 인천.
7: 송영길 후보의 텃밭이잖아요.
1: 맞아요.
7: 그래서 한 11%밖에 송영길 후보가 못 가져간 것이 보면은 표에 집중 쏠림 현상이 좀 이 권리당원 내에서는
1: 전략적인
7: 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이 어머니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어머니를 부른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최고의 후보 중 이성현 의원이 먼저 SNS에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그 외에 정청래 후보도 올리긴 했는데 어머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현 후보 어머니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 정청래 TV 떴다. 여기서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우신 기자.
4: 네.
1: 어머니.
0: 왜 웃어요? 웃음만
1: 어머니,
0: 나오는
1: 어머니 생각 항상 기쁘시죠?
4: 제가 예. 여기 한 판 쓰고 시작해서 오늘이 가장 어렵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성훈 후보는 사실은 뭐 저희
1: 고양이
4: 이랬지만
1: 예.
4: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5위가 지금 너무 치열하잖아요.
1: 5, 6위 와요.
4: 네, 그러니까 5위에서 김용 후보가 되느냐 이성윤 후보가 되느냐 이 차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서 최고위원 선출직 중에서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가 더 들어가느냐 팀 김민석이 더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또 향후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1: 예.
4: 더 사활을 걸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그 주성야청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좋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읍소하는 전략을 택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예. 정청래 후보의 어머니 고향이 또 전북이잖아요.
0: 네.
1: 완주인가? 예.
0: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뭐 정동영 그 장관이 생각나긴 했는데
1: 예.
0: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라는 게 좀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해석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련몽롱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올리는
1: 예,
0: 타입이라서
1: 예, 예.
0: 저는 이제 그 이성윤 후보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주석 야청 그거는 매우 큰 말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1: 낮에는 김민석,
0: 예.
1: 밤에는 정청래다.
0: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탄압받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붙여요. 주윤, 뭐 야한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 무서우니까 이제
1: 예.
0: 그때는 다 윤석열 붙어있지만 밤에는 한동훈 중심으로 뭉치더라 이런 얘기고 역사적인 맥락으로는 여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호남분들한테 주석 야청 이걸 민심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있을 그 순회 경선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김용 후보가 바로 또 올렸어요.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어머니 해초리를 드세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에 매다고 하셨는데.
7: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저는 호남
1: 어머니 호남 당원이라고
7: 좀 생각이
1: 어머니는
7: 들어요.
1: 호남 당원,
7: 네.
1: 호남표.
7: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에게 호남은 고향과 같은 곳이잖아요. 어려울 때 지켜주고 항상 찾아가면은 또 응원해주고 다독여주고. 김용 후보랑 이성윤 후보가 지금 5등 6등 해서 지금 박빙으로 해서 누가 이제 최고위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두 분 사이 경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용 후보가 이성윤 후보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회초리 들어가지고 예. 이성윤 후보 찍지 말고 저를 찍어주세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이것도 예를 들어주세요. 김용 후보가 5위가 될까요?
7: 이건... 김용 후보가 되죠.
1: 아, 김용이 5위다?
7: 예. 네. 그러니까 이성윤 후보를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또 찰지게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대요. 아. 나 이것도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 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이성윤 말이야. 그 저기 문재인 정부 때 말이야. 어, 저기, 어? 경희대 법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 와, 그런 거 가지고 막 공격하시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 어.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떨어뜨려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7: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성윤, 정청래, 이분들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게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이렇게 세 명에게 표를 생년월일 끝자리로 나눠주는 게, 이제는 예. 좀 깨진 것 같아요. 어. 지난번 이제 주말, 를 기점으로 해서 이성윤 후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 예.
7: 수도권에서 정치 활동을 한 김용 후보가 수도권에서 좀 여러 가지 표가 결정이 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래요. 아무튼 일주일 후 이제 결과가 추정난 이후에 또 민주당의 통합 문제 그리고 전당대회 후유증은 어떻게 좀 수습될지 참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7: 수습 안 돼요.
1: 안 되길 바라십니까?
7: 아니 안 되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2028년, 2030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싸움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속일 수가 없어요.
1: 그런데 정천 후보가 오늘 분당은 절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한 것 자체가 오히려 분당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것 같긴 해서.
0: 근데 분당을 하려면 예. 특정 단일 후보가 대선 주자이거나 아니면 아. 개파 보스여서 아하. 본인이 누군가랑 같이 나갔을 때 본인 얼굴 걸고 당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크거나 작거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파 보스죠. 한두 명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정청래 후보께서는 아직 그 정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당을 할 에너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긴 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이런 야당에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 보면 지금 거기는 아예 그냥 쫓아내고 뭐 법정 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예, 예. 복당하자 같이 가야 된다 뭐 서정국 변호사 이런 분들 보면 삼국지다 이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1: 예.
0: 저희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분당하고 이러면 너무 국가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나?
7: 1분만 얘기해도 돼요?
1: 예, 30초. 예.
7: 저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이번에 예. 큰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1: 잡았어요.
7: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1: 오.
7: 그 패널들 100명이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권력이 견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현재 보면은 40에서 45% 정도의 민주당 지지층과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독자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이랑 후광이 있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오로지 본인의 정치력 가지고 저런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 진영 내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정치인 정청래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본인의 정치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비주류를 더 강하게 대변할 수밖에 없다. 탈당 그런 것은 아니고
1: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피사체, 발광체
7: 네.
1: 이 부분.
7: 발광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 후보가.
1: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하원기 전 대변인 감사드리고요. 철이와 헌기 여기서 마칩니다. 박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예, 10의 4중의 한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2부에서는 신병교육연대 입소를 앞두고 계신 분이세요. 현역 의원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화제의 의원을 만나는 시간. 한판 인터뷰 시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0: 아, 원내대표님 대신이 왜 저희 방송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1: 아닐 겁니다.
0: 아닌가? 예, 그럴 일 없죠?
1: 아, 그럴 일 없죠.
0: 근데 왜 이렇게 뜸했어요, 그동안?
1: 최근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네. 일단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아. 예, 밥을 제가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좀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0: 자숙의 시간?
1: 네, 그러고, 맞죠. 그, 네. 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지선이나 이런 것들 네.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 네. 아, 더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아. 네, 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힘든 시간들을.
0: 그래도 방송에 나온 지선 이후에 나온 우리 개혁신당 지도부 중에 가장 성찰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1: 아,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0: 예. 네. 물론 이긴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겠는데. 아, 예, 잘하고 계시는데.
1: 네. 네.
0: 자,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은 처음으로 네. 신병 교육도 입수를 하신다.
1: 네네.
0: 이번 주 수요일.
1: 예, 이제 내일 모레죠.
0: 내일 모레.
1: 네.
0: 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경험의 업데이트라고나 할까요?
0: 경험.
1: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이제 저도 영포티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원 중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네. 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제 경험이 약간 최신화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아~ 때들이 있어요.
0: 내가 군대 다녔을 땐 말이야.
1: 그렇죠.
0: 내가
1: 나 있을 때는 말이야. 이런 게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얼마 안 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그 학교 내에서 점심 시간에 축구 못하게 하고 예. 뭐 운동에 못 하고 수련에 못 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인데 점심 시간에 축구 못하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를 않았어요.
0: 아
1: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때 경험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있더라도 전국에 학교 한두 개 있겠지. 왜냐하면 저도 뭐 학교 다닌 지 이제는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네.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됐고.
0: 네.
1: 그래서 제 경험을 믿고 하려고 하다가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전국에.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한 초등학교가.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0: 아,
1: 내가 안다는 거를 네. 너무 과신하면 안 되겠다. 뭐든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다.
0: 예, 예.
1: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가게 됐는데, 네. 저도 이제 변호사 자격 취득하고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았었는데,
0: 법무관.
1: 네, 네. 법무관 하기 직전에. 그게 벌써 14년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0: 아하.
1: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지금 국방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제 경험을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0: 예, 지금 벌써부터 댓글은 신병훈련
1: 네.
0: 짧은 기간이지만 체력적인 부분 많이 걱정된다. 얼굴만 봐도 더워 보인다.
1: 네. 제가 그 실제로 이제 어제 조금 시원해졌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맞아요. 입수 지나고.
1: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복이 있다. 일단 제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좀 시원해진다는 일단 자기 PR 잠깐 하고요.
0: 계절의 시간이 바뀌었다.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같이 와이프랑 네. 조금 산책하면서 그 러닝을 잠깐 해봤거든요.
0: 분이 큰일 날 뿐이네. 차원이 달라요.
1: 네네. 아니, 그랬는데 이제 뭐 군장도 없이 그냥 살짝 러닝하는데도 네. 제 꼴을 보더니 와이프가 네. 넌 안 되겠다.
0: 그러니까.
1: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갔다가 네. 괜히 군의 의료 대비 태세 점검하고 오는 거 아니냐.
0: 엠보라스 막 지나가고.
1: 그렇죠. 네. 그런 걱정을 사실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래도 또 열심히 해봐야죠.
0: 네. 그렇군요. 이긴 사무총장이 또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편히 봐주지 말고 빡세게 굴려주시길 국방부에 아마 당부를 한 것 같은데.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그 논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네네네. 논산에 굴려서로 갑니다.
0: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가서 저희 제작진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던데.
1: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사실 고작 2박 3일 갔다 오는데 여기 모기, 또 모기 퇴치제 되게 예. 비싼 걸로다가
0: 알겠습니다.
1: 네, 수입산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
1: 네.
0: 일단은 근데 그런 또 훈련을 받으면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1: 네.
0: 무슨 또 진짜 사나이 찍으러 가냐. 이런 비판적인 댓글도 많이 있고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1: 비판이 훨씬 많죠.
0: 예.
1: 사실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부대들도 좀 알아보다가 그나마 육군훈련소가 좀 뭐랄까 루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계시는 병사들 피해가 조금은
0: 덜하다.
1: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저도 뭐 계시는 병사분들 또 간부분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겠죠.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정말 송구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방위원으로서 또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 내부 반에서 주무시는 거네요, 그죠? 훈련소.
1: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육군 본부 측에서는 예. 굉장히 협조적이셨는데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0: 괜찮아 해주세요. 국방부에서?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최근에 예. 국방부에 이제 안규백 장관 아, 그 맞네. 관련해가지고
0: 병역 문제,
1: 예,
0: 비판,
1: 그
0: 탈영 문제,
1: 예, 탈영 의혹,
0: 의혹,
1: 그런 걸 비판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예. 국방부에서 조금 이게 좀 세게 이제 그
0: 불려라?
1: 예, 모르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예. 그 뭐랄까. 아무튼 이런저런 이제 좀 조건도 붙고 견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단계라 아.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1: 예.
0: 그렇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면서 뭔가 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런 경험이 좀 되시면 좋겠다.
1: 네. 네. 그 현재 그러니까 이게 국방위원은 기본적으로 부대의 시찰이나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 군과 협조를 거쳐야 예, 되지만 예, 예. 근데 제가 애매한 나이대라 가서 그냥 막 둘러보고 지휘관들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조금 그래도 현장의 상황을 아. 좀 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직접 몸으로 좀 부딪혀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0: 예,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베스트 댓글은
1: 네.
0: 제작진이 뽑은 베스트 댓글은 얼굴은 장군이다. 얼굴은 이미 사단장이다.
1: 네, 천하대장군 그런
0: 예,
1: 느낌이죠.
0: 알겠습니다. 네. 잘 마치시고.
1: 예.
0: 제가 이제 국방위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안규백 국방장관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여당에서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고 충분히 소명이 됐기 때문에 왜 이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최근에 그 통합 국군사관학교 문제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 메신저 공격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다른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도 병적 기록부는 다 공개합니다.
0: 예.
1: 심지어는 장관 후보자 아들들 것까지 다 공개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이 아니었지만 이걸 청문회에서 공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지가 않고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인데.
0: 예.
1: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 연구원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0: 예. 예.
1: 또 수치 말씀드리면 줄줄 읊어야 되니까
0: 아, 그러니까.
1: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0: 예.
1: 이 의혹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탈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재밌는 건 탈영 의혹을 안 믿으시는 국민들도
0: 예.
1: 병적 기록부 공개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0: 그렇겠죠.
1: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다른 어떤 말잔치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공개가 되고 만약에 그 기재에 대해서 국방부 쪽 설명대로 뭔가 오해가 갈 만한 상황 아니면 뭔가 사실과 다른 상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국민들께 밝히고 설명을 해야지 넘어갈 수 있는 이슈지 퇴임하고 나서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뭉개고 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밝혀져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 이게 제가 이제 그 병적 기록부나 경적 기록표 이게 예. 이제 보면 그 기재되는 내용이나 뭐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0: 그렇겠죠.
1: 네네. 네. 딱 깔끔한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고 국방장관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0: 예.
1: 그 설명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같이 그걸 공격한 사람들이 조금 머쓱해지는 상황은 되겠죠. 근데
0: 예.
1: 그게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 그런다면은 저는 인사권자의 대통령이나 본인이 책임지고 뭐 물러나실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소명이 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 네네.
0: 새롭게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1: 그렇죠.
0: 된다.
1: 그렇죠. 해명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0: 예.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이제 사관학교 통합 과정에
1: 네.
0: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면서 안규백 장관에 공격을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고 최근 또 이제 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쿠데타는 다 육사에서 벌어졌다. 위로 갈수록 고위장성이 육사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다.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 줄지 않겠냐? 어떤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네. 입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은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0: 왜 반대하시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 대통령께서는 좀 여러 정책을 세우실 때 과거를 기준으로 복수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펴시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0: 예.
1: 과거에 지금 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도 이게 보안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피해자 예. 보호는 충분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검찰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싹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고 육사도 육사가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육사 출신들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0: 예.
1: 이건 되게 어떤 복수심에 기반해서 정치를 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을 봐도 별로 그렇게 끝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육사 출신의 어떤 개별 인물들의 일탈 행위를 전부 육사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육사에서 쿠데타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1: 게다가 육사 출신 중에 오히려 정말 자기의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국방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런 거는 다 못 본 척하고 잘못만 볼 것인가. 유승민 대표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논리라면은 서울대학교는 왜 안 없애고 뭐 충암고는 왜 안 없애고 아니면 민주당 출신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에서도 나쁜 짓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0: 예.
1: 민주당 국민의힘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죠. 사실 나쁜 짓 한 사람 있었죠. 그러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국회는 왜 안 없앱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0: 예.
1: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육사통합의 여러 논리들, 뭐 합동성 강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냥 뭐랄까, 그냥 허울이고 실제 핵심은 육사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0: 김병준 의원이 육사 출신이고 사성장군 네. 출신이잖아요. 육군
1: 네네.
0: 대장. 이분이 저희 방송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니다. 미래 전장 환경, 미래 전쟁이 사이버,
1: 네.
0: 우주, AI까지 확대됐다.
1: 3군
0: 장교들을 함께 통합해서 교육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분 육사 출신인데 네. 통합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0: 예.
1: 이제 3군 사관학교, 육사 뭐 회사 공사에서는 예. 굉장히 각군의 기본기를 배웁니다. 각군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게 통합이나 합동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이제 통섭, 뭐 통합, 뭐 이런 부분들이 학문계에서도 한창 유행이었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통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뜬구름 잡는 창의력을 발휘하자, 우리 뭐 서로 학문 간의 융합 연구를 하자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자기 분야에서 기본기가 확실한 분들이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내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나 합동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육사 출신 이제 참모총장분들 쭉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육사 회사 공사의 생도들에게 합동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걸음마를 배워야 하는 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군에 저도 국방연이 다 됐네요. 저희 군이란다. 우리 군에서 그 이제 소령 진급했을 때 또 중령 진급했을 때 소령 때 합동성 기초 교육 또 중령 때 합동성 심화 교육을 실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연관급이 돼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나서 그럼 다른 군과 어떻게 합동 작전을 할 것인가를 추가로 배우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합동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실 거면은 이거를 왜 육사 회사 공사만 하느냐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관급 이제 승진하는 소령 기준으로 사관학교 출신이 15%밖에 안 돼요.
0: 예.
1: 우리 요즘 보면 학사도 있고 학군도
0: ROTC,
1: 있고
0: ROTC도 예, 그렇죠? 있고
1: 이렇게 막 3사관학교 출신 분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각 군별로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85%는 그냥 놔두고 15%에 대해서만 초기 단계에서 합동성 교육을 하자.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합동성 강화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내세우는 거고 대통령
0: 육사
1: 말씀대로
0: 육사 없애고
1: 네? 대통령 말씀대로 육사가 문제니까 그냥 없애면 이상하니까 통합의 형태로 육사를 없애는 거다. 저는 대통령께서 마음의 소리를 하셨다고 봅니다.
0: 그럼 이거 이제 거의 통합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1: 네.
0: 더 막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1: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요새 이게 물론 뭐 진해 씨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0: 해군사관학교 있는 진해.
1: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심이 장난 아닙니다.
0: 제 고향 청주 공군 산업교 있습니다.
1: 그렇죠. 청주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청주도 청주지만 지금 이 해군사관학교의 통합 문제가 더 큰 이슈인 게
0: 예.
1: 이게 대전 너무 좋은 도시지만 바다가 예. 있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는 함정 타고 해야 되는 교육은 좀 몰아서 그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0: 예.
1: 해군사관학교 실제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단순히 배만 타는 게 아니고 진해에서는 틈만 나면 바다 수영도 하고 바다에서 정말 해군의 기상을 늘 배운다는 거예요, 가까이.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거를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해군 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논의나 뭐 우리 지역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대통령께서 너무 본인의 내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0: 예.
1: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반대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0: 예, 근데 또 그런 지적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아, 네. 지금 뭐, 이분들 대학생 같이 이제 사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것이고, 네. 그런 군사훈련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네. 바다도 얼마든지 방학에 가서 훈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1: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정말 하고, 그걸 위해서 하시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멀쩡하게 굉장히 잘 돌아가는 바다와 인접한 해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그걸 왜 방학 때만 그렇게 하라 그래요?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예전에 변호사협회에서 네. 법제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1: 그때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저희가 그 법대든 로스쿨에서든 공부하는 기본 6법을 바꿀 때는 저희가 사소한 규정 몇 개 바꿀 때도 보통 1년, 2년 정도 각 분야 그 교수님들, 실무자들 예. 불러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조문에 문제가 없는지 실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 점검을 하면서 바꾸거든요. 그런데
0: 예, 예.
1: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민주당 의원분들이 뚜닥뚜닥 그냥 노트북 두드려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관련되는 법률들의 정비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려고 하고 있겠죠.
0: 앞으로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 네.
0: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1: 네, 열심히 해야죠. 네.
0: 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개혁신당 좀 어렵죠?
1: 아, 쉽지 않죠. 네.
0: 방향성.
1: 네.
0: 존재감.
1: 네.
0: 어떻게 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1: 저희가 사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더 그 양당이 좀 감정적으로 정치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더 데이터 기반의 정치를 해보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실제
0: 예.
1: 지방선거 전에도 조용한 다수, 그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소수가 너무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데 조용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해보자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0: 예.
1: 그렇게 잘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정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느냐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보고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죠.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순위 요소가 될 텐데
0: 예, 예.
1: 지금 개혁신당은 어떤 면에서는 개혁신당의 주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뭐 양당의 이런 어떤 극단적 대립 상황, 적대적 공생 관계 이런 것이 개혁신당의 뭐 적입니다라고 저희가 많이 해오고 뭐 종천 후보도 뭐 지선에 여러 번 얘기하고 했지만
0: 예.
1: 근데 그게 하나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선거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예.
1: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런저런 시도들은 많이 하고 뭐 과학적인 거 AI 데이터 이런 거는 하지만 결국은 개혁신당을 꼭 1순위로 뽑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뭘까 그거를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사실은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도 아직 뾰족한 수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0: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아 실제로 뭐
0: 국민의힘과의 그렇습니다. 공조 얘기도 나오는데
1: 네.
0: 사실은 공조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1: 뭐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뭐 징계한다느니 뭐 시끌시끌하고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수 있었다면은
0: 예.
1: 저희가 아마 더 공조가 더 활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공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그 액션으로는 나오지만 뭐 의사종족수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할 때도 뭐 나름의 공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또 장동욱 대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찾아오고 단식 중단하고 하면서 저희는 조금 황당했었던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예. 앞으로도 수많은 프로의 방정식이 많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일단 신병훈련 잘 받으시고.
1: 네, 일단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다가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건강하게 돌아오시면 뵙겠습니다.
1: 네.
0: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CBS 박종현 파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사라기 참외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99불, 전보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99불,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99불,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99불,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7: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그것도 하필 66 고속도로 한국판에서요. 차는 움직일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지나가던 한 스페니쉬 남자분이 차를 세우고 제게 오는 겁니다. 엄지척을 하면서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영어를 그닥 잘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차 트렁크로 가서 장비를 척척 꺼내서 제 차로 와서는 타이어 교체하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일단 경찰한테 신고한 후 레카차를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니까 이 친구 레카차 부르지 말라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전 9시 30분 막 지났을 때였거든요. 날씨는 90도. 하필 갓길이 없는 구간이어서 66번 도로 마지막 차선을 제가 서 있는 바람에 완전 트래픽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일단 선글라스부터 챙겨서 썼습니다. 그리고 차를 지휘하고 있으니 어디서 또 세큐리 차가 오더니 꽃갈콘을 깔기 시작을 하는데 혹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66번 이스트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 트래픽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 사과드립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저도 66번 오며 가며 가끔 차 하나 고장나 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차가 밀릴 때 저도 지나가면서 속으로 엄청 욕했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또 페이백을 받네요. 퇴진합니다.

0: 생각해보면 저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흔히 엔젤, 천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섰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뒤에서 큰 트럭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제 차를 밀어주는데요.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기아를 뉴트럴로 놨죠. 그랬더니 그 트럭이 제 차를 밀어주면서 주유소까지 밀어주고 유유히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닐까. 꼭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건 아니죠. 어쩌면 오늘 아침처럼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늘 저를 도와준 스페니쉬 남성분은 결국 타이어를 교체하긴 했지만 타이어가 잘 껴지지 않아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타이어를 빼기는 했는데 정말 딱 1인치가 모자라서 타이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뺄 때는 쉽게 뺐는데. 와, 제가 진짜 힘이 장사라면 이 차를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꿈쩍도 안 하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춘을 불렀나 봐요. 클리닝 덕트 차가 갑자기 한 30분 지난 다음에 왔는데 건장한 남자 3명이 차 안에서 내리더니 커즌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제 차 안으로 들어가 다른 재킷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재킷을 그러니까 인사이드에 집어넣어서 이걸 조금 더 높여가지고 결국은 타이어를 무사히 잘 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떠나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남자가 타이어 잘 껴서 멋있어 보인 적은 또 난생 처음이더라고요. 남자분들 타이어 잘 끼셔야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절 도와주신 그분에게도 간단하게 사례를 하려고 했는데 노노노노 you don't have to pay 막 이러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레카차 부르려다가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됐죠. 물론 시간상으로는 떼약볕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제 소정의 돈을 주머니에다 막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누군가의 오지랖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거 오늘 이런 경험을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언젠가는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꼭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90도가 넘는 불볕 더위였지만 마음만큼은 시원하고 상쾌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아, 그래서 그 2시간 때문에 이 방송국 들어오는 3시 전까지 얼마나 하루 종일 바빴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천사가 되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라라랜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해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건강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구촌 소식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오늘 월요일이죠. 라라라 퀴즈 정답자와 함께 또 새로운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자은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제 이야기.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에 두 차례 상륙하면서 저장성, 푸젠성, 상하이 등의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중국 동부에 상륙한 태풍 돌핀은 토요일 오후 5시 30분경 저장성 타이저우시 해안에 상륙한 데 이어 어제 오후 6시경 저장성 러칭시 해안에 다시 상륙했는데 첫 상륙 당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로 강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저장성 형지에서는 강풍으로 나무와 자전거 등이 쓰러지고 주민들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이 불었으며 태풍 상륙에 앞서 중국 동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장성 푸젠성 상하이에서 최소 21만 명이 대피했고 로이터통신은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전날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도로와 지하차도 1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강수량이 200mm를 넘었으며 주민들이 침수된 도로를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태풍은 항공, 철도, 해운 등 교통에도 큰 차질을 빚었는데 상하이에 있는 공항에서는 전체 항공편의 약 60%에 해당하는 1,400여 편이 취소가 됐고 다른 공항에도 약 300편이 결항이 됐으며 심지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 공항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 당국은 항만과 관광시설을 폐쇄하고 일부 지역에서 휴교, 휴업, 교통 운송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중국 중앙기상대는 오는 12일까지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성과 안후이성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이 된다며 산사태와 홍수 등 2차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돌핀이 중국에 상륙한 이후 발생한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으나 태풍 상륙 이틀 전 저장성 해안에서 9살 소년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만에서도 돌핀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이어져 어제 오후까지 632건의 재난 피해가 접수가 됐으며 6명이 다쳤다고 대만 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만 북부 지룡항에서는 강풍으로 수십 톤에 달하는 대형 컨테이너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기 DMB 지역에도 지난주는 간간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해갈도 안 되는 적은 양이었고요. 무더위와 습도는 이번 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90도 넘나드는 기온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아무래도 8월 말까지는 80도 중후반에 달하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 워싱턴 DC 지역 내일 화요일까지 가장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35도, 체감 온도는 거의 10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대호에서 유입되는 약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와 저녁에는 국지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덥고 습한 날씨는 내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목요일 오전 8시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네요. 주중에도 매일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 전선이 금요일에 기온을 낮추고 습도를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소나기와 천둥 번개는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고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 현재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하지만 체감온도는 거의 100도에 가깝습니다. 바람은 서풍으로 잔잔하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밤 폭풍우는 그치고 대체로 흐리겠고요.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덥겠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으로 바뀌겠고 늦은 저녁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수 있고요.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내일 화요일은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 95도, 섭씨 33도, 바람은 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 강우 확률은 약 50% 정도라고 하네요. 수요일 부분적으로 맑겠고요. 역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 85도에서 90도 사이이고요. 바람은 서풍으로 불겠고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비 소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목요일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90도 사이이고 습도는 약간 높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소나기 내릴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역시 더운 하루가 되겠고요. 바람은 약하지만 변화는 심하겠다고 하네요.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1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조정연입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할 거야.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 건강 뉴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1세에도 빗자루질과 식탁 닦기, 채소 손질 등 집안일을 직접 하는 중국의 한 장수 노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활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충분한 수면을 소개했는데 이 할머니는 올해 111세로 중국에서 대표적인 장수의 고장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현재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무려 600명 넘게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첫 번째 습관은 일단 가리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매끼 메뉴를 바꿔 영양을 다양하게 섭취하도록 하며 특히 민물고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할머니는 음식은 소화하기 쉽도록 충분히 익혀 먹고 돼지고기 등은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할머니는 100세가 넘어서도 밭에 나가 땅콩과 참외를 따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이가 들어 다리가 불편해진 뒤에도 식탁을 닦고 채소를 다듬는 등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직접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오래 끌지 않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가족들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사소한 일에 크게 화내지 않고 매일 작은 선행을 하려고 한다며 걱정거리가 생기면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생각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네요. 마지막 비결은 규칙적인 수면인데요. 이 할머니는 저녁 7시경 잠자리에 들고 오전 7시경에 일어나는 생활을 오랫도록 유지했고요. 낮에도 한두 차례 짧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다만 방금 소개해드린 할머니의 생활 습관이 장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111세까지 장수한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 특징을 설명한 것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잠만 잘 자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잠을 너무 많이 자면 그냥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잠을 쳐 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괜히 게으른 듯해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들의 이 잠에 대한 선입견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죽으면 원 없이 잘 수 있다는 그 잠, 살아서도 원 없이 주무셔야 나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건강 뉴스 두 번째 소식은요. 요새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힘이 부쩍 든다면 단순히 다리 근력이 약해진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동작이 노년기 신체 기능과 건강 수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30초 의자 기립 테스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검사는 하체 근력과 근지구력, 균형 감각, 낙상 위험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 검사를 노인의 기능적 체력을 평가하는 표준 검사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 방법은 일단 팔걸이가 없는 단단한 의자를 벽에 붙이고 의자 가운데 앉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이런 의자가 눈에 띈다면 바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의자 벽에 붙이셨나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보세요. 팔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평평하게 둡니다. 양팔은 가슴 앞에서 X자로 교체하신 다음 30초 동안 완전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를 가능한 한 많이 반복하는 건데요. 30초 동안 일어섰다 앉은 횟수가 나이별 평균 이상이면 하체 근력과 기능적 체력이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지만 심각한 균형 감각 문제, 최근 수술 이력,
심한 관절 통증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볼 때 60에서 64세 남자분들이라면 14회 이상 되어야 하고요. 여자는 1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65세에서 69세인 남성분이라면 12회 이상이고요. 여자는 11회 이상이면 좋고요. 70세에서 74세는 남자는 12회, 여자는 10회. 또 15세에서 19세는 남자 11회 1회, 여자는 10회. 80세에서 84세 남성분들은 10회 이상, 여자는 9회 이상. 85세에서 89세이신 분들은 남녀 모두 8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90세이신 분들은 7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숫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움직임의 편안함과 일상 기능을 더 쉽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쉬워진다면 하체 근력과 기능적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훌륭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지만 근력과 균형감각, 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건강 수명을 보여줄까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단순한 움직임에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또 엉덩이의 대둔근, 종아리 근육과 함께 복부와 허리 코어 근육까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균형감각과 협응력 등도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 70에서 84세 노인 1,5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의자 기립 검사가 보행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근 감소증을 평가하는 대체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자에서 얼마나 잘 일어날 수 있는지는 단순한 다리 힘이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걷고 움직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 검사인 셈인데 언제부턴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절로 나온다면 또 일어날 때 반드시 팔걸이를 잡거나 무릎을 누르면서 힘겹게 일어나고 계시다면은 지금 당장 이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대별로 달성할 숫자는 있지만 굳이 그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수월해진다는 거. 숫자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근력이 생겨 적어도 어이구라는 말 정도는 안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질병이나 수술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5: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8: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7: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9: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7: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9: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10: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입니다. 경북 안동시 낙동강변에 위치한 실개천 물결공원에 구렁이가 나타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놀라는 소동이 빚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실개천 물길공원에서 길이 약 1.5m의 구렁이가 발견이 됐는데 당시 이 구렁이는 물길 안을 헤엄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공원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쉬고 있던 시민들이 놀라 자리를 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소방당국은 이 구렁이를 포획 후 인근 야산에 방사했다고 합니다. 구렁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보호종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월매나 더웠으면 구렁이가 지 죽을 줄 모르고 기어 나왔네요. 이 옛날 같았으면 옳았구나 하고 잡아가지고 그냥 사주 담궜을 텐디. 아이고, 요샌 시상이 좋아져갖고 해,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 이 멀쩡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 죽여도 살려주고 방생하고 이. 케이뷰리의 세계적인 인기에 편승을 해 위조 화장품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산 가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해외에서 제조, 유통되는 특성상 개별 기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루마니아 티미쇼하라 공항세관에서 자사 브랜드 메디큐브의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 위조 의심 제품 100여 점이 압수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적발된 제품은 외형과 용기 디자인이 정품과 매우 흡사해 일반 소비자가 맨눈으로는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K-뷰리 화장품 가품은 중국과 홍콩, 대만,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루마니아 적발은 K-뷰리 위조품 유통이 동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K-뷰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위조 상품 유통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주요 생산 유통 거점은 중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중국 광저우시 공항국과 시장감독관리국의 합동단속에서는 메디큐브 6개 품목의 모방품 6천여 개가 압수가 됐고요.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일대에는 K-뷰리 위조품 생산시설이 집중이 돼 있어 일부 국내 업체들은 현지 법률 대리인과 공안당국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수사 단속 기관과의 공조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인데요. 가품 유통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이 되던 가품이 최근에는 아마존과 이베이, 틱톡샵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 판매자들은 제3자 판매자 계정을 개설한 뒤 브랜드 공식 몰이나 공식 판매처의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을 그대로 복제해 마치 정품 판매처럼 꾸미고 있고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 등에서 생산한 위조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조선 미녀를 운영하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도 아마존과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위조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직적인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 온라인에서도 가짜 제품이 유통된 사례가 나왔다고 하네요.
1: 우리나라 K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 메이드 인 코리아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약은디. 아이 우찌기야. 이 근데 아시죠? 이 피부는 타고나야야 K 뷰티 할애비가 와도 타고난 피부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 화장 안 지우고 차도 잠도 지대로 못 자도 음식도 맨 거지 같은 거 먹어도 타고난 피부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쓰고 마사지 받는다고 해도 안디야 이길 수가 없어.
0: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알몸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색 행사를 진행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남부 할리우드가에 위치한 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성인 고객을 대상으로 누드 다이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의 오너이자 셰프는 모든 레스토랑에서 비슷한 스테이크를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했다라며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드 다이닝 행사가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고 직원들 역시 잘 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약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처음 열린 행사는 단 하루 만에 마감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레스토랑 측은 앞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다면 추가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켓 가격은 남성은 $250, 여성은 $150, 커플 $300이며 성별에 따라 가격이 다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별도 공간에서 옷을 벗은 뒤 곧바로 입장하거나 식당이 제공하는 가운을 입을 수 있는데 식당 주인은 가운을 입기로 한 손님도 행사 후반에 가서는 대부분 벗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여성 종업원은 처음 방문한 손님의 기분을 편안히 하기 위해 자신도 알몸인 상태로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행사에는 샴페인과 함께 다섯 코스 요리가 제공이 되는데 최근 진행된 행사에는 필레미니온과 랍스터 꼬리, 또 트러블 맥앤치즈, 으깬 감자 등이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시 당국은 레스토랑 실내가 밖에서 보이지 않고 직원들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해당 행사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1: 아이 무엇을 직원들이 옷을 입어. 식당 입구서부터 벌거벗고 손님을 맞이한다고더만. 목욕탕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아이 근데 플로리다면 더울 텐디. 아이 그렇게 벗고 들어가 추우면 무엇쩐데요. 옷을 달라고 혀서 입어야 하나 블랭킷을 달라고 해야 하나 참. 그것도 고민이 되겠네. 아니 기껏 마누라나 애인이랑 같이 갔는데 이 서브하는 종업원의 몸매가 정말 환상적이면 이것도 싸움거리가 될 것 같은데.
0: 40년 전 미국의 한 서점에서 훔친 희귀 초반폰을 뒤늦게 돌려보낸 남성이 $100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레카 올드타운 지구에 있는 서점 북레거에서는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됐는데 서점 주인은 퇴근을 앞두고 직원의 권유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40년 전 도난당했던 희귀 초판본을 장문의 사과 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낸 남성은 자신이 약 40년 전 험볼트 주립대학교 학생이던 시절 이 서점에서 책을 훔쳤다고 고백을 했는데 당시 그는 심각한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돈이 절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삶을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최근 차고를 정리하다 우연히 책을 발견한 뒤 더 늦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는데 반환된 책은 미국 작가이자 토니상 수상 의상 디자이너 에드워드 고리의 작품 현 없는 하프인데요. 1953년 초판본입니다. 서점은 해당 책의 가치를 약 $125로 평가했는데 남성은 책과 함께 새 $100 지폐도 동봉을 하며 뒤늦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책방 주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자를 열어본 순간 함께 있던 직원들과 모두 눈물을 흘렸다며 아무리 늦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사람들이 보여주는 선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분의 진심 어린 행동은 책값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말을 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1: 근데 말이오, 아무리 사과를 혀라고 혀도 말이죠, 하려고 혀도 말이죠, 상대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하니만 못 오더라고요. 이 참, 근데 두 분 복이 많으시네. 이 복 받을게요. 참 어려운 사과도 하셨고 천불 열불 낱말도 헌디 날만도 헌디 그 사과를 또 받으시고 대래 고맙다고 해주시고 말이오. 두 분 복 받을게요. 이 아멘. 이 아멘.
0: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던 1,500쌍의 커플이 정부 지원으로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카노주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는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미뤄야 했던 저소득층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주 정부는 신혼부부 전원에게 침대와 매트리스, 담요 등 살림살이를 전달했으며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 전 건강검진과 사전 상담도 거쳤습니다. 이 지역 주지사가 대규모 합동 결혼식을 주도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주정부는 이번 행사가 저소득 가정을 돕고 사회 안정을 다지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신혼부부 중에는 무장 세력의 폭력 사태로 가족을 잃은 이들도 포함이 됐는데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무장단체와 범죄 조직의 학교 습격이나 납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 하람 등을 비롯한 무장 세력은 주로 거액의 몸값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인질 308명이 풀려났다고 발표했으나 위생 문제로 아이들이 숨지거나 무장 조직에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17년 동안 나이지리아 북동부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최근에는 중부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치복 지역의 학교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된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무엇이게 276명이나 납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대요. 이 밧줄로 못 골라가도 한두 명은 도망치겠구만. 참 대단한 나라요. 이.
0: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에 무려 2,000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성당에 나타난 신랑 신부는 호날두와 전혀 관계없는 현지 커플이었습니다. 포르투갈 마데일라섬 푼샬 대성당 주변에는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약 2,000명의 팬이 모였으며 일부 팬들은 호날두의 상징인 등번호 7번 유니폼까지 입고 성당 앞을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결혼식은 호날두의 고향인 포르투갈 마데일라 섬에서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1: 성당에서 하긴 하는가 본디. 아이고 일반인들이 성당 앞까지 갈 수나 있을랑가 모르겠네. 경호가 사범할 텐디. 아니 왜 결혼식 때도 노쇼로 나오지 말지. 그리고 여자 이름이 조진아가 뭐여. 조진아가 아니 조진아 금방도 아니고.
0: 중국의 한 남성이 24년 전 펜팔 친구를 찾기 위해 3,000km를 달려간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 출신으로 광둥성 성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40세 리즈 총이란 남성은 최근 24년 전 편지를 주고받았던 펜팔 친구 얼음비 아이스 레인을 찾아 중국 북부 내몽골 자치구까지 3,000km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2002년 중화 중학교 시절 채팅 앱을 통해 내몽골 자치 아름기에 살고 있는 동갑내기 얼음비를 알게 됐는데 그는 구일인의 풍경을 상상하고 묘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구일인 풍경은 중국 20달러 위안, 20위안 지폐에도 그려져 있을 만큼 유명하지만 정작 루촨선 출신인 이 남성은 당시 구일인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뒤 얼음비는 당시 대만에서 인기였던 보이랜드 F4가 그려진 봉투에 답장을 담아 보냈고 그녀는 편지에 멀리서 양들의 울음소리와 소들의 음매소리, 말들이 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 삶에 매료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초원의 풍경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얼음비는 리를 초원으로 초대해 우유를 맛보게 하고 승마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두 사람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며 주소가 바뀌었고 채팅앱 계정 번호까지 달라지며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3년 자율주행 차량으로 중국 전역을 여행을 하다가 내몽골 자치구를 지나게 됐는데 겨울이라 상상했던 푸른 초원은 보지 못했지만 그 풍경은 얼음비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고 지난 6월 그는 부모와 함께 내몽골 자치구를 다시 찾아 얼음비가 편지에 묘사했던 광활한 초원과 가족들을 직접 마주했는데 여행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얼음비를 찾기 위해 아룽기로 향한 것입니다. 남성은 이 여정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록을 했고 게시물은 6만 2천 개의 좋아요와 7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한 이용자는 당신의 영상을 보고 30년 전 펜팔 친구가 떠올랐다. 답장을 받는데 한 달이 걸렸다며 펜팔은 통신 기술이 덜 발달했던 시절 친구를 사귀는 특별한 만남이었다.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1: 예전에 펜팔 참 많이들 했죠. 글씨 못 쓰는 사람들 위해 대필도 해주고 가요책 사면 맨 뒤에 펜팔란 있어서 거기에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써놓으면 누군가한테 편지 오던데 참 그때도 지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나 했는디 지나고 본 게 그것도 추억이더라고요.

어니언스의 편지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안내 들으신 다음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용사단체와 보훈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차세대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단체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경축식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703-507-822 하나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의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린데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월요일은 랄랄라 퀴즈 정답자 발표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퀴즈 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답자 추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했다고나 할까요? 예,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부 첫 곡은요. 우리 뽀들윤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싸이가 부르는 아름다운 이별 2.

정말 더운 주말 잘 보내셨죠? 하시면서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월요일 어울리는 글과 시, 노래 같이 하고 싶네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열면 평범한 월요일도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웃을 일이 많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아, 정말 요새처럼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일만 해도 아우 정말 까마득하네요. 불과 몇 시간 전 일인데 그런데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서 큰돈 들이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정말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그마한 시 한 편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월요일 아침. 새로운 아침이 조용히 문을 엽니다. 지난날의 걱정은 어제에 내려놓고 오늘은 오늘의 햇살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웃으며 걸어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과 행복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새 희망의 좋은 날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요.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았지만 나의 능력에 맞게 지금껏 왔네요.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접고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에 좋은 삶에 만족하고 앞길을 모르는 것도 감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내일도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로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있는 페어팩스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뭔가 한바탕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한 날이 또 감사하고 아름답게 더 느껴지겠죠.

라라랜드 송은경 씨, 안녕하세요. 뉴저지 김윤오입니다. 하시면서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레임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남들이 얼굴 찡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고 드넓은 바다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일주일에 몇 시간은 한 권의 책과 친구와 가족과 더불어 보낼 수 있는 오붓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과 큰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대범함을 지니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치밀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 남의 허물을 따뜻히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과 고난을 끈기 있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더욱 길러 주옵소서. 나의 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충실하여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청곡도 주셨어요. 남을 치료해주며 의사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젊은 날의 아내는 서글프게도 이제는 나이 들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의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남의 병은 다 알고 치료도 해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정작 자기 병이나 자기 가족들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는 경우 정말 슬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소리새에 그대 그리거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쾌차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신과의 병과 싸우셔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점점 종교 방송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우리 골드님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살고 내가 누려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송경민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고요. 네, 또 글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늘 현재에 살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의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늘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 날씨 정보를 주고 계신데요. 우리 뽀놀현도님이 지금 챈틀리 쪽에 계신가 봐요. 바람 불고 먹구름 끼고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국에 있는 페어팩스 하늘도 정말 무엇인가가 막 쏟아지기 일보 직전 먹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 시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 웅덩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 있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아주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들으시는 곡은 송경민의 은혜입니다. 잠시 후 전화는 말씀 들려드리고 랄랄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8: 어, 한 모금 아니잖아.
7: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8: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7: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난주 퀴즈 정답자 발표해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주 퀴즈가 어떤 퀴즈였는지 한번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첫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작곡가 윤건과 보컬 나얼이 결성했고요. 데뷔곡 벌써 1년이 대중적으로 큰 폭 인기를 끌면서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특히 얼굴 없는 가수 컨셉으로 초기 방송 출연 없이 음악과 뮤직비디오 위주로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0: 듣고 계신 음악 SG 워너비의 라라라.
1: 그대품이 나의 집이죠.
0: 에스지 워너비도 얼굴 없는 가수 컨셉으로 데뷔해서 초창기에는 방송 출연보다는 음악과 뮤직비디오 위주로 홍보했었던

들으시는 곡 조성모의 To Heaven. 당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얼굴 없는 가수 전략과 이병헌, 김하늘 등이 출연한 블록버스터급 뮤직비디오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와우, 막상 얼굴을 공개했는데 너무 훈남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들으시는 곡 왁스의 오빠. 1998년 락밴드 도구의 리드 보컬로 첫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왁스 역시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초반에는 소속사의 기획으로 방송 무대 등의 배우 하지원이 대타로 출연하는 등 화제를 많이 낳았던 가수 왁스의 오빠 들으셨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데뷔 초기 방송 직후 음반 판매량이 줄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없는 가수 전략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얼굴 없는 가수의 대표적 가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 지난주 정답은 바로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한 가수들의 노래였습니다. 예, 총 세 분이 보내주셨어요, 정답을. 그래서 고민 조금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이 정말 친한 친구 생일이래요. 그러면서 만약 본인이 당첨이 된다면은, 그 센터빌에 있는 중화요리집 쿠폰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콕 집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분을 안 뽑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니퍼님께서 이번 주 정답자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제니퍼님 진심으로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And I want the world to know. 네, 참고적으로 이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은요, 50불 이상 드시면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니까 뭐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셔서 마음껏 만나게 드시고요. 또 이 쿠폰 드리면은 20불 예, 디스카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하 축하 제니퍼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퀴즈 내드릴 텐데요. 이번 주 퀴즈는 우리 복별님께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땡겨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라라라 퀴즈 5명의 가수의 노래를 여러분께 짧게나마 들려드립니다. 들으신 후 공통된 점이 있으시다면 카톡을 통해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나갑니다.

자, 마지막 가수는요. 뻐들 현도님, 마지막 가수 듣고 정답을 올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죠. 김연우가 부르는 여전히 아름다운지. 사랑한다 말조차 못해서 하지만 이 다섯 가수들, 이 다섯 노래, 과연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점을 발견하셨다면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와 또 문제를 내주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은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오에서는요. 50불 이상 식사를 하시고 나면 20불을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쿠폰이니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 정말 드디어 저희 1310에 있는 페어팩스 하늘에도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에 순간순간 전기가 나가기도 했거든요. 라라랜드 무사히 잘 끝났을 길을 기대해 봅니다.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운전 중이신 분들 그리고 퇴근길 안전운전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오늘도 카톡에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나라랜드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박희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 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 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3: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강경한 조건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 행동보다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이란이야말로 과거에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의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 간의 화물 운송을 자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존스법의 적용 유예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동남아시아를 찾아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시아라며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일에 치러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의 승리 여부에 미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일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연방이민국 USCIS에 일부 이민 서류의 전자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배달 노동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주란 맘다니 시장은 아마존 등 대형 배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배달 노동자 보호법을

혐의가 잇따르면서 뉴욕주 검찰총장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강경한 조건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 행동보다는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란이 한층 더 강경해진 호르무즈 재개방 선결 조건을 내놨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 않아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내비쳤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습 재개보다는 전쟁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빼기 가능성은 그가 이란의 과한 요구에 분노하기는커녕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란이 지난 8일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르드 사무총장의 발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주변 미군 병력 철수 등 6개 요구 사항을 내놓은 것이 그 계기입니다. 이는 핵 문제 해결과 이란 측 요구를 교환한다는 6월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크게 넘어서는 정도여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공방으로 사실상 파기된 MOU보다도 훨씬 자국에 유리한 요구를 내놓은 이란에 버티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쟁 향방의 중대 분수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별로 동요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먼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실제로 논의 중인 내용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이란의 무리한 요구 자체에 대한 논평을 삼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9일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미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이 이란 대응 전략으로 추가 군사 행동보다 경제적 압박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에 더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에게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음을 비공개적으로 내비쳤다며 핵 합의 없는 종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이란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전언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면 승전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미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를 모색하는 건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군의 주요 무기체계가 급속도로 소진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요격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겉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하는 동시에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동프로그램 책임자 모냐 아쿠비아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의 강경한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살리며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표들이 지난 5개월의 군사적 충돌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0: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무하마드 바게르 룰가르드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이란 국영매체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해당 성명에서 이란은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또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에서도 배상 요구는 언급된 바가 없다면서 하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왜냐하면 이제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도로변 폭탄과 악명 높은 분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처음에는 2020년 미군에 살해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는 USS 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USS 콜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호가 지난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말합니다.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서 지난 50년간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지난 5개월간 사망한 이란 시위대 5만 2천 명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협상 대표들에게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배상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 간의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백악관은 오는 16일 만료 예정이었던 존스법 유예 조치를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석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첫 유예 이후 총 8개월간 면제되는 것으로 100년이 넘는 존스법 역사상 가장 길고 광범위한 유예 기록입니다. 여기서 존스법, Jones Act란 1920년에 제정된 미국 해운 법안인데요. 미국 내 항구와 항구 사이로 화물을 옮길 때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일종의 자국 해운업 보호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한 것은 이란전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 내 휘발유와 경유 등 필수 연료의 수급 차질과 물가 상승 압력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존스법 유예를 통해 외국 선박을 활용하면서 연료 수송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해운 조선업계와 루이지애나 등 관련 지역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모든 선박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국방부 심사를 거친 개별 선박과 휘발유, LNG 등 특정 품목으로 유예 대상을 제안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국무부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 연루로 17만 5천 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 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 가지의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컬크의 암살 사건 당시에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물론 소란을 벌이고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본국 정권에 연관된 이란 쿠바 국적자와 티몰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은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 등을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추방한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자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의 기조 아래 미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거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줬던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려다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금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대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미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10일 이민 단속 상황에 정통한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 국적자 한 명이 미 남부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이 국적자는 국제선이 아닌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8일 조지아주 내에서 1,22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 일대에서 안전한 사회작전이라는 명칭으로 벌어진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ICE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ICE가 체포한 1,200여 명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법조계는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는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ICE는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현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후 외교 협상 결과로 석방돼 귀국했으며 일부는 다시 미국 비자를 받아 공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현지 인권단체인 남동부 이민평등은 최근 조지아 애틀란타 일대에서 ICE 단속 활동이 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최근 미 전역의 민주당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기성 정치인들을 제치고 진보 성향의 신인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하며 미 정가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수백만 달러의 광고 세례를 이겨낸 비결, 즉 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 방정식 플레이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사 제목 Inside the Left's Playbook for Winning Elections.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내부를 들여다보다. 그럼 진보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잡을 수 있었던 핵심 선거 전략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진보 후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발로 뛰는 현장 유권자 접촉이라고 말합니다. The left's recent victories make clear what has worked. Face-to-face campaigning, personal testimonials from supporters, and an easy-to-embrace outsider message. 최근 진보 진영의 승리는 어떤 전략이 통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로 유권자와의 직접 대면, 지지자들의 진정성 있는 개인적 고백, 그리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아웃사이더 메시지였습니다. The left's recent victories, 진보 진영의 최근 승리들. 여기서 the left는 정치적 의미로 진보 진영 또는 좌파 진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Face-to-face campaigning, face-to-face,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라는 의미이고, campaigning은 선거운동이니까 직접 대면 선거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TV나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유권자의 집 문을 직접 두드리며 door knocking, 대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easy to embrace,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outsider, 외부인이란 뜻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기존 정치권 밖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ersonal testimonial, 정해진 대본이 아니라 지지자 개개인이 자신이 왜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는지 전하는 진솔한 경험담이나 고백을 말합니다. 이어서 기사는 거대 자금으로 무장한 상대 후보들의 유료 선거운동원과 진보 진영의 자원봉사자가 주는 차이점을 설명하며 전 텍사스 하원 의원 베토 오르크 발언을 인용합니다. If you're knocking on a door because somebody paid you to do it, there's just no real force behind that. But when someone freely of their own volition signs up, you will never forget that encounter. 누군가가 돈을 주니까 문을 두드리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진정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런 만남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Knock on a door, 문을 두드리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There's just no real force behind that. 그것 뒤에는 진짜 힘이 없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force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열정이나 진정성, 추진력,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Of one's own volition, 누구누구의 자발적인 의지로, 스스로 원해서 라는 의미로 volition은 의지라는 뜻입니다. Grassroots, ground game. Grassroots를 직역하면 풀뿌리인데요. 정치적으로는 당 지도부나 거대 조직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나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바닥 민심을 다지는 풀뿌리 현장 선거운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막대한 거물급 거액 후원금 outside spending과 중상 모략성 광고 negative ads를 이겨낸 선거 현장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In most of the high profile victories, the more traditional Democrats campaigns or outside groups vastly outspend them. None of it worked. 대부분의 세간의 이목을 끈 승리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캠프나 외부 단체들은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High profile, 세간의 관심을 끄는 크게 주목받는 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In most of the high profile victories, 대부분의 크게 주목받은 승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 승리가 되겠습니다. Vastly outspend them. 여기서 outspend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보다 돈을 더 많이 쓰다라는 의미이고 vastly, 훨씬, 압도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None of it worked. 기사 내용에서는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거철마다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광고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막강한 자본과 거대 광고판을 흔드는 정치판이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집 앞까지 찾아와 건네는 진심 어린 악수 한 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이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로 곳에 따라 비 내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잠시 후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현재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이 시속 6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더운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6도, 섭씨 36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 늦게 심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로 조금 흐리고 습하겠습니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내리고 있으며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며 바람은 남서풍이 시속 4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시 전역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600곳 이상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염 모기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진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가 번식하기 쉬운 집 주변의 고인물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분 받침이나 양동이, 폐타이어 등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 물을 비워야 합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일부에는 발열, 두통, 몸살,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드물게 뇌염이나 뇌망염 등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DMV 지역의 한인 학부모님들 계약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학생들의 연령과 학년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7학년 진학 학생은 T-DEP, 즉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백신과 수막구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학년 학생도 수막구균 백신 추가 접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역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T-DEP과 수막구균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워싱턴 DC도 연령별 예방접종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자녀라면 영문 접종 기록을 미리 준비하고 학교에서 인정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이 없거나 비용이 부담된다면 VFC, 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직전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패스 전철의 결제 방식이 9월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통근 전철 패스에서 기존 스마트링크 카드와 메트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9월부터는 항만청의 새로운 비접촉식 결제카드인 탭카드를 이용하거나 비접촉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개찰구에 직접 태그하면 됩니다.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같은 스마트폰 결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만청은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이용객들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준비했습니다. 설명회는 8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며 스마트링크와 메트로카드 잔액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패스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9월부터 결제 방식이 바뀐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0: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라 대통령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11명, 부상자가 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로 붕괴된 건물은 61채로 집계됐으며 현재 인명구조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에스프리에라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7일 공식 취임했으며 이번 강진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건물 잔해에 갇힌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져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화요일에 치러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의 승리 여부에 미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인 홍 후보는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한국계 첫 주지사이자 위스콘신 최초의 여성 및 아시아계 주지사 또 미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 주지사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전문 셰프 출신으로 2020년 주 하원에 진출, 위스콘신주 의회 역사상 첫 아시아계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자신을 임금 노동자이자 한국 이민자 가정의 딸, 싱글맘, 세입자로 소개하며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무상 보육, 공공식료품점 도입, 공교육 및 공립대학 재정 확대, 주단위의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산업 확대로 전기요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자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번 경선은 현직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무주공산에서 출발했습니다. 4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지만 최근 판세는 홍 후보와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의 2강 구도로 압축된 양상입니다. 전현직 부지사 등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이탈하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여론조사 집계상으로는 홍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일 정치 여론조사 집계 사이트 50플러스1이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산출한 지지율에서 홍 후보는 50.9%로 크롤리 후보 31.2%를 19.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홍 후보는 대학가의 젊은 유권자, 세입자, 노동단체 등 풀뿌리 지지층을 기반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선 막판에는 홍 의원의 과거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2021년 추수감사절을 취소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경찰 예산 삭감 및 경찰 조직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도 재조명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며 셰프로서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강경 입장과 거리를 두며 법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의 과거 발언을 겨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홍 후보의 최고 17% 소득세율 공약을 언급하며 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승자는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톰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여름철 뉴욕 지하철역 승강장은 바깥보다 훨씬 뜨거워서 시민들의 큰 불편을 낳고 있는데요. 뉴욕시와 MTA가 승강장의 열기를 모아 저장한 뒤에 겨울철 인근 공공건물 난방에 활용하는 새로운 냉난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여름 뉴욕 지하철역 승강장의 찜통 더위를 식히기 위해 뉴욕시와 MTA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이 추진하는 방안은 여름철 지하철역에 쌓이는 열 자체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뉴욕시와 MTA는 이를 위해 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대상지는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역의 4, 5, 6호선 승강장과 연결된 챔버스 스트리트역 JZ호선 구간입니다. 뉴욕시는 이 사업에 총 80만 달러를 투입해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여름철 승강장을 달구는 열을 그냥 버리지 않고 포집해 저장했다가 겨울철 난방에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사 냉각 기술을 활용해 승강장 주변의 열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모인 열은 파이프를 통해 지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챔버스 스트리트역에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쇄된 중앙 승강장 아래 지열 시추공에 저장됩니다. 여름에 모아둔 열 에너지는 겨울이 되면 다시 꺼내 인근 공공건물의 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지하철 승객을 괴롭히는 여름철 열기를 버리는 대신 겨울철에는 건물을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로 재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뉴욕시는 특히 이 역을 첫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뉴욕 지하철 시스템에서도 가장 더운 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역의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은 화씨 96도, 섭씨로 약 36도에 달했습니다. 일부 뉴욕 지하철역은 바깥보다 무려 20도 가까이 더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란 맘단인 뉴욕시장은 극심한 여름 더위를 피해 지하철역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승강장이 바깥보다 더 뜨거운 상황은 최악의 경험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승객들이 매일 이런 환경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지하철역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캣 요컬 뉴욕 주지사 역시 이번 사업이 기후 기술을 활용해 여름에는 지하철역을 더 쾌적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주요 시 공공건물을 난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뉴욕시와 MTA는 올 가을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르면 2027년 초 설계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시와 MTA가 이번 실험을 통해 여름철 지하철의 골칫거리였던 열기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워싱턴 가정상담소 P2B 프로그램 종업식에 멘토와 멘티,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장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멘티들이 처음으로 종업식에 참여해서 선후배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꿈을 나누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8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Peer to Peer, P2P 종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멘토와 멘티,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129명의 멘토 졸업생 가운데 약 25명의 멘토와 멘티가 행사에 함께했으며 특히 올해는 멘티들이 처음으로 종업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P2P는 지난 2008년 시작된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생 멘토와 초중학생 멘티를 1대1로 연결해 학업을 돕고 또래 관계와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튜터링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학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선배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과 성장 과정을 후배들과 나누고 멘티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보다 먼저 성장한 한인 청소년을 롤모델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멘토의 경험이 후배에게 전달되고 멘티가 다시 다음 세대의 멘토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통해 한인 청소년 세대를 연결하고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P2P 멘토 김세린, 윤릴리 학생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천신 테일러 워싱턴 가정상담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학생들에게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고은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화 미나리를 언급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미나리처럼 다음 세대가 더욱 번창하는 세대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구수경 교수와 학생들의 대담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구 교수는 리더로서의 성장은 늘 진행형이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손목자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비전 에세이 장학금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총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1등인 트레이 블레이저 어워드에서는 센터빌고 11학년 세라주 학생이 선정돼 $3,000을 받았습니다. 2등 Pathfinder Award에서는 몽고메리 블레어고 10학년 크리스티 연민율 학생이 선정돼 $2,000을 수상했습니다. 염 학생은 P2P 활동을 통해 배운 경험을 지역사회에 다시 나누고 장학금을 발판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이 P2P Experience로 제가 커뮤니티를 다시 주고 싶어요. 이 scholarship를 써서 꿈을 하나 show the world my dream and make it a better place. 감사합니다.
4: 3등 비저너리 어워드에서는 메리어츠 리치고 11학년 클로에 정, 켈러고 10학년 제이조, 제임스 메디슨고 11학년 서문경, 웨스트 스프링필드고 10학년 김세린, 옥턴고 11학년 최윤섭 학생이 선정됐으며 각각 $1,000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수상 학생들은 각자의 비전을 소개하며 손목자재단과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학금을 수여한 손영환 박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삶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격려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고은 이사장은 P2P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 리더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후원자와 스태프, 봉사자,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리더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P2P를 통해 더 많은 한인 리더를 배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6: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입어 저희 또 후원자, 봉사자, 또 스태프분들, 또 학부모님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리더는 성공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P2P 프로그램이 많은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한편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P2P 가을학기 멘토와 멘티를 모집합니다. 가을학기는 오는 9월 28일부터 12주 동안 매주 1시간씩 진행되며 비전 에세이 장학금 프로그램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여 및 문의는 워싱턴 가정상담소 703-761-2225번으로 하면 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현재 뉴욕시와 뉴저지 전역에 강한 뇌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뉴욕시 일대와 뉴저지에서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가장 위험이 큰 지역은 뉴욕시 남쪽과 서쪽에서 뉴저지를 거쳐 캣스킬과 포코노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폭풍이 지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될 경우에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일부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폭풍이 저녁 퇴근 시간대와 겹칠 수 있어서 운전자들은 도로 상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고 안정되면서 폭풍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퇴근길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유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획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접주, 접잡. 접주, 접주, 접주.

0: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우리는 세상이 참 하얗고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계산 없이 마음을 내어주고 진심으로 웃고 울던 그 시절. 우리 가슴 속엔 누구나 맑고 투명한 순수의 도화지가 있었죠. 자,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살짝 볼까요? 아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 순수했던 시절이여 하고 멜랑콜리 해지셨죠? 미안하지만 솔직히 우리 어른이 되면서 세상께 좀 물었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봅시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 걱정에 눈이 번뜩이고 치열한 하루를 버텨내느라 마음의 결이 조금은 뻣뻣해진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1: 等一下，我刚合音有唱对吗？哦，有啊，
0: 有。하지만 여러분, 그게

오늘 라디오를 통해 잠시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여린 마음과 다정하게 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아, 응답하라. 여기는 스카이 K-Play TMB.

2026년 8월 12일 SKY의 K-Play DMV 월요일 라디오를 열었습니다. 처음 너희 노래 들었던 저희 첫 곡은 J-Hope의 Sweet Dream이었는데요. 여러분, 다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았던 그때, 그 순수했던 시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계산 같은 것은 1도 없고 좋아하는 거 하나에 온 마음 다 쏟아붓던 그때 말이에요.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요령도 생기고 이것저것 재게 돼서 그 순수했던 내 모습이 어디 갔나 싶기도 하죠. 뭐 우리도 한때 완전 맑은 눈의 광인이었잖아요. 사실 순수하다는 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냥 샘 안 하고 내 마음 가장 솔직하게 꺼내 보이던 그 시절의 온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밤만큼

복잡한 머리 다 비우고 우리 잠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가볍고 편하게 한번 놀아봐요.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꺼내볼 단어는 순수인데요. 순수하다는 말. 어릴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는 뜻으로 들렸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순수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한번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뭐 원하는 게 있나? 의심부터 하게 되고 좋아하는 일이 생겨도 이걸 해서 나한테 뭐가 남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영리해지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순수함이라는 게 세상을 몰라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다 알아도 놓지 않은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상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 손해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맛있는 걸 먹고 그냥 맛있다고 행복해야 하는 것. 어쩌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 속에 우리가 아직 잃지 않은 순수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아직 순수하다고 느꼈던 순간, 혹은 반대로 아, 나 정말 많이 어른이 됐구나 느꼈던 순간, 여러분에게 순수함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은 잠깐만큼은 계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조금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순수에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제 소개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이든 형을 대신해 여러분들의 저녁 6시부터 8시를 함께 놀 여러분들의 친구, 아니 귀염둥이 스카이입니다. 편하게 동생 대하듯이 저랑 노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Radio DC 열려 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Radio를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신나게 그냥 놀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떠들어야 제가 힘이 나겠죠? 그리고 인스타 thread, K-Play DMV, 그리고 K-Radio DMV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고요. 방송 듣는 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On Air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요. 다 같이 놀자. 재미있게 신나게 노는 시간이에요. 그냥 편하게 오셔서 들으시고 얘기하시다가 놀다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소소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오늘 방송도 감사한 게스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잠시 후에 우리 게스트 목소리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리고 에픽하이의 Born Hater.

북한 G. 그 남자다운 척엔 why you act like a bitch. 바지 벗고 시원하게 갈라면가. 그 진여도 귀여워 I'm trying to love ya. 어울리잖아 뭔가 내 역설적인 삶과 무한대를 그려주려 쓰러진 팔자. 너의 그 무익한 열등감 나는 무수히 붙어봤자 네 손에 돌 떨어진 그 사고는 네 분수위.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난 too sweet. 난 뭐래도 일부 일처 주위 motherfucker.

bitches maulin'. Hey, some of y'all are born haters. 남녀노소 각기각층 내분포돼 있어. 내가 뭘 하든지 타고난 천박함으로 반응해 잔인한 말일지 모르지만 it is in your nature. Type 1. 내가 커비에 끝내버린 애들과 가까이 있던 이 바닥의 지인들. 눈에 띄는 특징은 꼬리발표만큼 없게 내 팩트 강함을 드러내면 전문가인 척하는 지루하게 긴 글. Type 2. 잘 안 풀리는 자신의 삶 전부 다 있고 한 순간은 노릇 날리듯 싸. 그게 마치 내가 된 케이스 귀엽고 딱해. 하지만 법적 조치 앞에 대책이 요망돼. 나머지 타입은 모기 같은 존재. 공기 맑은 동네일수록 강하고 독해. 살려두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 걸리적거리니까.

0: 선 난 놈이니까
1: 님이 18년도 쯤에 날 보면 지금 이런 말 못할 걸 포장된 성공 회사발이라는 진따들의 역공 날 씹어대도 바로 까먹어 붕어처럼 fuck.

0: K-Play GMB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연 읽어볼까요?
1: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키는 안 보이는 겁니다. 집안을 20분 동안 뒤졌는데도 없어서 결국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차 키가 아니라 차 자체를 어디에 세워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 올해 41살입니다.
0: 저 사실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저희가 파킹랏이 여러 개인데 제가 여러 군데에 될 수 있어요. 1층에 될 수도 있고 2층에 될 수도 있고 3층에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옆에 차가 있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3층에 대놓고 1층에 된 줄 알고 출근할 때 1층으로 가요.
1: 저도 사실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지정제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까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지정을 해줘야 돼요.
0: 저도 사실 지정된 자리가 있는데 2층에 있거든요. 안 씁니다 거의. 진짜 거의 안 써요.
1: 아직 41살이 아니셔서.
0: 친구랑 밥 먹다가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너 요즘 좀 잘 나진 것 같아. 괜히 긴장해서 뭐? 했더니 요즘 밥 먹을 때 반찬을 안 남기더라. 칭찬인지 공경인지 모르겠습니다.
1: 무슨 뜻이죠?
0: 아 이거는
1: 잘 나이가... 먹는다는 소리 아닐까요?
0: 잘 먹는다는 소리겠죠. 좋은 뜻이겠죠.
1: 좋은 뜻이겠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밥심이 필요합니다.
0: 아 맞아요. 요즘에 밥 안 먹으면 갑자기 현기증 나고.
1: 아 저는 손이 떨리고.
0: 아 진짜요.
1: 성격이 저는... 안 좋아져요.
0: 어머.
1: 그래서 항상 밥을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어줘야겠다 저는.
0: 아 저는 그래서 캔디를 가지고 다닌다 요즘.
1: 아
0: 제가 캔디
1: 생각이야.
0: 드렸잖아요. 그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제가 들어오시자마자
1: 어렸을 캔디. 때 엄마가 왜 자꾸 가방에 캔디랑 영양갱을 가지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0: 영양갱이요?
1: 네,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왜 저렇게 간식을 많이 먹을까 어렸을 때 생각했었는데,
0: 네.
1: 그거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0: 전투식량이었다.
1: 당이 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필요한 것만 산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우유, 계란, 휴지, 과자, 아이스크림 정작 제가 사려고 했던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트는 제 계획보다 저를 더 잘 압니다.
0: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에 갔는데 그 저희 6시 이후에 가면은 음식들 중에 50% 할인하는 거.
1: 아, 그런 거 이제 마트 끝나기 한 1시간 전에 가야 합니다.
0: 1시간 전에요?
1: 네, 그때 이제 그 냉장식품 같은 거는 이제 프라이스 태그를 때리기 때문에 그럴 때 집어와야 합니다. 그것도 전략적이어야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그래서 보통 퇴근길에 회사 다닐 때는 퇴근길에 이제 6시에 가서 그런 50% off 되어 있는 거
1: 좋아요.
0: 픽업하는 거 좋아했어요.
1: 좋아요.
0: 그거 이제 저녁으로 먹고 진짜 맛있으면은 그 다음날
1: 또 가고
0: 점심으로 싸가고.
1: 아 맞아요
0: 맞아요.
1: 아 1인 가구는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0: 맞아요.
1: 하지만 계획적으로 장을 보지 않게 되는 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마트 가서 할인 품목 보이면 눈 돌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0: 친구한테 요즘 뭐 하고 지내? 라고 물었더니 운동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뭐 하는데? 했더니 운동할 생각. 3개월째 생각 중이랍니다.
1: 괜찮습니다. 저는 3년째 생각 중입니다.
0: 네?
1: 네.
0: 네?
1: 3년째
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 3년 맞습니다.
0: 3년이요?
1: 네. 생각만 하다 보면 가끔 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0: 와. 혹시 유별 씨는 그럼 유별 씨라고 부르는
1: 건가?
0: 아니면 누나?
1: 유별 누나? 유별 누나 괜찮습니다.
0: 유별 누나는 그럼 3년째 다른 거는 안 하셨나요? 운동할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안 하셨나요?
1: 생각도 칼로리가 많이 소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 아하.
1: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숨쉬기 연습? 그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0: 아, 알겠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하고 앉았는데 직원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카이님,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쳐다보다가 둘 다 다시 앉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1: 아, 근데 미국에서는 좀 이런 경우 많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보다 그 first name이 더 흔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 뭐 데이빗 부르면 한 반에 다섯 명 정도 있고.
0: 맞아요.
1: 네, first name으로 하면은 되게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라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0: 출코님께서 할인은 회 할인이 최고죠.
1: 아 맞아요.
0: 원래 운동 멤버십은 헌금처럼 바치는 거죠. 맞아요.
1: 기부죠. 자, 기부.
0: 그죠. 내가 오늘도 이 사회를 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기부했다.
1: 정말 그냥 기부를 하면 더 좋기도 할 텐데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 어제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을 켰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뭐가 생겼나 해서요. 그럴 땐 마트를 가서 50% 할인 메뉴를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0: 아 맞아요. 할인 코너 가시죠.
1: 아 근데 진짜 막상 먹으려면 냉장고 열면 똑같은 거 있는데 저 집에서 냉장고 한 10번씩 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변하는 게 없는데 계속 열어요.
0: 혹시 가족이 근처에 사시나요?
1: 네.
0: 아 그러면 가족분들이 가끔 오셔서 이제 냉장고를 채워주시지 않나요?
1: 아 채워준다기보다 이제 집에서 스틸을 하죠.
0: 어? 아
1: 그쵸.
0: 아 가끔씩 장바구니 가지고
1: 아 그럼요.
0: 가족 집에 가서 이제
1: 아 그럼요.
0: 야금야금
1: 국 얼린 거,
0: 오~
1: 반찬, 김치,
0: 아 맞아요.
1: 뻥튀기, 과자들, 오~ 라면 오~ 그런 게 하나씩 이제 쏙쏙쏙쏙 빼오면은 이제 또 꽉 채워졌다가. 또 야금야금 먹다가 어느 순간 열면 냉장고가 또 비어있고.
0: 아, 저 그 마음 뭔지 알아요. 제가 사실 이모가 근처에 사셔요. 그래서 이모가 김장을 할 때든 아니면 뭐 콩국수 막 만들기 힘든 음식을 하시면.
1: 콩국수는 만들기 진짜 어려운데.
0: 맞아요. 근데 이제
1: 그건 진짜 정성이에요.
0: 맞아요. 저희 이모가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1: 부탁드려요. 저
0: 가끔씩 교회에서 막 콩국수 하거나 아니면 뭐 갈비찜을 하거나 하면은 그런 거 이제 제 거를 조금 이렇게
1: 아 너무 따뜻하다.
0: 조금이 아니에요 사실 두 통?
1: 너무 두 통을 진짜 그런 거 너무 주셔요. 좋아 진짜.
0: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통 그 가지고 오셔요.
1: 그리고 교회 콩국수 맛있어요.
0: 맛있습니다.
1: 대량으로 맞아요. 만들어서 진짜
0: 인정합니다.
1: 맛있어요.
0: 네. 그래서 저희 이모가 집키를 갖고 계시거든요.
1: 어? 그래서 괜찮아요?
0: 네 괜찮아요.
1: 괜찮아요 집키 네. 괜찮아요?
0: 괜찮습니다.
1: 오케이.
0: 네 이모가
1: 음식을 넣어준다면요?
0: 맞아요.
1: 기 정도는?
0: 맞아요.
1: 기꺼이.
0: 가끔씩 와서 이제 전화를 하셔요.
1: 네.
0: 청소 언제 했니?
1: 아~
0: 집이 너무 더럽구나. 그런데 뭐 음식이라면 뭐
1: 죄송합니다
0: 트레이드 할만하죠.
1: 들을만합니다. 네.
0: 맞아요. 들을만합니다. 자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나 오늘 진짜 중요한 결정 있어 라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뭔데?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먹었는데? 마지막 만찬으로 치킨 먹었어. 그게 벌써 6번째 마지막 만찬입니다.
1: 아, 그쵸. 마지막은 항상 갱신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1: 저도 다이어트만 15년째입니다.
0: 어머. 아, TMI인 것 같아요. TMI인 것 같아요.
1: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0: 근데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땐,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이제는 좀 순수함을 잃어가는 나이가 저기 살이 찌는 것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0: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내가 진짜 때가 묻었구나. 다 큰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현타가 올 때는 언젠가요? 오늘 진짜 익명의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나는 순수를 잃은 줄 알았다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얼마 전이었어요. 주말에 오랜만에 조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습니다. 한쪽에 꼬마 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중 한 꼬마가 제게 오더니 세상 무해하고 초롱 초롱한 눈으로 자기가 만든 삐뚤삐뚤한 레고 자동차를 내미는 거예요.
1: 귀여워.
0: 아저씨, 이거 엄청 비싼 슈퍼카야. 빌려줄 테니까 갖고 놀래?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이 녀석, 어디서 영수증을 끊어오려고 이빨을 까나? 혹은 이 조그만 손으로 장난감 테러를 해서 내게 변상을 하려고 거대한 음모인가? 하는 아주 찌들대로 찢은 어준의 망상을 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호의를 고의 곳대로 받지 못하고 어라 이 자식 봐라 하고 머릿속으로 손익 계산을 먼저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 내 영혼은 이미 시커멓게 썩었구나. 동심이라고는 1도 없는 찌든 직장인이 다 되었어. 속으로 저 자신을 엄청 한심하게 타박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진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꼬마가 제 주머니를 빤히 보더니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주머니에 젤리 있어? 있으면 하나만 줘. 나 지금 현기증 나. 순간 빵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순수한 나눔이라는 건 알고 보니 마트에서 젤리를 뜯어내기 위한 고도한 빅픽처였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나만 썩은 게 아니었어.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 이런 거였어. 라는 안도감과 함께 왠지 모를 깊은 동지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아이 같아 보여도 결국 우리 속엔 다 그 시절에 앙증맞은 생존 본능과 귀여운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처럼 동심을 잃었다고 자책하셨던 분들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때가 많이 묻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젤리 하나에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뭐. 출코님이 요즘엔 순수하면 안 돼요. 장기 털릴 수 있음. 젤리는 못 잡지.
1: 어떡해.
0: 근데 여러분 진짜 사실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조크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끼리는 그래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이제 조크를 하는데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이제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기 사준 다음에 다 가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화통화를 이제 운전하면서 전화를 룰랄라 하다가 형이 한마디 했어요. 너 그러다가 진짜 장기 털려. 조심해.
1: 근데 애들한테 캔디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완전 아가일 때 어머니가 저한테,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붙잡고 항상 말씀하셨대요.
0: 뭐를요?
1: 유별아. 낯선 사람이 와서. 사탕 준다고 하면. 가지 말고 엄마한테 와. 엄마가 두 개 줄게. 어린 애들은 사탕만 있으면 아무데나 가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 순수한 거죠, 진짜.
0: 아, 그럴 수 있죠. 아, 진짜 사연 정말 진짜 재밌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순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1: 반대로 애들도 자기 얻고 싶은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가끔 애들도 순수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또.
0: 맞아요, 진짜.
1: 똑똑한 건지 영악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애들도 약간 그런 거를 볼 때 내가 쟤보다 더 순수한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또 있습니다.
0: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엔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작은 젤리 하나 꺼내 먹으면서 피식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음악 듣고 올게요.

0: 오늘의 핫 이슈 K 업데이트. 하루 만에도 항상 핫 이슈가 넘쳐납니다. K 업데이트는요, 연예계의 소식과 로컬 소식을 발 빠르게 담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The Boys, 뉴 제외한 9인 체제 공식 확정의 디테일, 팩트 디테일. 지난 2월, The Boys 멤버들은 전 소속사 100의 정상금 미지급 및 신뢰 파탄의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갑 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잔류를 택한 멤버 뉴를 제외한 9인 상현 제이컵,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이 그룹 단체 활동 계약을 마무리하며 8월 6일자로 신생 레이블 체제인 9인 활동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1: 드래곤, 악플러 대상 벌금 700만원 원 약식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지드래곤 측이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 및 인격 모독성 댓글에 대해 선처 없는 법정 대응을 이어온 결과 법원에서 악플러를 대상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 선고가 내렸음이 확인되었습니다.
0: 하이브 신규 레이블 ABD의 첫 걸그룹 듀이드 8월 24일 데뷔합니다. 팩트 하이브 산하 신규 레이블 ABD의 7인조 자국적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걸그룹 트위드가 오늘 8월 24일 오후 6시 미니 1집 Tune and Play 타이틀곡은 Sunkiss로 정식 데뷔를 확정지었습니다.
1: 미국 롤라팔루자를 달군 K-POP 아티스트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초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의 무대에 제니, 에스파, 여자아이들 등 한국 대표 K-POP 아티스트들이 잇따라 헤드라이너 및 주요 라인업으로 대거 출격하여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0: 배우 원빈, 라이즈 세대를 넘나드는 동방 광고 발탁. 오랜 시간 신비주의를 유지해온 원조 탑 배우 원빈씨가 자신의 한글 이름이 같은 4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 라이즈의 원빈과 함께 글로벌 대형 브랜드의 동반 모델로 만나는 2세 콜라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아이콘 구준회 8월 11일 육군 현역 입대. 그룹 아이콘의 멤버 구준회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는 8월 11일 화요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0: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가 12주년을 맞아 3년 반 만에 완전체 전격 리유니언을 선언하고 2026년 마마무 US 투어를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8월 12일 뉴욕 UBS 아레나 공연을 시작으로 시카고, 포트워스, LA, 산호세를 거치며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보적인 무대 매너를 현지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킬 예정입니다.
1: 로컬 리포트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애넨데일의 실시간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 애넨데일 인근의 실시간 로컬 팩트 소식입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욱 관측 최적기가 8월 12일에서 13일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 올 여름 가장 화려한 페르세우스 유성과 피크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신월, 뉴문의 기간이라 달빛이 없어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애넨데일이나 페어팩스 인근 공원에서 별똥별을 감상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0: 오늘 8월 12일 밤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 Route 29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Centerbury Farms Drive에서 Buckley's Gate Drive 사이 구간의 심야 야간 차선 통제가 진행됩니다.
1: 던로링 주택 화재 발생 및 수습 중. 애난데일 인근 던로링 지역의 2층 주택에서 일요일 저녁 화재가 발생해 주민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당국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0: 애난데일 인근 던로링 지역의 죄송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통안전 타운홀 미팅 개최 예정. 증가하는 보행자 및 e스쿠터 사고와 관련해 카운티 보건 경찰 당국이 오늘 8월 19일 하이블라 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대상 교통안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0: 네, 악동 뮤지션의 200%, 200%였습니다. 자, 저희 사연이 올라왔어요. 저희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사람을 잘 믿는 편입니다. 누가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 아,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누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진짜 제이처럼 걱정해줍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저한테 너 너무 순진하다. 세상 좀 영약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몇 번 뒤통수를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건 순수한 걸까요? 바보 같은 걸까요?
1: 마음이 짠해지네요. 사실은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게 되게 좋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은 마음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한두 번 인생 살면서 여기저기서 뒤이고 나서 좀 어른이 될수록 좀 못 믿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슬픈 거죠, 사실.
0: 아, 진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인데 제가 많이 되었어요, 사실.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1: 아직 어리신데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할 때는 일단 벽을 하나 놓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원래 아이인데 점점 더 아이가 되는 것 같고 점점 더 이제 원래부터 놀던 형들이랑만 노는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힘들더라고요.
1: 그래도 이제 어리시니까 아직 새로 만날 분들이 인생 살면서 너무나 많을 거잖아요. 근데 가드를 올리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좀 그래도 천천히 알아가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슬프죠, 되게. 잘 사람들한테 대이기 전에는 누구도 믿고 싶고 내가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날 믿어줄 것 같은 마음으로 대하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사건 사고를 몇 번씩 겪다 보면 아 이게 어른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0: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기억하는 게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에서 자랐는데 이제 대학교를 또 인디애나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다른 주에서 온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시티에서 자란 친구들은
1: 어떻게
0: 영약하더라고요.
1: 아, 맞아.
0: 아 진짜 제가 그때 태가 탔습니다.
1: 아니요, 근데 저도 버지니아에서 거의 제 모든 인생을 많이 살았었는데 가끔 가다가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나면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또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0: 그죠?
1: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는 하나도 뭐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 너 서울 사람이랑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름보다 너무 순수해 보인다는 거예요.
0: 진짜 세상에 치이면 치일수록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1: 아니요, 그것도 그래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0: 아,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 진짜 아, 예. 사람을 쉽게 믿는 건 순수한 거예요.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덜 탄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1: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순수하면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레어해진다 그래야 될까요? 어른이 될수록 순수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더 희귀하고 레어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보통 그 순수함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 돼서 순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되게 기쁘죠.
0: 저는 제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다가 제 사회생활을 하러 도시로 갔다가 이제 서른 중반이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골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인디애나에 갔다 왔어요. 근데 와 진짜 그 친구들에 비해 제가 조금 더 덜 순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주변 환경에 있어서 그 순수함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1: 다시 한국을 가보세요. 그럼 갑자기 네? 순수해질 거예요. 한국 가면 순수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옵니다.
0: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다시 인디애나 깡촌으로 가야 되나.
1: 아닙니다. DJ 하셔야죠. 어딜 가세요.
0: 자, 다음 사연.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숨기지를 못합니다. 아, 벌써부터 공감돼요.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걔가 그 사람 근처에 가게 되고 연락이 오면 혼자 웃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돼요.
1: 왜 안 돼요?
0: 친구들은 저보고 너는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비밀 연애를 못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게 순수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좀 밀당을 배워야 할까요?
1: 아,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귀엽네요.
0: 아,
1: 귀여워요. 귀여워요.
0: 저 진짜 100% 공감합니다.
1: 아니에요. 밀당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밀당 안 하시는 분 만나면 됩니다.
0: 아니요. 밀당을 해야 됩니다.
1: 아니에요. 만나다 보면 밀당 필요 없는 사람 다 있어요.
0: 아, 제이든 형이 몇 번 보긴 했는데요. 저는 진짜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1: 아, 그건 좀 고치셔야 되겠네요.
0: 꿀먹은 벙어리요, 그냥.
1: 아니에요. 말은 하시되 밀당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0: 진짜 숨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시선, 그냥 그 목이 돌아가 있어요. 그분을
1: 아,
0: 향해.
1: 자석이죠, 자석. 네. 자석처럼 돌아가서.
0: 그분이 움직이시면 제 시선은 따라가고. 근데 막상 그분 앞에 서면 말 못하고 얼굴도 보지
1: 아니에요.
0: 못하고.
1: 사람이 그래도 좋아할 때는 가장 순수해질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때까지 순수함을 버릴 필요는 없다.
0: 아, 근데 이 사연자분은 연락이 오면 혼자 웃고 있대요. 연락처를 받으신 거예요.
1: 어떻게? 아니, 연락처 못 받으세요?
0: 아, 저는요. 아, 네. 저는 연락처도 잘 못 받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 도움을 좀 드릴
0: 아니요.
1: 수 있습니다.
0: 아니요. 괜찮아요. 저 자존심 상합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1: 화이팅!
0: 저도 밀당을 좀 배울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0: 제이든 형이 말 안 하고 무스무스로 대화하래요.
1: 어떡해.
0: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스베우스 배울 열정이면 진짜 와 이거는 그분도 알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1: 아니 말을 해야죠.
0: 네?
1: 말을 해야죠.
0: 모스부스까지 배웠는데 그 정도는 알아채 주지 않을까요? 네, 다음 사연. 저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조금만 친절하면 혼자 의미 부여를 합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이 한마디에 나한테 관심이 있나? 조심히 들어가요. 이 말에 나를 걱정하나? 한번 웃어주면 벌써 머릿속에는 우리 둘이 여행까지 갔다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순수한가요? 망상인가요? 순수입니다.
1: 이해를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공감이 많이 가시나 봐요.
0: 아, 네.
1: 그럴 수 있죠.
0: 아, 순수한 겁니다. 네.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0: 이걸 하신 거는 상대방이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 안 좋아하시면 이제 여지를 주시면 안 됩니다.
1: 어머?
0: 오늘 뭐 먹었어요? 이거 진짜 굉장히 큰 거예요.
1: 어머, 세상에 나. 스카이님 따로 제가 한번 대화를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진짜
1: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0: 아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이거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1: 이러시면 안 됩니다.
0: 관심이 없으면 뭐 먹었어요? 아니면 조심히 들어가요 하면 안 돼요. 그냥 조심히 들어가 하지 마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봐요.
1: 아
0: 잠시만 이거 말하면 또 나를 또 보고 싶어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러면 이따 스카이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0: 네? 저희 노래 듣고 다시 2부로 뵙겠습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0: 지수를 채점하기 위해
1: 좋습니다.
0: 네, 10개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1: 좋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0: 그 이제 예수와 노 개수로 이제 순수 지수를 매기는 건데 이제 자 문제는 이제 10가지예요.
1: 네.
0: 자, 첫 번째, 나는 누군가를 첫눈에 반한 적이 있다.
2: 없다.
0: 자, 두 번째,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기다린 적이 있다.
2: 아, 예스.
0: 세 번째,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다.
2: 당연하죠. 예스.
0: 오케이. 네 번째,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밤새 잠 못 잔 적이 있다.
2: 지금은 아니지만 더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그랬죠. 예스입니다. 해본 적 있죠?
0: 아니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2: 아, 지금이요? 네, 아, 지금 없습니다.
0: 아, 없습니다.
2: 없습니다. 네.
0: 아, 지금의 순수함을 채점하는 거니까.
2: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지금은 저는 그 파트는 노 순수입니다.
0: 네, 여러분들도 지금의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자,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신 물어보아 준 적이 있다.
2: 아, never, no.
0: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여섯 번째, 좋아하는 사람의 SNS를 몰래 본 적이 있다.
2: Yes.
0: 일곱 번째, 선물 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다.
2: Yes.
0: 오. 여덟 번째, 편지를 버리지 못하고 오래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
2: 아, 저는 네, 이거 병이에요. 아무것도 못 버려요.
0: 어머. So yes.
2: Yes.
0: 아홉 번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취향까지 좋아해 본 적이 있다.
2: Yes.
0: 마지막.
2: 순수한가요, 저?
0: 마지막.
2: 마지막 남았어요?
0: 아직도 어린 시절의 꿈 하나를 간직하고 있다.
2: 네. 예스.
0: 자, 예스가 여섯 개가 나왔는데요.
2: 저 순수한가 봐요.
0: 여섯 개에서 여덟 개 맞히신 분들 상당히 순수합니다.
2: 다행이네요.
0: 자, 이제 예스가 이제 하나도 안 나오거나 두 번까지 나오신 분은 이제 순수함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네요. 아, 이거 공감합니다. 네. 세 개부터 다섯 개까지는 아직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홉 개부터 열 개까지는 위험합니다. 세상에 너무 때가 안 묻었습니다.
2: 어떡해.
0: 아, 이게 세상에 때가 안 묻어도, 아, 위험해요. 이게 약간 토끼가 야생에 혼자 호랑이들에게 이제 둘러싸인
2: 그러니까요.
0: 그런 느낌.
2: 밸런스가 중요한 거. 어릴 때 순수했지만 이렇게 여우나 호랑이한테 한 번씩 물려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순수함을 네. 한두 회씩 버리면서 이제 사회생활하는 법 배우면서 완벽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0: 네, 우리 유별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유별님, 첫사랑 별명 닉네임.
2: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해요, 저.
0: 첫사랑 몇 살? 몇 살 때 첫사랑?
2: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0: 20살? 늦으셨네요, 생각보다.
2: 네.
0: 같은 학교였나요?
2: 네.
0: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2: 뭐 그거야 뭐.
0: 고백하셨나요?
2: 별들에게 물어봐줘.
0: 고백하셨나요?
2: 아, 고백을 받았죠.
0: 아, 고백을 받았어요? 첫사랑한테 고백을 받았다고요?
2: 네.
0: 어머.
2: 어머.
0: 그럼 첫사랑한테 받은 선물?
2: 초콜릿?
0: 초콜릿? 발렌타인데이인가요?
2: 학생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땐 돈이 없었다고요.
0: 아, 그러네요. 20살이면 대학생이네요.
2: 네,
0: 대학생
2: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죠, 비싼 선물이 전혀 불가능했던 시절이라 정말 편지랑 막 뭐 밥 차려주고 막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0: 혹시 그 사람 지금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2: 아, 네.
0: 어머! 그럼 그 사람에게 지금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2: 잘 살아라, 이씨.
0: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20년 전인가요? 라고 라리님께서 물어봐주. 아,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2: 너무해요.
0: 게스트 보호 차원으로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순수에 이제 12 이제 순수함에 대한 이제 12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위, 산타는 진짜 있다고 믿는다.

0: 이건 몇 살까지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순수,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조금 의심스럽고, 중학생까지 믿었다 하면은 그거는 순수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연기력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유별님은 몇 살까지 산타를 믿었나요?
1: 아,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버지로 변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0: 어머!
1: 전 정확히 그날 밤의 공기와 그날 밤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을 합니다.
0: Oh no!
1: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0: 오, 어렵네요.
1: 네, 그때 이제 빨리 잠에 들어야 눈을 뜨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다는 얘기에 막 자고 있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막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바비 인형 세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과연 갖다 주실까? 너무 두근두근하면서 결국에는 잠을 못 이기고 잠이 들었죠. 근데 제 베개가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죠. 애기니까 살짝 하는데 산타다. 산타가 왔다라고 산타다. 너무 좋아하다가 눈을 살짝 떠서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산타가 없다라는 걸 절실히 느꼈지만 바비 인형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용서하였습니다, 저는.
0: 그럼 그 다음 3학년 때 또 모른 척 했나요?
1: 당연하죠. 이때부터 이 아이들의 순수함도 이렇게 살짝 사라지는 거예요. 이 현실과 이거 타협을 하면서 다 이거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0: 아, 이거 맞네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탑10 맞네요,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진짜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
1: 아니, 친구가 많으면 좀 일찍 알 수 있어요. 친구가 많이 얘기해주는 애들은 조금 일찍 알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연기를 잘하더라도.
0: 아, 자, 9위 가볼게요. 엄마가 너 다리 밑에 좋았다고 했는데 진짜 믿었다. 이건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당해봤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면 다 믿었잖아요. 엄마가 이제 너 좋았어. 그러면 진짜? 응. 어디서? 다리 밑. 그리고 진짜 다리 밑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이 다리에서 발견됐나? 저 다리에서 발견됐나?
1: 아, 저는 이 말 듣고 좀 울었어요. 저는.
0: 어머!
1: 진짜로 울었어요.
0: 어머!
1: 근데 이게 부모님이 저한테 놀린 게 아니고 되게 짓궂으신 삼촌분들이 계세요.
0: 아.
1: 예. 네, 명절 때 놀러 가면.
0: 아.
1: 말 안 듣고 찡찡거리면, 너 원래, 너 주원해라 괜찮아. 너 엄마 말 안 듣는 거 당연한 거야. 너 엄마 자식 아니거든.
0: 어머.
1: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키우는데, 당연히 말 안 듣지.
0: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죠?
1: 근데 진짜 울었어요.
0: 아, 진짜 울었어요?
1: 정말 울었어요.
0: 아, 그때 순수함을 잃으셨군요.
1: 전 다 잃었어요. 제가 순수함을 빨리 잃은 데는 다 어른들의 이 장난 때문입니다.
0: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주변 환경을 제공해 주시자. 다음 세대만큼
1: 맞아요. 지켜주세요.
0: 좀 순수함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너무 짓궂으시네요, 삼촌들이.
1: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0: 아, 저는 저희 조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말 못해요.
1: 해보세요. 이제 곧 순수함을 또 잃을 거예요.
0: 아,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를 안 가서 그런가?
1: 아,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켜줍시다.
0: 아, 그럽시다. 네네네. 그럽시다. 자, 8위 가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고 했다. 이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축구에 관심이 없는데, 남자분이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고, 아니면 이제 락 음악을 모르는데 좋아한다고 하면은 나도 좋아한다고 말할 것 같고, 매운 거 못 먹으면 나 매운 거 잘 먹어 하면서 근데 이게 진짜 순수한 건지 아니면 잘 보이려고 진짜 발악을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네요. 유별 씨는요? 유별 씨는 실제로 이런 적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취미가 있대요. 그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좋아해 하신 적 있나요?
1: 근데 실제로 좋아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걸 배우려다가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그 취미를.
0: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실제로 그 취미를 좋아하게 된 거네요?
1: 예를 들어 뭐 남자분들은 보통 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데 좋아한다고 우선 좋아한다고 하고 이제 아는 척을 하려고 얼른 막 공부하고 막 이러고 오죠. 근데 그걸 맞춰주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리그 찾아보고 와. 이제 이적 소식 찾아보고 와. 이제 그 남자분은 빠이빠이 됐어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0: 어 진짜요? 어느 팀 좋아하시나요?
1: 아 아니죠. 저는 이제 팀이라기보다 한국인들은 박지성이 가 있으면 아. 박지성 가는 팀을 좋아하고 아하. 손흥민이 옮기면 손흥민 가는 팀을 좋아하는 겁니다.
0: 아 이해합니다.
1: 네. 그래서 혹시, 저는 좋은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0: 혹시 축구 게임도 좋아하시나요?
1: 게임 아 저 게임에 정말 소질이 없어요 제가.
0: 아 그래요?
1: 진짜 그냥 누구든 이기고 싶다 그럼 저랑 하세요.
0: 어?
1: 제 다 져요.
0: 어? 어 좋은 것 같습니다.
1: 진짜 어 이제 순발력이 더 떨어져서 이제 너무 힘들어요.
0: 게임. 아 근데 제 주변에 사실 진짜 제 주변에 이제 축구 게임을 안 하시는 이제 여성분들인데 이제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축구 게임을 좋아한다는 걸로 축구 게임을 시작한 분들이 사실 계셔요.
1: 거봐요. 그렇다니까요. 제 주위에 롤이나 네. 와우 같은 게임 하시는 여자애들 보면 다 전 남자친구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남자분들은 떠나가고 게임만 남은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0: 아, 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이 친구가 좋아서 혹시 픽업한 취미나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올려주세요. 자, 7위 가볼게요. 평소에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만 나타나면 그래, 끝!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만나면 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 7위,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말이 안 나온다.
1: 누구, 제 옆에 계신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0: 아,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1: 누가 쓰신 거예요, 이거?
0: 아,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게 탑10 이거 나온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이버 직신에서 나온 건데. 아, 이거 근데 정말 공감합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DJ로 이렇게 진행도 하고 또 형들이랑 있으면 말 진짜 잘하거든요. 형들이 진짜 완전히 진짜 웃기다고 많이 말해요. 네, 스카이 진짜 웃기다고 많이 말하는데, 일단 여성분들 있으면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예 말을 안 해요. 아, 이거, 의아합니다. 저만, 근데 이게 주변에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 많습니다.
1: 아, 근데 맞아요.
0: 네.
1: 진짜 말 못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0: 아, 맞아요. 진짜 많아요. 남성분들 중에 이거 많습니다. 진짜 이해합니다. 진짜. 자, 빠르게 6위로 넘어가 볼게요.
1: 안타깝습니다.
0: 편지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손편지를 써본 적이 있다. 요즘 DM 하나로 보내면 끝이지만 옛날에는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진짜 큰일이었습니다. 한 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봉투에 넣었다 뺐다 하고 그리고 결국 못 줄 때도 있고요. 그 편지가 아직도 서랍 어딘가에 있다면 그건 순수가 아니라 증거물입니다. 아 혹시 손편지 써보신 적 있나요?
1: 아 저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도 살아봤던 사람이라 편지는 필수템이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학교 친구들이랑도 항상 그 네. 편지지 같은 거 사서 예쁜 거 사서 그런 거 써서 쪽지 보내고, 그러니까 편지는 일상이었어요 저희한테는.
0: 아,
1: 네. 그래서 편지 지금 그 생각하면 되게 낭만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편지를 사실
1: 써본 적이 없어요.
0: 졸업하기 전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1: 세상에.
0: 낭만이 없죠.
1: 손가락은 잘 움직이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0: 아. 제가 편지를 처음 쓴 게 군대 가서.
1: 아버지 어머니에게.
0: 맞아요.
1: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0: 맞아요. 그게 제 첫 편지였어요.
1: 아 낭만 있다. 네.
0: 네 그러고 이제 연애를 했는데.
1: 썼어요 편지?
0: 아 그 친구가 편지 받는 게 생일 선물이라고. 생일 선물로 편지를 받고 싶다고.
1: 어떡해.
0: 그래서. 썼습니다.
1: 좀 쓰세요.
0: 근데 제가 편지를 잘 못 쓰겠어요.
1: 근데 편지가 그 쓸 때도 기분 좋은 게 있긴 한데 사실 받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그걸 앉아서 글자를 하나하나 썼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딱 받으면 아... 문자 받는 것보다 진짜로 감동이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럼 혹시 편지를 받으시면 아까 그런 걸 못 버리신다 하는데
1: 저기 그러면... 창고 어디에 있어요 다.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럼 전 X들의 이제 편지들도 다
1: 파묘가 되면 큰일이 나죠.
0: 판도라의 상자네요.
1: 아,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0: 와, 판도라의 상자네요.
1: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0: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6개월이 되면은 친구에게 받았든 직장 동료에게 받았든 아니면 X 때 받았든 버립니다. 사실 냉장고에 붙여놔요. 그러다가
1: 순수하다고 하지만 은근 또 냉정하시네요. 또 저는 막 보고 제 앞에 보진 않지만 저는 또 오랜 기간 간직한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요. 또
0: 아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냉장고에 이렇게 놓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져서
1: 그래서 버린다고요? 냉정하십니다.
0: 정리를 하기 위해
1: 정리를 하는 아 알겠습니다.
0: 네, 자리를 남기기 위해 대신 저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아 네, 친구들이랑 사진을 많이 찍어요.
1: 사진을 안 지우세요?
0: 아, 사진은 그 냉장고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1: 그것도 차가지고 또 자리가 없으면 또 버려지는 거 아닌가요?
0: 아, 그때는 편지를 버리지, 사진을 버리지
1: 세상에,
0: 않습니다.
1: 매정한 사람.
0: 자, 매정한 5위 사람. 가볼게요. 어른이 되면 뭐든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어릴 때 생각했던 어른은 정말 대단했는데, 밤늦게까지 놀 수 있고,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부모님한테 찬소리 안 듣고, 돈도 엄청 많고,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어보니까, 월요일이 무섭고 카드값이 무섭고 건강검진 결과가 무섭고 허리도 아프고 어린이 된다는 건 자유로웠는 대신 걱정거리가 풀세트로 받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릴 때는 순수해서 정말 어른이 되면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고
1: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이모가 정장 입고 커피 들고 출근하는 모습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너무 멋있어 보이고 커리어 우먼 같았어요.
0: 맞아요. Strong independent woman.
1: 그냥 tired woman이었습니다. 그냥 커피는 멋있으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 마시는 거였어요. 진짜 커피 아침에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린아이 눈에는 저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핸드폰 하면서 막 커피 들고 막 출근을 하는데 막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지? 그냥 피곤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0: 이거는 슬프네요.
1: 현실입니다. 아,
0: 저는요, 어릴 때, 이제, 아빠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빠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 아빠의 그, 루틴이, 아침 루틴이 너무 멋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시고 출근하시는 모습이. 근데 제가 어른이 됐잖아요. 아빠가 왜 아침에 운동하시지 알아요. 운동을 안 하면 건강을 유지를 못합니다.
1: 맞아요. 저희 아버지 매일 뛰십니다.
0: 아, 저희 아버지도 비슷하게 하시죠.
1: 네.
0: 맨날 짐 가시고요.
1: 와, 진짜 매일매일 뛰시는데 진짜 경이롭습니다. 진짜.
0: 근데 진짜 제가 어른이 되어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살쪄요.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1: 저한테 한 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0: 아, 아니요. 근데 유별씨는 진짜 말을 져가지고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1: 찌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0: 한 3년만 더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3년? 아, 네. 그 대신 허리가 더 아파지겠죠.
0: 4위, 500원이면 부자였다. 이거는 유별씨의 세대와 공감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1: 이거는
0: 어릴 때 주머니에 500원만 있어도
1: 너무합니다.
0: 문방구 가서 뭐 살지 고민하고 과자 하나 사고 음료수 하나 사고 그래도 돈이 남았던 그 시절. 그때 500원은 지금의 5만원보다 든든했죠. 그리고 친구한테 한마디 하죠. 야, 나 돈 많아.
1: 아 진짜 1,000원 생기는 날에는 진짜 파티였어요.
0: 와, 그때는 혹시 떡볶이가 얼마였나요?
1: 300원?
0: 300원? 그러면 300원 떡볶이 사고 뭐 그 군만두나 피카츄 추가하면
1: 꼬치 같은 거 좀 비싸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오징어 파는 아저씨들 계세요.
0: 오징어요?
1: 아 글쎄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아, 제 세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빨리 카톡으로 나와주세요. 저 진짜 외롭네요.
0: 죄송합니다.
1: 아,
0: Sorry.
1: 병아리 파시던 아저씨들 모르시나요?
0: 병아리요? 병아리 왜 파죠?
1: 병아리를 왜 파냐고요? 병아리는 네. 인기템이에요.
0: 네?
1: 병아리도 팔고 오징어도 팔고 달고나도 팔고 그럼 이제 엄마가 1,000원 주면은 이제 문방구 가기 전에 거의 정문 앞에서 다 털립니다. 1,000원이.
0: 아,
1: 모르셨구나.
0: 달고나는 저 때도 있었어요.
1: 네. 근데 오징어를 모르시는구나.
0: 저 때는 사실 떡볶이가 500원이었거든요.
1: 물가가 올랐었네요, 그때.
0: 그 저는 근데 그거 기억해요. 떡볶이, 떡꼬치, 그다음 피카츄.
1: 아, 피카츄.
0: 네, 피카츄.
1: 피카츄.
0: 피카츄 기상. 네, 피카츄 세대.
1: 이제 가끔 문어 아저씨도 오시거든요.
0: 문어 아저씨요?
1: 이제 오징어보다 고급 라인이 이제 문어예요. 문어가 더 비싸요. 통통해가지고.
0: 네?
1: 네.
0: 그걸 어떻게 주는지 진짜.
1: 아저씨는 기가 막히게 오십니다. 정문 앞에.
0: 아, 진짜요?
1: 초등학교 때 1,000원 주면 정문 앞에서 1,000원이 살아남지 못해요.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어...
1: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유별과 스카이 DJ입니다.
0: 3위. 우연을 가장한 우연. 이거부터 이제 연애 쪽으로 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일부러 가놓고 우연인 척 했다. 어? 너 여기 있네? 아니, 너 여기 있는 거 알고 온 거잖아.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고 친구한테 괜히 너 어디가? 물어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어? 나도 거기 가는데. 혹시 유별 씨도 지금 기억나는 우연한 만남이 있었나요?
1: 아, 저 이거 해봤죠.
0: 아, 해보셨어요?
1: 네.
0: 오.
1: 제가 관심 있던 분이 몇 시에 어느 버스를 타는지 알아내서
0: 네?
1: 거기 서 있었습니다.
0: 와.
1: 그래서 안녕?
0: 오, 와.
1: 해봤습니다.
0: 잘 됐나요?
1: 오, 될 뻔했는데 됐다가 잘 안 됐습니다. 아, 예.
0: 오케이.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거 못 해봤어요. 오, 우연의 가장 우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다고 얘기했잖아요.
1: 시골에서도 할 수 있죠. 왜 자꾸.
0: 근데 시골에는
1: 시골 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0: 시골에는 이제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1: 아...
0: 네, 그 한 명을 사귀면 좀 쭉 오래 갑니다.
1: 아...
0: 네, 헤어져도 헤어진 것 같지 않은 다시 만나는 그런
1: 아...
0: 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연을 할 수가 없죠.
1: 괜찮아요. 이제는 네, 여긴 네. 버지니아.
0: 아, 버지니아. 네, 찾아봐야죠, 이제. 자, 2위. 아, 학교 앞에서 강아지도 팔았대요.
1: 에? 오, 강아지. 어, 예, 다 팔았어요, 진짜. 병아리 팔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초코님이 병아리. 저 병아리 사왔다가 진짜 엄마한테 진짜 먼지나게 맞았어요, 진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병아리를 제가 사와가지고 진짜 죽도록 혼났습니다.
0: 어? 병아리? 병아리는
1: 그리고 병아리가 파란색 병아리도 있고
0: 네.
1: 빨간색 병아리, 초록색 병아리
0: 네?
1: 이렇게 색감 있는 병아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감 이거... 못하시겠지만 이거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0: 파워레인저요?
1: 맞아요.
0: 아, 진짜요?
1: 이거 봐! 초코님! 제 친구가 병아리 사서 닭으로 3마리 키움! 이거 성공한
0: 네?
1: 사람 이거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0: 네? 진짜요?
1: 근데 이거 아파트에서 이거 하기 진짜 어려운 건데
0: 네.
1: 저는 엄마가 저기 거짓말 해가지고 병아리 저기 없애버렸더라고요.
0: 와 대박.
1: 와. 근데 이거 닭까지 키우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0: 얼린 요구르트로도 팔았대요.
1: 어? 얼린 요구르트는 어? 그거 팔았... 아 맞아요. 팔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0: 뒤로 먹기 먹다가 종이 먹기
1: 이 뒤로 까먹는 게 있거든요. 이게 스킬이에요.
0: 아 그래요?
1: 이빨로 딱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이 요구르트 뒤를 딱 열면 어? 이 뒤에서부터
0: 먹어요?
1: 네.
0: 왜 뒤에서부터?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뜯어가지고.
1: 어려워야 맛있죠.
0: 아, 어려워야 맛있어. 아, 햄스터도 팔고 쿨피스요. 아, 쿨피스는 그 조스 떡볶이 먹을 때 주는 거 아닌가요?
1: 아, 저랑 세대가 너무 다르네요.
0: 아, 네. 자, 2위 한마디에 하루 종일 설렜다.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머리 예쁘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와서도 생각합니다. 오늘 머리 예쁘다고 했는데 다음날도 똑같이 머리를 합니다. 혹시 또 말해줄까봐. 그게 순수한 마음이죠. 지금 같으면 이거 플러팅인가? 나한테 관심 있나? 일단 친구한테 캡처해서 보내봐. 어릴 때는 계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1: 이것도 스카이님 얘기인 것 같은데.
0: 아, 저는 이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1: 아, 머리 예쁘다고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0: 아,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제가 옷도 잘 못 입고.
1: 아, 왜요? 순수한 매력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시골 청년, 시골 청년.
1: 아, 아니에요.
0: 그래서 이런 거 들을 새가 없었죠. 들었다면은.
1: 잠을 못 잤겠죠.
0: 그랬을
1: 100% 수도. 100%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저도 그렇게까지 순수하진 않나 보네요. 자, 1위. 상처받고도 다시 좋아했다. 제가 진짜 생각하는 순수했던 시절은 이거 1위 맞습니다. 한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좋아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좋아했다는 거. 제 첫사랑에 차이고, 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또 믿고, 또 기대하고, 또 설레고. 진짜 어쩌면 이게 사람의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한번 아팠다고 해서 마음 전체를 닫는 게 아니라 이제 열을 수 있는 준비를 또 하는 거. 이런 게 순수인 것 같아요. 저는.
1: 아, 그렇죠. 네. 기억을 그래서 지워버리는 게 가장 빠르게 다시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상처받아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0: 맞아요.
1: 결국에는 아무리 뭐 내향적이고 아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소수의 친구들이라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누가 다가오면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열고 또 그 안 좋은 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방어를 세워가면서 이제 똑똑하게 하는 게 이제 순수와 어른스러움을 유지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사귄 친구들이 좀 많이 감사해요. 이제 그 중에 당연히 저한테 상처를 주고 떠나간 친구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릴 때 만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인 친구들은 그때 그 순수함을 우린 다 기억하잖아요. 그때의 추억과. 근데 어른이 돼서 만난 그 친구들은 순수함을 조금 잃은 상태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순수한 것들을 하고 네. 순수함을 이렇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1: 순수함과 멍청함은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0: 아, 네.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1: 아, 네.

0: 네, 여러분은 스카이와 함께 KDMB를 듣고 계십니다.
1: 아,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받고 너무 감동이었잖아요.
1: 아, 저 의자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저 클럽인 줄 알았어.
0: 제가요, 제이든 형이 이제 해주신 건데.
1: 아, 너무 좋은데?
0: 제가 이제, 물도 좋아하고, 원피스도 좋아하고, 아, 원피스. 지금 제가 원피스 옷 입고 있잖아요.
1: 그니까요.
0: 그죠? 네, 이거 유니클로
1: 콜라보.
0: 리미티드 에디션.
1: 아, 또 리미티드 에디션 아, 좋아하시는구나.
0: 네. 그럼요.
1: 아, 네. 못 참죠?
0: 그래서 제가 원피스 옷도 많고, 원피스 피겨도 많습니다.
1: 아, 저도 원피스, 저 초반까지 되게 잘 보다가.
0: 아, 그래요?
1: 예, 네, 이제
0: 지금 빨리 타셔야 돼요.
1: 알아요. 지금 다 봤어요, 그거.
0: 네, 곧 지금. 마지막이.
1: 맞아요.
0: 다가옵니다.
1: 맞아요.
0: 네, 진짜 곧이에요.
1: 지금 그 반전을 제가 지금 그걸 맞아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지금 다시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지금. 사실 집에.
1: 책 그, 있어요, 만화책들이 다 있어요.
0: 맞아요. 있습니다. 영어 버전이에요, 근데.
1: 오!
0: 네.
1: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한번.
0: 아, 네네. 네. 그럼 피겨가 이제 캐릭터 피겨가 아니고, 배.
1: 아, 배도 있어요?
0: 전 배만 있어요.
1: 오.
0: 네네네. 그 캐릭터는 너무 많아서 모으려고 하면은 돈이 많아야 돼요.
1: 아, 그 열심히 일하셔야죠, 그러니까. 원래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네. 다 장난감 사려고 요즘엔 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0: 근데 제가 그거 말고도 이제 모으는 취미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1: 아, 돈 많이 쓰시네.
0: 맞아요. 아. 그래서. 아, 근데, 제이든 형,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진짜 너무, 아, 스카이 오프닝송 너무.
1: 아, 너무 멋있었어요.
0: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자, 제가요. 심리 테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심리 테스트를
1: 제가 하나요?
0: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 자, 당신에게 남아 있는 순수함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1번 오래된 사진 한 장, 2번 반짝이는 보석, 3번 누군가 쓴 손편지.
1: 손편지.
0: 4번. 아무것도 없다.
1: 손편지.
0: 아, 그건 알 것 같아요. 네,
1: 무조건 손편지입니다.
0: 유별 씨는 이제 손편지. 자, 그러면 이제 손편지부터 갈게요. 저는 근데,
1: 맞아요. DJ 스카이님은 어떤 거를 고르실 거예요?
0: 저는 보석입니다.
1: 아.
0: 제가 또 보드게임을 좋아해요. 스플렌더.
1: 아.
0: 보석 모으는 게임.
1: 찐 보석도 사시나요?
0: 찐 보석은 안 사죠.
1: 언젠가 사실 거예요.
0: 아.
1: 돈이 많아지면 또 아하. 거기까지 가지게 될 겁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유별 씨부터 손편지. 사랑형 순수함. 당신은 사람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이 큰 타입입니다. 개선적인 관계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약하고 누군가 정성스럽게 표현해주면 오래 기억합니다. 연애에서도 밑당보다 솔직한 편에 더 설레는 편입니다.
1: 맞아요. 맞습니다.
0: 자, 이제 보석. 호기심형 순수. 당신의 순수함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설렘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행이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에 쉽게 신나고 우와! 이거 뭐야!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약간의 철없음도 매력인 사람.
1: 이거 맞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거 정확해요.
1: 철이 없고?
0: 네? 저기요?
1: 철이 없고.
0: 저기요?
1: 새로운 경험이 원피스랑 비슷한데요?
0: 아,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1: 아,
0: 네.
1: 배를 타고 나가십시오.
0: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오래된 사진을 이제 고르신 분들은요, 추억형 순수함이래요. 당신에게 순수함은 과거의 기억과 사람에 가까워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처음 누군가를 좋아했던 순간처럼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감정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타입입니다. 의외로 옛날 사진이나 노래 하나에 감성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들 하시나요? 자, 빈 상자를 선택하신 분들, 현실형 순수함. 당신은 겉으로는 현실적이고 쉽게 기대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한번 마음을 열면 굉장히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지는 않는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진심을 다하는 타입입니다.
1: 좋은데요?
0: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인 현실형
1: 순수. 현실 순수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길 가다가 상자 열었을 때 뭐가 들어있을 확률보다는 빈 상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래도 뭐...
0: 티신가요? 저희가 며칠 전에 티와 F를 했는데
1: 저 밸런스가 잘 있는 사람입니다.
0: 자, 두 번째 심리 테스트 가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처음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같이 맛있는 음식 먹기. 두 번째, 밤에 둘이 오래 이야기하기. 세 번째, 예쁜 곳에서 사진 찍기. 네 번째, 아무 계획 없이 같이 돌아다니기.
1: 저는 다 고르겠습니다.
0: 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만.
1: 아니, 여행
0: 가장 기대되는 순간.
1: 좋아하는 사람과 단둘이 여행 가면 이거 다 해야죠.
0: 아, 근데 기대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딱 하나만. 다 기대가 되지만 그 중에 제일 되는. 기대가 되는. 이제 맛있는 음식 먹기, 둘이 오래 이야기하기, 예쁜 곳에 사진 찍기.
1: 전 계획 없이 돌아다니기. 같이 맛있는 음식.
0: 같이 맛있는 음식.
1: 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저도 약간 I'm a foodie.
1: 그래서 이제 엄청 좋아합니다.
0: 음식을
1: 거.
0: 좋아하는데 이미 고르셨으니까 그럼 저는 저는 둘이 오래 이야기하기. 약간 그런 저녁 감성이 있는 와중에 얘기하면 속마음을 약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좀 기대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식을 선택하신 여러분. 행복 공유형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작은 행복을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는 타입. 거창한 이벤트보다 이거 맛있다, 너도 먹어봐. 같은 순간에 사랑을 느낍니다. 자, 저와 같이 두 번째 밤에 둘이 오래 이야기하기를 고르신 분들. 진심형.
1: 저는 진심이 없나요?
0: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순수함이 강한 타입. 연애에서도 외적인 조건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진지한 이야기가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입니다.
1: 실제로 맞나요?
0: 저는 근데 사실 외적인 조건보다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1: 거짓말.
0: 진짜 주변 형들한테 다 물어봐요.
1: 저 그렇게 얘기한 남자분 치고 저 못 봤어요. 거짓말.
0: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 네.
0: 자, 세 번째. 예쁜 곳에서 사진 찍기. 낭만형. 영화 같은 순간을 좋아하는 타입. 첫 데이트 장소, 처음 손잡은 날 같은 것을 은근히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해도 속으로는 로맨틱한 장면을 기대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낭만을 잃으시는 것 같아서
1: 잃었어요.
0: 이런 분을 필요해요. 만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꼭 잡으세요.
1: 네.
0: 네. 몇 없는 레어템입니다. 아, 레어한 레어템, 분들입니다.
1: 레어템. 아, 또 게임 중이신가요?
0: 자, 네 번째. 아무 계획 없이 같이 돌아다니기. 자유형. 당신의 순수함은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것.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뭘 하느냐 보다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타입입니다.
1: 이것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좋으면 사실 집에서 짜장면 먹어도 괜찮거든요.
0: 맞아요. 그 좋아하는데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거 너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합니다.
1: 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자꾸 혼자 찔려하시네요.
0: 네. 자, 여러분, 심리 테스트 재밌으셨나요?
1: 재밌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0: 유배 씨 어떠셨어요? 하나 더 할까요?
1: 네, 하나 더 있나요?
0: 있죠. 저는 심리 테스트를 좋아해서 많이 준비해옵니다.
1: 오케이, 마지막 하나 더 해보죠, 그럼.
0: 아, 그럼 마지막. 아, 자. 자, 마지막 심리 테스트.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1번 놀이터, 2번 학교, 3번 자주 가던 가게, 4번 예전에 살던 집.
1: 전 1번이요.
0: 놀이터요.
1: 무조건 놀이터요.
0: 놀이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놀이터, 학교, 자주 가던 가게, 예전 살던 집. 저는요, 예전에 살던 집.
1: 왠지 그거 고르실 것 같았어요.
0: 왜요, 왜요, 왜요?
1: 그 순수 시골 청년의 그 느낌이 물씬, 제가 혹시 사번 고르실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맞췄어요.
0: 아, 너무, 저에 대해 너무 많이 아시네요. 조금 더 거리를 한번.
1: 거리를 봐요. 주실게요?
0: 조금 멀어져 봐요.
1: 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0: 자, 이제 놀이터를 고르신 분들. 장난꾸러기 형. 당신은 장난꾸러기 형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놀고 싶은 어린아이가 꽤 강하게 남아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재밌는 사람과 있으면 금방 텐션이 올라가고 유치한 장난에도 잘 웃는 편입니다.
1: 아, 맞아요. 너무 맞아요, 이거.
0: 혹시 이거 고르신 분들은 술자리에서 갑자기 술병 뚜껑으로 축구하시는 분들인가요?
1: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0: 아, 이런 분들 본 것 같아요. 자, 학교를 고르신 분들. 당신은 성장형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타입인데요. 그때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같은 생각을 종종 하는 편이고 순수함을 잃었다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아직 마음 한쪽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얘기 들으니까 좀 뭔가 찡했어요. 그때 내가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진짜.
0: 요즘에 그런 그 릴스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옛날 나의 사진과
1: 아 맞아요. 이제
0: 지금의 나와 사진
1: 맞아요.
0: 이렇게 합쳐서
1: 맞아요,
0: 같이 나온 거.
1: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막 AI로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1: 저는 뭐 자라서 제가 되었죠 뭐.
0: 어린 시절에 지금의 유별 씨께서 어린 시절에 유별이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그 정도면 잘 자랐다. 그래도
0: 그대로 계속 성장해라.
1: 너는
0: 바뀌지
1: 커서
0: 말고.
1: 너가 되었다. 그냥 너는
0: 너를 잊지
1: 너고
0: 않았다.
1: 나는 나다. 뭐.
0: 너의 자아를 잃지 않았다.
1: 옛날 친구들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했냐며.
0: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순수함을 아직도
1: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크게 변하지 않아서.
0: 자 이제 3번 자주 가던 가게를 고르신 분들. 당신은 감각 추억형입니다. 냄새, 음식, 음악 같은 사소한 것에서 어린 시절의 감정을 떠올리는 타입입니다. 어릴 때 먹었던 불량식품이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봐도 갑자기 추억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1: 이것도 중요하죠. 아 진짜 불량식품 많이 먹었는데.
0: 아 그래요?
1: 엄청 많이 먹었죠. 이빨 새빨개지고 막 혀 파래지고 진짜.
0: 아 진짜요? 아 저는 불량식품을 먹었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1: 아 근데 저는 없었던 건 아니겠죠?
0: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데 그거 기억납니다. 어른이 돼서 먹었어요.
1: 네. 똑같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전에 살던 집을 고르신 분들 접니다. 당신은 가족 안정형입니다. 당신에게 순수함은 사랑받았던 기억과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릴 때 편안했던 순간을 마음속 안전지대처럼 가지고 있는 타입입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족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가끔씩은 생각합니다.
1: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또 되게 진짜 안정형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정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운사이드도 있어요.
1: 너무 안정한가요?
0: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1: 너무 안정스러운가요?
0: 아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친하다 보니까 이제
1: 다른 친구분들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좀 없구나.
0: 맞아요. 네 그러고 제 가족과의 추억이 굉장히 많아서 네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괜찮아요. 이제 네. 어리시니까 이제 점점 밸런스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심리 테스트 혹시 재밌으셨나요?
1: 저 여러분, 재밌었어요.
0: 네,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저는 이제 매주 나오잖아요. 매주 심리 테스트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네, 여러분도 좋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오늘 유별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1: 아, 오늘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간만에 좀 순수라는 주제가 저한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나는 어땠나, 어렸을 때 나는 어땠나, 이런 거 한번 다시 되짚어 볼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0: 유별님, 진짜 거짓말 말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별 말씀을요.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다음 주에 또 나와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1: 알겠습니다.
0: 다음에 또 놀러 오시길 바랄게요.
1: 네.
0: 네. 자, 유별 씨, 유별님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순수라는 단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어린 시절엔 세상을 다 알지 못해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맑고 투명하게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사람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었고, 진짜 사소한 거 하나에도 자지러지게 웃으며 행복하고, 누군가 좋으면 앞뒤 안 재고 온 마음을 다 줬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라는 이름표를 단 우리 모습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치열하게 버티다가 상처도 좀 입어보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도 맞아보며 실망도 해봤고요. 현실이 내 맘처럼 호락호락하게 굴지 않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른의 순수함이란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고도 여전히 다정한 시선을 잊지 않는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전히 타인의 진심에 한번더 마음을 열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툭 던져보고, 별일 아닌 유머에 배꼽 잡고 크게 웃어보고, 소중한 내 사람들에게 쑥스럽지만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것. 이런 따뜻한 조각들만큼은 우리가 세월의 때가 묻어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무언가를 꼭 하나 찾아보세요. 귀를 간지럽히는 최애 노래 한 구절일 수도 있고, 폰 화면에 떠 있는 친구의 반가운 톡 하나일 수도 있고, 퇴근길 스치는 시원한 공기일 수도 있고, 현관문을 열며 반겨줄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스며시, 아, 참 좋다 하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보적 같은 순수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서 숨쉬는 그 어린아이가 너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일찍 늙어버리지 않기를 바래요. 다들 포근하고 행복한 밤 되세요. 우리 내일은 더 신나게 놀아요. 저는 스카이였고요. 지금은 노는 시간. 케이 플레이 DM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구독자와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이 존경한다. 구사불체의 마음으로 1화부터 지금까지 초심 그대로 함께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현직 영화배우로서 한 말씀드리면은 원래 군사불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영화의 역량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두사부일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재밌긴 했어, 그 영화.
2: 아, 전 재밌어, 진짜요. 아.
1: 그때가 그런 약간 조폭 코미디물이 많았고요.
2: 맞습니다, 뭐, 예, 예.
1: 오늘 썸문답은 하늘 같은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요청해주신 주제입니다. 영국은 왜 네 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나요? 궁금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구사불체 구독자가 해달라면 해야지 않겠습니까?
2: 아, 그럼요. 네. 네,
1: 분부하신 대로 썬킴표 총정리 이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와 영국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죠.
2: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그 영국의 공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는 그레이트 브리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이게 헷갈려요. 너희들은 다 잉글리시냐고. 그래가지고
1: 그
2: 이게 잉글랜드 섬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라는 그 섬이 한반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섬에 지금 현재 네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고,
1: 그렇죠.
2: 하나, 둘, 셋, 넷, 뭐 아일랜드까지 포함하면 다섯 개 나라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네,
1: 근데 아일랜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독립국이고.
2: 예. 아일랜드 공화국이고, 네. 북 아일랜드는 영연방, 영국 그렇죠. 소속이고요. 예. 왜 쪼개졌을까? 놀랍게도 다 민족들도 달라요.
1: 아, 그렇군요.
2: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 자, 그러면 네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로 묶이게 되었는지 연합 과정을 좀 개괄 느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잉글랜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저번에 이제 바이킹의 역사 때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짧게 좀 복습을 하고 할까요?
2: 아,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에서 켈트족이 건너갑니다.
1: 켈트족이.
2: 켈트족이요. 켈트족의 기원도 약간 애매모호해요. 뭐 지금의 오스트리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독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죠.
1: 네.
2: 약간 유럽 대륙에서 건너간 켈트족이 정착을 해요.
1: 네.
2: 그리고 원래 있던 선주민들을 몰아내고 켈트족의 세상이 됩니다.
1: 아, 저기 이제 브리튼 섬에 정착을 한 거죠.
2: 브리튼 섬에 정착이 예. 돼요. 그런 다음에 켈트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하 기원전 55년에 영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1: 뭐죠? 왜요?
2: 카이사르가
1: 예.
2: 갈리아 지방이라고 지금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1: 예.
2: 카이사르가요. 예. 시저가요. 예. 야야 바다 건너 있는 저기 뭐냐 브리튼 섬이 섬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간 좀 볼까 해서 건너갔는데 네. 의외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해봤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군인데
1: 예.
2: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접수할 만하네 해가지고 기원전 55년부터 로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접수를 하기 시작해요.
1: 예예예. 예.
2: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템즈강에 있는 습지에 있는 한 요새였습니다.
1: 네.
2: 거기를 론디니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1: 네.
2: 현재 런던이에요.
1: 아, 론디니움이 런던이에요?
2: 습지의 요새란 뜻이거든요. 하여간 로마인들이 들어왔어요.
1: 네.
2: 원래 있던 켈트족이 밀려